0: 끝! 딩동댕 삼총사! 니들 이렇게 분위기 망칠 거야!
1: 시은, 시우! 너희는 집에 가 있어! 오호리 딩댕!
0: 딩동댕 삼총사,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2: 크크, 너야말로 또!
3: 안녕, 동동아.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거짓말하지 마!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악당일 리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 너희가 더 악당 같아!
0: 정신 차려!
2: 얘들아, 미안! 민우 왕자, 너의 그 미모에 내가 흔들릴 줄 알았다면! 그건 왕자님! 그건 오산이다!
3: 이런! 민우 왕자, 녀석들을 혼내주자!
4: 좋아!
3: 쿵쿵 밴드 공격!

0: 왜?
1: 아, 잠깐만 기다려봐, 형.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0: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2: 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3: 딩딩!
1: 비명을 맞은 이 미모 실화냐?
0: 윤호 씨, 이제 좀 지치는데요. 다음에 사석에서 봅시다.
1: 좋아요.
0: 둘, 셋, 뿅!
2: 자, 우리가 또 해냈다.
4: 왕자님.
5: 어? 어?
6: 그날 이후 시은 시우 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
7: 누나, 우리 잡기놀이 할래?
8: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엄마, 우리 놀이터 갔다 올게요.
7: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8: 네.
9: 지금 대상 조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1: 야, 야.
2: 오, 아. 모비사.
3: 뭔데?
2: 크라운.
4: 알이잖아.
5: 정말.
1: 알이 왜 여기 있지?
5: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4: 크라운. 근데 어떻게?
2: 저기.
5: 가보자.
4: 아저씨.
6: 나 말이냐?
4: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6: 잃어버린 거 없는데.
5: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
6: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리네.
3: 다른데 가보자.
4: 그냥.
6: 잠깐.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4: 그냥.
6: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5: 그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6: 아 맞다, 저쪽이었지.
4: 그냥.
6: 고마워. 맛있게.

0: 여보!
1: 어서 와.
2: 안녕하세요.
0: 안녕? 무슨 일이야?
1: 그게?
3: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0: 응? 무슨 알?
4: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1: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0: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1: 아니 그게
0: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1: 사실은 우리 알이 아니야. 자.
5: 뭐야, 거짓말이었어?
4: 너무해.
1: 미안.
5: 나빴어.
3: 그럼 누구 알이지?
0: 얘들아.
3: 어?
0: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1: 맞아.
3: 그렇군요.
6: 고맙습니다.
3: 크랑크랑.
2: 안녕히 계세요.
0: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1: 잘 가. 아, 잘못했다니까.
7: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4: 어? 저기! 기린이다! 기린아!
8: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4: 여기야!
8: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5: 아래쪽이야!
8: 아래?
5: 그래, 여기야!
2: 안녕!
8: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3: 크랑크랑. 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크랑.
8: 그게 뭔데? 어디? 잘 모르겠는데?
6: 그건 알이야.
8: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5: 어?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8: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5: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8: 그래? 그럼 하마는?
5: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8: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4: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6: 정말 그렇네.
8: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3: 알려줘서 고마워.
5: 크랑크랑.
3: 그럼 우린 가볼게.
2: 안녕.
8: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4: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3: 그러게.
6: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5: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9: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3: 바라밤.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9: 뭐야?
6: 예.
9: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6: 혜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9: 바라밤.
4: 저기.
9: 뭐야?
4: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9: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4: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9: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4: 안돼.
9: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4: 정말?
9: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4: 좋아. 바나나 차차.

0: 으라차차차 폼이 크릉 둥 예! 루피 파티 둥 예! 모두 모두 모여라 와 너 노래 좀 한다
1: 뭐이 너도 꽤 잘 부르던데
0: 어 정말?
1: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2: 아! 로디 알 좀 가져다 줄래?
1: 자 여기
2: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1: 응? 이게 뭐야? 알이잖아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0: 내 알은 아닌데
1: 아,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2: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1: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2: 고마워 나 가볼게
1: 잘 가
0: 안녕
1: 안녕
2: 얘들아
3: 대리 알 주인을 찾았어?
2: 독수리 알인 것 같아
4: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5: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6: 바위 절벽?
2: 우와 저기인가봐
1: 우와 높다
2: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1: 내가 보고 올게
3: 조심해 해리
2: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1: 우와 저기 있다
2: 으차 어디 보자
1: 아니다
2: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1: 으악!

0: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1: 얘들아! 도망쳐! 독수리가 쫓아올지도 몰라! 같이 가!
2: 간신히 살았네, 얘들아. 안녕.
3: 제이!
2: 모두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5: 이거야.
2: 어디 볼까? 어? 이건 거북이 알이야.
3: 거북이 알?
2: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4: 수고했어, 크롱. 엄청 많다.
2: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6: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2: 너희 덕분이야.
7: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3: 2, 1, 발사! 이륙! 우와!
4: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5: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6: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7: 기다려! 준비 완료!
6: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7: 나만 믿어!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8: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9: 뭐? 스키 잠깐만!

0: 놓친 건가?
1: 안 돼! 내 우주선이!
2: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3: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2: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3: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0: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2: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4: 누구?
2: 한디 할머니.
5: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2: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6: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5: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2: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0: 개성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키챔피언 마이티.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 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1: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7: 후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

0: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이야!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살려!
1: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1: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3: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야 해! 자, 기가 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3: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볼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호구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로고와 두 가지 매일 무술 대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1: 포보! 이 덕분에 우주 도서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커졌었거든요. 그럼 AI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AI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만 학습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지능, 우리 인간을 본따서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AI한테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웨일시콕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복슬복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그냥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딥 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많은 친구들이 ChatGPT나 Gemini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아,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 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극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

을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우리에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교 뭐 독후감, 과제, 뭐 101장 글짓기 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본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절하게 윤리를 지켜가면서 잘 쓰면 나 혼자 하던 일을 이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제미나이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역시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길 잘했군.
1: 보십시오. 그렇게 말렸는데도 철없는 공주들에게 허불잽을 맡겨 결국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2: 그게 시종장이 암흑에 물든 이유가 될 순 없어.
0: 암흑에 물들기 위해서 믿었던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거든. 바로 이렇게. 이 꼴이 돼서도 넌 날 미워하지 않는 건가? 아니, 애초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거지!
3: 여긴 어디지?
4: 여기는... 중대야!
5: 여기야, 여기!
6: 알렉스!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3: 블랙다이어?
4: 여왕? 저게 무슨 소리야?

0: 진짜 이러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1: 날 속였어.
2: 어디 갔어?
3: 알렉스!
4: 무슨 일이야?
5: 방금 그 소린다 뭐야?
0: 아, 그게... 그래, 내 이너 친구가 데려온 고래가 낸 소리야. 등대를 보고 그만 놀라서 달아났지 뭐.
3: 이너를 만났다는 소문 진짜였구나.
0: 물론이지. 내가 그 이너 친구를 몇 번이나 위험해서 구해줬다고.
6: 이건 블랙다이어의 과거야.
7: 인간들이 배신을 한 거야.
6: 알렉스 한 사람 때문에.

0: 심해의 공주님,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지.
1: 어비점을 내놔! 네! 넌 누구야?
0: 너랑 같아. 나도 어두운 곳에서 돌아왔어.
1: 애매모호한 소리하지 말고 정체를 밝혀!
0: 이름 따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보다 너도 버블잼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
1: 뭐? 난 너와 달라! 스플릿 섀도우!
0: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숨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고.
1: 일어나 얘들아, 제발.
2: 우리 버블잼만 다 모으면 인간 세상엔 다시 오지 말까?
3: 하지만
2: 우리라고 블랙다이아처럼 당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어차피 인간들에게 우리는 괴물이라고.
1: 일어나 얘들아, 제발.
3: 인디고?
1: 어서 돌아와.
3: 찾았다. 돌아가야 해. 레드, 어서 내 손을 잡아.
2: 난 모르겠어.
4: 뭐? 그건 전쟁이라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만. 일곱왕국 모두 반대할 거야. 나도 수호자로서 절대 버블잼을 내놓을 수 없어.
5: 그래, 넌 항상 나를 믿지 않지.
4: 블랙다이아!
5: 알렉스도 화이트골드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되지.
6: 아, 이제 말씀해라. 모두 내가 복수할 수 있어.
5: 그래, 버블잼만 손에 넣으면 복수할 수 있어.
4: 커플, 정신 차려. 커플.
3: 인디고, 나는 돌아왔어.
4: 여기 있어. 내가 멀리 유인할게.
0: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버블잼을 다 모아서 블록들을 구하는 건 어때?
4: 버블, 괜찮아? 이 팔찌를 차면 버블이 널 보호해 줄 거야.
3: 레오는 알렉스가 아니야.
7: 정신 차려!
3: 선생님!
7: 사람들 전화나 카메라는 대충 다 회수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난 또 회수하러.
3: 선생님. 애니 선생님. 크리스. 레오. 그래, 우린 블랙다이아와 달라. 우리에겐 친구들이 있어. 레오, 내가 레드를 데려와야 해. 조금만 버텨줘. 응.

0: 레드. 날 내버려둬. 겁쟁이라고 놀려도 상관없어.
1: 레드, 넌 겁쟁이가 아니야. 사실은 나도 두려워. 우리도 처음엔 서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내가 다가간 만큼 너도 마음을 열어줬잖아. 레드, 네가 나를 믿어줬듯이 나도 너를 믿어. 인간과 인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2: 여기서 나가자.
3: 응!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0: 깨어나다니.
1: 각오하시지. 어페, 동시에 공격하자. 응. 거기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라. 샤츠
0: 헤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1: 인디고! 괜찮아.
2: 퍼플!
1: 아빠!
2: 우리 공주!
3: 얘들아!
1: 그레이 선배!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빈테스터!
4: 마법이...
5: 뭐지?
2: 저게 뭐지? 저 사람들 옷이 왜 저래? 뭐하는 사람들이야?
4: 그런 복장이 있었나?
6: 자, 바다의 수호자 블루다스쿨 공연에 박수를.
7: 모두 스마일 손은 들고.
4: 그레이 형, 근데 어디 있었어?
3: 어? 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0: 너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오.

0: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4: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4: 나 연습 많이 했네.
5: 그치?
4: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4: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5: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6: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7: 우와, 맛있겠다.
6: 나도 간식 먹고 싶다.
4: 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6: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8: 저,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좀... 그렇지, 저 누이가 있었지? 한복이 쌤, 쟈쌤 그거 알아요?

0: 천둥이 괜찮겠죠?
1: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0: 그게 무슨 말이죠?
1: 천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땅!
2: 나라맨,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뚱뚱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봉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도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요,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천둥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나가.
1: 전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2: 그거 있잖아, 그거.
3: 아, 그거? 따갔다가 꿈나라 가시 버튼.
2: 따가왕님.
0: 따가?
2: 저희가 만든 무기.
3: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1: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2: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3: 아차 너? 송룡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2: 악몽?
1: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고,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자가 네 망자 네 힘도 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아이고 따다다다.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제가 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2: 이 팔찌 뭔가 이상해.
3: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4: 공개부석을 훔친다. 훔친다.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4: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5: 이리와,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2: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3: 두쩡코?

0: 나라?
1: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0: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1: 아싸, 치킨.
0: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1: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1: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1: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0: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0: 보약도 언니만 주고.
1: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1: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2: 아주 그냥 나이.
1: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1: 어이가 없네.
0: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1: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0: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0: 좀.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1: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0: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아,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거 먹어야 돼.
4: 빨리 와.
5: 아, 같이 가요.
1: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알았어, 너 먹어.
1: 얼마예요?
6: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네.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흥! 아니, 저.
5: 아, 계산해주세요.
6: 응.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1: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5: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7: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5: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8: 네, 선생님.

0: 짜잔! 선생님 얼굴에 멍게!
1: 번개요!
0: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2: 화장실이요.
0: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2: 똥이라서.
3: 우와,
4: 멋지다.
5: 근데 왜 반반 달라?
6: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3: 아,
4: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6: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4: 응, 뭔데? 아, 이게 뭐야?
6: 아바타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4: 아, 나 괴물 싫은데.
6: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5: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4: 귀엽다. 나 이게 뭐야?
6: 좀 아쉬워. 붙여봐.
4: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6: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4: 네가?
3: 야, 이게 뭐야?
6: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4: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6: 넌 10년 후에 네 모습.
4: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6: 다시 그려줄게. 두번더 해줄까? 너?
8: 잘가!
6: 너? 너? 이리 와봐.
0: 자, 그만. 자, 뚝!
4: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6: 아니, 그게 아니라.
4: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0: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4: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9: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4: 나쁘게 운 거 아니야.
9: 노사랑!
4: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9: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0: 조그마왕님!
11: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2: 지구? 왜지?
1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1: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2: 시끄러! 아무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4: 미워! 다 미워!
0: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12: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70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곧 내 손에 사라지게 될 곳.
1: 이런 곳을 파괴하러 온 거군요.
2: 슬프다.
0: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이 한심한 시간 낭비의 현장을.
3: 문 열린다.
4: 시작이다.
3: 빨리 가야 해. 금방 마감된다고.
1: 부장님, 드디어 접수 시작입니다.
3: 서둘러. 이번 달 꼭 성공해야 해.
0: 이 정도 불리한 조건에 이미 익숙해. 예상한 대로다. 순탄하면 이 고들이 인생이 아니잖아. 힘들다고 포기할 여유는 없어.
5: 진짜 예뻐요, 과장님. 캔들 만드는 거 쉽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들 마음껏 가져가. 또 선물할게.
6: 감사합니다.
3: 예의상 고부장님한테도 하나 줘야 하나?
7: 부장님한테요? 에이. 양초 만들기 따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요? 이거 만들고 나면 일이 혼자서 짠 하고 해결되어 있나요? 일이 주는 스트레스는 그 일을 끝내야 사라지는 겁니다.
5: 부장님이랑 진짜 똑같다, 김대리.
7: 부장은 진짜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회사 집. 식사도 컴퓨터 앞에서 싸구려 김밥 한 줄로 때우잖아. 같이 일하는 나까지 숨 막힌다니까.
8: 아, 저도요.
1: 고드리 부장님. 사장실에서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0: 아, 사장실에서?
9: 아이러니해, 정말. 이 문화센터 말이야. 시에서 제일 비싼 땅 위에 모여서 제일 돈 안 되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물론 이 땅의 가치는 럭셔리한 배경의 선관이 남다른 유리만 정도는 돼야 알 수 있겠지만.
0: 3년 안으로 고속철도 착공 예정, 강남까지 10분 내로 진입 가능한 터널 공사 협의 중, 국내 최고의 땅 기운 전문가에게까지 검증받은 공수지리의 명당! 굴러다니다 버려질 양초 만드는 데 쓰기엔 정말 아까운 땅이죠. 이 땅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유니버스 그룹의 야심작 신개념 멀티 쇼핑 센터! 더 유레카 같은.
9: 역시 마음에 쏙 든다니까. 소나?
1: 네. 이들은 토지 소유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최종 4명. 소유주 넘버원. 이름 정중순. 나이 68세. 사군자 교실 고인물. 다음은 소유주 넘버2 지옥길. 76세. 수혜 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수강생 겸 시스기 교실 수강생 겸 은빛 디지털 배움터 수강생 겸 포크댄스 교실 수강.

0: 지금 마지막으로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체 회장입니다. 소유주 넘버 3, 모미란 50세, 갱년기 극복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소유주 넘버 4, 송수지, 59세, 시쓰기 교실 수강생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업에도 불참한 지 1년. 보시다시피 모두 도토리 문화센터의 회원들입니다. 이 중 연락 가능한 3명의 소유주 전원이 다른 계약권의 2배를 제시해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안 판다고 했다.
2: 안타깝지만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3: 관심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4: 손이, 너는 왜 저러는 것 같아?
0: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센터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5: 장수! 장수! 장수!
6: 야, 역시 에이스세요.
4: 그래서 말인데, 부부장이 직접 가보는 거 어떨까?
7: 제가 직접 말인가요?
4: 그래, 직접. 가서 양초를 만들건 준발을 땡기건 그 똥꼬집 발매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 책 잡히거나 숨기는 건 없는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입맛부터 취향까지 낱낱이 알아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혀. 그렇게만 된다면 차기 본부장 자리는 자네 걸세.
7: 사군자, 수예, 포크댄스, 갱년기 극복, 시스기 모두 가장 빠른 날로.
8: 여긴 사군자 교실 줄이고요, 다른 수업 등록은 그 수업 줄에 다시 서셔야 해요.
7: 줄을 또요?
8: 네, 사군자 교실 등록하시겠어요?
7: 저 영수 좀 처리됩니까?
0: 부장님, 몇 개 성공하셨어요?
7: 사군자 하나.
9: 저도요.
0: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1: 지미 같은 거 다 없어져버려!
7: 그 화선지 같은 거 있습니까?
10: 유니버스 그룹 계열 유통사 유마트가 출시한 신형 생활가전이
7: 유니버스 그룹, 한때는 1등이었지만 이제는 뭘 해도 욕만 먹는 유통업계의 열등생.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할 곳.
11: VVIP 프로젝트는 무슨? 유레카랑 엮인 이분들 다 짐 싸서 집에 간 거 몰라?
12: 고들이 어쩌냐? 꽃마차 탄 줄 알았더니 똥수레를 탔네?
7: 내가 올라탄 것이 꽃마차건 똥수레건 상관없다. 무조건 굴러가게 만들 거니까.
13: 잘 나왔나?
0: 부장님!
7: 오솜 씨, 3개월 동안 여기서 우린 평범한 수강생인 겁니다.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세요.
0: 내가 스파이가 된 것 같아.
7: 이 쓸모없는 취미 전용 건물 따위 파괴해주마. 그럼 2시간 해봅시다. 규칙 1,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눈에 띄지 않게 목표물을 찾아내야 해. 젊어서 실패.
1: 새로운 회원인가 보네.
4: 양복을 입었구먼. 젊은 양반은 처음인 것 같은데.
7: 이래서야 목표물을 찾을 수가. 정준순, 정준순, 대체 어디에? 찾았다. 좋았어. 저 자리만 비어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사실이었군.
0: 나이 68세, 독신, 정직한 이비인후과 원장입니다. 사군자 교실에서는 로라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14: 신입 회원이시죠? 그쵸?
7: 네.
14: 나는 남신이라고 해요. 내 옆에 빈자리에요. 앉아요.
7: 네? 저는 그게...
14: 아니 왜? 찾는 사람 있어요? 친구랑 같이 등록했나?
7: 아닙니다.
14: 자, 이건 여기 넣고 따라와요. 수업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엄청 헤맸다.
7: 아니, 잠시만.
14: 어머, 저기요. 에이,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빨리 봤어야지. 오색 딱따구리는 도심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중학교 생물교사였어요. 올해 퇴직.

0: 가긴 했지. 아이고, 내가 아직도 교사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두근두근 설레하며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1: 남삼이 회원님, 수업 5분 전입니다. 물 받는 곳은 아직인가요?
0: 아차차차차차. 시간도 참 빠르지. 에구, 지나칠 뻔했네. 여기에요, 여자 화장실. 수업 중에 심하리 오면 부끄러워 말고 언제든 일어서서 가면 돼요. 중학생인데도 그걸 못해서 교실 바닥에 지리는 녀석들이 해마다 있다니까.
2: 마흔살은 그런 거 안 부끄럽습니다.
0: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2: 마이 페이스의 말만 놓인 벌써 피곤하다. 그래도 고인물 같아 보이는데 정중순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으려나?
3: 오래 다니셨으면 우리 교실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우리 뒷자리 분도 꽤 오래되신 것 같던데.
0: 나요? 나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어? 우리 뒷자리 그게 누구더라? 그분 이름이
2: 시간 낭비만 했잖아. 나도 이름 정도는 안다고.
0: 어머, 마침 오시네. 로라님. 여기 와서 인사 좀 해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 로라님을 아주 궁금해하네요. 친해지고 싶은가 봐.
4: 그만 둬.
5: 궁금하다고요? 왜요?
3: 그게 붓을 쥔 자세가 다른 분들하고 달라 보였달까요? 딱 봐도 실력자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5: 거짓말.
3: 거짓말이라고요?
5: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3: 네, 제가요?
5: 날 속일 생각은 않는 게 좋아요. 나 당신 누군지 알아.
3: 저를요?
5: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3: 설마 들킨 건가?
5: 나 당신 누군지 알아.
3: 저를요?
5: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3: 설마 들킨 건가?
6: 결국 고두리도 잘렸대?
7: 내가 그랬잖아. 더 유레카가 아니라 더 유배지라고.
5: 당신 효도관광 사기꾼이지? 여기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친분 쌓고 관광시켜준다고 속이고 가짜 녹용 팔고.
0: 어머나 진짜예요?
3: 그럴리가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5: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요? 증명할 수 있나요? 설비회사 실장?
8: 명함도 챙겼고 프랑스에서 직구한 실이랑 바늘 세트 그리고 어르신들 드실 오소음표 마들렌까지 완벽하게 준비 완료. 그럼 가볼까나?
9: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애실이 네가 수혜교실 등록을 못 했다고! 네 없으면 내가 할매들이랑 무슨 재미로 수업을 하노!
0: 이상하네. 애실이도 내랑 같이 수강 신청 날 줄 서 있었다.
10: 들어보지. 나 너무 억울해 정말.
9: 그날 내 차례가 코앞인데 무릎이 시큰시큰한 거야. 하도 죽겠길래 뒷사람한테 부탁 좀 했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차례되면 나 좀 불러줄 수 있어요?
8: 그럼요. 편히 앉아 계셔요.
9: 어찌나 친절한지. 이따 가져온 가래떡이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했는데 그놈이 글쎄 내 자리를 채한 거야. 그 망할 놈이.
0: 청년 아저씨! 아야! 거기서! 완전 당했어!
10: 언니, 나쁘네 미치겠어!
9: 똘개이 같은 이 감히 우리 막내 애시리를 울리빈 노! 내 치기 뿐다!
8: 내 이름은 오소운, 유니버스 그룹 사장 직속 비서 2년차. 이번 달부터는 새 상사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11: 내가 진짜 쟤는 아무한테나 안 넘기는데 고부장이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으니까 믿고 보내는 거야.
9: 무슨 중고거래하러 나왔냐고.
11: 그랬지 조은아?
8: 네! 변덕스러운 사장님을 모시며 이런 일에는 익숙해졌답니다.
9: 아니 실은
8: 황당할 정도로 개꿀지.
0: 어머니가 분위기가 좋네 그려.
8: 소문과는 달리 고두리 부장님도 꽤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3: 소은 씨는 20대라 연세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스몰통용으로 쓸만한 것 좀 정리해봤습니다.
8: 우와,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는
9: 조금 독특하시긴 하지만
8: 세대차를 걱정하는 건 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0: 난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마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활짝 웃는 얼굴과 안녕하세요 인사.
1: 글쎄, 난 오해할 줄 알았다니까요.
2: 나 참, 붓을 준 자세가 남달랐다느니 하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니까. 배운 지 이달로 고작 2년일걸요.
3: 이번 달로 2년이라면 지분 매입과 동시에 사군자 교실에 등록했다는 건데, 도토리 센터 땅을 쥐고 있는 이유가
4: 뭐지? 사군자 교실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3: 아, 네, 선생님.
4: 사군자는 처음 배워보시나요?
3: 학생 때 미술 시간에만 접해봤습니다. 메랑국적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서.
4: 우리 교실에서는 제일 먼저 난초를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꽃, 국화와 매화. 아주 숙련되면 대나무를 그리지요. 난초를 그릴 때 쓰는 선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하나는 잉어의 머리처럼, 하나는 사마귀의 배처럼, 또 하나는 쥐의 꼬리처럼. 이렇게 제각각인 선들이 어우러지면 난초가 완성되지요. 참 조화롭죠. 오늘은 붓과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5: 그 짝의 오 소운인교.
0: 네, 작은 소 구름뿐. 작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6: 젊어먹고 당황스럽네.
1: 남의 제리 쉐비는 너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언니야, 언니 카리스마에 보는 내가 다 쫄리는데.
0: 짠! 프랑스에서 직구한 대바늘이에요. 엄청 귀엽죠 선생님?
7: 귀엽죠.
1: 아기 토끼네. 예, 깜찍하네.
0: 그쵸?
1: 뭐? 아기 토깽이에? 언니 미친나?
6: 젊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랬지. 무슨 아가 저래 살랑거리노?
1: 머리는 와 이래 넘기는데? 내 진짜 온 언니한테 실망할라 건다. 막내 애시리만 생각해라 언니야.
6: 기다려봐라. 내 젊마 쫓아낼 방법이 있다. 애시리, 애시리의 눈물을 기억해.
8: 우리 수혜 교실은 입학 레벨 테스트 있는 거 아시지?
9: 그런 게 있었네.
0: 입학 레벨 테스트라고요?
8: 그거를 막 통과해야 정식으로 입수할 수 있어. 얘, 이거 다들 통과한 기라. 얘 아주 간단하니까 시범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6: 자, 분노의 코만 들기, 가뜨기, 안 뜨기, 꽈배기 뜨기, 찌고 감고 돌리고 빼고, 대바늘 봉자 돌리기, 뜨개질, 그 여기다 뜨그
0: 뜨개질하면서 스쿼트. 여기 이상해.
1: 언니야, 코 다 빠진다. 신입이 실망한다.
0: 실수예요.
6: 정수다, 코바늘. 살릴 수 있다. 살린다. 내 살리고 만다. 살려.
1: 였다. 26개 코. 26개.
8: 참 쉽지. 감 떠벌써.
0: 사랑의 코 만들기. 찌르고 감고 돌리고 빼고, 뜨점 뜨점 뜨개질 점프, 대바늘 회오리 감기. 짠, 저 잘하죠?
8: 그렇게 잘하는데 뭐 알라고 여기까지 와서 배울라 카노?
0: 그야 당연히 뜨개질은 같이 하는 쪽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1: 어디서 바람이. 우리가 완전 오해했었네.
0: 아, 저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차례가 됐는데 친구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죠. 뒷사람들은 계속 눈치 주죠. 할 수 없이 저라도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1: 마, 잘해봤다. 바쁜 사람들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지.
0: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 등록을 못하게 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까요?
8: 그래, 시리는 요 아이라도 맨날 보는데 뭐 괜찮다. 이 빵 이름이 뭐라고?
0: 마들렌이요. 더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8: 마릴린 이거 만나네.
1: 언니야, 마릴린은 뭘로고? 모델렌이다, 모델렌.
8: 아.
10: 두리모노님, 전화.
2: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중한 것 같은데.

0: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취미는 역시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절대 취미 같은 건 만들지 않겠어. 이건 업무일 뿐이야.
1: 네, 소은 씨.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직 수업 중인데 무슨 일이죠? 일단 알았어요.
2: 부장님, 이쪽입니다.
1: 왜 만나자고 했죠? 연락은 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3: 그게... 취미가 있으신가요?
1: 취미요?
3: 네!
1: 아니요, 취미 같은 거 없습니다. 소은 씨 먼저 그러고 남는 수업은 제가 하죠.
3: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1: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됐나요?
3: 그럼 영화는요?
1: 3시간 너무 길어!
3: 여행은?
1: 내 돈 쓰고 구한 곳엔!
3: 맛집은?
1: 식탐 없음!
3: 낚시는?
1: 생선 싫어!
3: 게임은?
1: 이쯤 되면 알 텐데!
3: 이번 기회에 마음에 맞는 취미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3: 부장님, 이게 대체...
1: 오소은 씨, 긴급 전달 사항이 뭐냐고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3: 소유주 넘버 2 지옥길님이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4: 한동안 잠잠하다 캤더니 부동산에서 또 땅 팔랐고 전화가 삐렁삐렁 왔었는다. 썩을 것들. 확 막 욕을 쓰리 해피지 언니야. 이러다 2년 전처럼 사달라는 거 아이가?
3: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4: 일도 아주 큰일이 있었지. 이 자리에 놀이랜드 짓는다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때 우리 옷길 언니 아이디 아이였으면 도토리 문화센터 벌써 문 닫았다 아이가?
3: 무슨 아이디어요?
4: 센터 땅 한평 사기 캠페인. 한 사람당 센터 땅 한평씩만 사서 안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릴 수 있다. 이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 아이가? 뭐 아무도 안 샀지만서도. 그때는 참말로 위기였대. 말 좀 들어 처물어 이 영감제이야. 센터 문 닫기 전에 관장문 먼저 닫고 싶은겨.
5: 아유 언니야, 성질 좀 죽이라.
6: 미안하다.
4: 제발 소문에 땅값은 폭등해가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 그만 다 때려치우삐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러 갑니까 싶었다.
7: 안녕하세요.
4: 어?
7: 땅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요.
4: 그분이 나타났다. 로라님.
3: 로라님이라면 소유주 넘버원 정중순 씨?
5: 근데 그 양반은 그때 여수강생도 아니었지 않나? 와 갑자기 땅을 사시고.
4: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7: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호는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
1: 장미전쟁?
0: 장미전쟁? 장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나 봐.
1: 과연 그럴까?
0: 알아보면 되지.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으이 못 참아.
2: 시간을 달리는 장미 전쟁 이야기. 1455년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1: 네,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아저씨들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5: 야! 우와! 아우칸!
0: 열심히 하네. 응?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이것은 반란이다!
6: 시끄럽고 폭격하라!
3: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 100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또 일어나요?
0: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100년 전쟁. 정확하게는 116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6: 폭격하라!
0: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이 됐었잖아. 근데 영국이 최종적으로 지면서 프랑스에 있던 땅들마저 거의 잃었고 프랑스에서 살던 영국의 귀족들과 기사, 병사들이 섬나라인 영국으로 모두 쫓겨났지.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이 심각했던 거야.
7: 폐하의 아내.
0: 폐하가 있어요? 에?
8: 그래서 정신병을 가진 왕 대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를 두고 두 왕실 가문이 틈만 나면 싸웠는데.
1: 누구세요?
7: 폐하!
9: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 요크가 다스리겠소.
1: 무슨 소리요? 폐하께서 어머니 랭커스터 가문 출신인데 우리 랭커스터가 다스려야지요.
9: 어차피 다 같은 왕실 가문 아니요. 전쟁에서 프랑스에 대친 건 랭커스터가 때문이지 않소?
1: 전쟁 때 요크가는 없었어?
6: 뭐야?
8: 힘이 셌던 두 가문이 바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였어. 두 가문은 기사와 병사를 두고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1: 요크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항상 전투태세로 준비하고 있도록!
5: 네!
8: 당시 랭커스터가는 왕인 헨리 6세의 가문이었고 요크가는 왕의 친척 가문이었어.
9: 국왕이 힘이 없을 때 우리 요크가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훈련도 실전처럼 해라! 네!
8: 이렇게 두 왕실 가문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서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싸우고 있었는데
0: 아니, 나라는 우리 요크가가 다스린다니까요.
1: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랭커스터가가 다스려야지요.
6: 요크가가
7: 그만들 싸우세요. 저는 랭커스터가가 헤아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합니다.
1: 네? 들으셨어? 가시오.
8: 이때 왕비가 랭커스터가에 손을 들어주고 만 거야.
6: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무참하이.
1: 원래대로라면 왕은 우리 요크 가문의 것이 아닙니까?
6: 그러니까 이참에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아오자고. 기사들 다 집합시켜.
1: 예.
8: 결국 요크가에서 왕위를 가져오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10: 공장님 큰일 났습니다. 요크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 뭐? 이러니 우리도 기사들 모아!
10: 네!
8: 랭커스터가도 지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두 가문은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지.
9: 영국 왕은 이제부터 우리 요크가가 접수하겠다!
1: 그것은 반란이다!
9: 시끄럽고 돌격하라! 우와!
1: 반란자들을 처벌하고 국왕 폐하를 지켜라! 돌격!
8: 이때 헨리 6세의 가문인

0: 왕위를 서로 갖겠다며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진짜 많이 간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하이튼!
0: 우와, 8칸!
1: 진짜 많이 간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장미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몰락하게 될까요?
2: 전쟁이 끝나고요?
3: 그래, 장미 전쟁은 이름만 예뻤지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데.
4: 맞아. 그 장미 전쟁에는 왕실 가문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귀족들도 같이 싸웠거든. 일단 처음에는
0: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5: 우리가 이겼다!
4: 요크가가 랭커스터가를 물리치고 반란에 성공했어. 그리고 왕을 포로로 잡고.
1: 무섭다. 난 무서워.
0: 시끄러!
6: 아이, 그냥 확 없애버릴까? 아니야. 왕을 죽이면 백성들이 욕을 하겠지?
7: 혜니! 살려줄 테니까 다음 후계자를 나로 정해. 알겠지?
4: 왕위 계승권을 요크가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피신해 있던 왕비가 랭커스터가의 귀족들을 끌어모아 반격을 하기로 했지.
8: 우리 왕자가 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9: 그래야죠. 우리 랭커스터가의 핏줄이신 왕자님께서 계신데 요크가가 왕위를 차지하게 둘 순 없죠.
4: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0: 이미 영국 왕실은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9: 그렇게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반란자를 찾아내라!
0: 다시는 짓소리 못하게 혼내줘라!
4: 반란을 일으켰던 요크 공작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됐고,
9: 영국은 이제 다시 우리 랭커스터 가문이 접수한다!
4: 전쟁에서 이긴 랭커스터가가 헨리 6세를 왕에 복귀시키고 왕권을 되찾아오지.
5: 와, 신난다. 무서운 아저씨 없어서 진짜 좋다.
8: 너는 아버지처럼 약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 네, 어머니.
4: 하지만 요크가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
11: 왕자가 힘을 갖기 전에 왕위를 확실히 가져와야겠어.
1: 그럼요. 국왕께서 아버님이신 요크 공작님께 이미 왕위를 물려줬는데
11: 찾아오셔야죠.
12: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
1: 없습니다.
4: 요크 공작의 아들 에드워드가 전쟁을 다시 일으킨 거야.
12: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은 내가 이룬다. 돌려!
4: 이 전쟁에서
12: 우리가 이겼다.
4: 요크가의 에드워드가 이겼고.
1: 아이, 여기가 어디야?
12: 시끄러!
4: 헨리 6세를 런던탑에 가둔 뒤 왕위에 올라 에드워드 4세가 되지.
12: 이제 왕위는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8: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나라가 좀 잠잠해질라나. 전쟁 지긋지긋하네요.
9: 맞아요. 누가 되든 왕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4: 랭커스터가가 다시 반격을 하면서

0: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쟁의 목적이 영토가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1: 한 놈이라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 모두 처치해!
2: 살려주면 내가 죽으니까
0: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귀족 세력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3: 아, 정답!
4: 장미 전쟁이 끝난 뒤 몰락하게 되는 것은
3: 귀족 세력!
4: 네, 정답입니다. 장미 전쟁 때 영국의 모든 귀족들이 유력한 두 왕실 가문인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밑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의 귀족들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매우 약해졌고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어? 문 열렸다!
6: 문 열렸어!
5: 잘 있어!
6: 잠깐, 흔들려!
5: 잘 있어! 야.
7: 얘들아, 안녕!
5: 안녕!
4: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땠나요?
5: 최고예요!
6: 저도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8: 애들아, 따뜻할 때 호떡 먹게. 얼른 내려와.
5: 호떡을 내가 먼저 먹을게. 아이,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그래, 그래. 오늘은 뭐 할까?
0: 어?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1: 어? 튜더 왕조? 그런 것도 있나 봐.
0: 재밌겠다. 한번 알아보자.
1: 그래.
2: 이건 우리 가문의 일이다. 랭커스터는 빠져! 조카한테서 뺏어간 왕위를 내놓으시지!
0: 시간을 달리는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이야기. 1485년.
3: 배가 들어왔대요!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길이길이 연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0: 네,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말이 안 잘도 가네.
3: 진짜 신기하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안심하고 군사를 일으키지요.
0: 장미 전쟁이 끝나고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영국의 왕조는 어떤 왕조일까요?
5: 응?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6: 그 너희들 장미 전쟁이라고 알아?
1: 알아요.
6: 일단 그 장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00년 전쟁이 끝나고 힘이 막강해진 왕실의 두 가문인 요크가와 랭커스터가가 왕위를 가지고 장미 전쟁을 벌이던 중
7: 한국이라도 살려도 돼야 된다. 모두 처치해.
6: 요크가의 에드워드 4세가 국왕 헨리 6세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 그래서 얼마간은 나라가 조용했었지. 하지만 에드워드 4세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
8: 아버님, 괜찮으세요?
9: 괜찮지가 않구나.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10: 형님, 아니 폐하, 왜 그리 약한 말씀을.
9: 리차드야,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우리 왕자들이 아직 어리니까 잘 도와줘야 한다.
10: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9: 너만 믿는다. 네가 작은 아버지 아니냐.
6: 에드워드 4세는 동생 리처드에게 왕자를 부탁하고 얼마 뒤 죽고 말았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10: 들어가!
6: 동생 리처드의 마음이 바뀐 거야.
8: 작은 아버지,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예요?
11: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8: 네? 네? 말 잘 들을게요. 나가게 해주세요.
11: 안 돼. 죽을 때까지 여기 나오지 마.
8: 작은 아버지.
11: 자.
8: 형.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6: 리처드는 조카들을 런던탑에 가두고 자신이 왕이 되어 리처드 3세가 됐어.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
12: 들었어요? 리처드 3세가 런던탑에 갇힌 왕자님들을 죽였대요.
2: 말도 안 돼.
11: 조카의 왕위를 뺏는 것도 부족해서 죽이다니. 인간도 아니야.
6: 리처드 3세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잡겠다고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더 열심히 했지. 하지만
11: 평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라.
2: 예?
13: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9: 평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귀족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6: 이 일로 귀족들의 반발만 사게 됐고 거기에다 리처드 3세의 가문인 요크가의 귀족들도 둘로 갈라졌어.
14: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다니. 요크가의 수치요.
15: 맞지. 그래도 랭커스터가가 왕이 아닌 게 어디요?
16: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요크가도 끝입니다.
9: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 이미 왕이 됐는데 뭐 쫓아내기라도 하실 거요?
16: 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요. 우린 인정 못하오.
9: 뭐요? 인정 못하면?
6: 이런 상황에서 랭커스터가에서는 왕위를 빼앗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
17: 요크가도 둘로 나뉘어졌고 백성들도 원치 않으니 우리 랭커스터가가 왕위를 가져올 철을 찾습니다.
9: 좋소. 내가 왕위를 찾아오겠소.
18: 예. 리처드 3세에게 등 돌린 요크가의 귀족들도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안심하고 군사를 일으키지요.
6: 랭커스터가의 헨리 튜더가 전쟁을 일으켜 리처드 3세와 맞붙게 됐지.
4: 조카한테도 뺏어간 왕위를 내놓으시지. 이건 우리 가문의 일이다. 랭커스터는 빠져. 이젠 아니지. 요크가 사람들도 우리 쪽에 있다. 저 헨리 튜더를 동조하는 반란자들을 모두 쳐내라!
6: 헨리 튜더의 군사들보다 리처드 3세의 군사들이 더 많았지만 전투는 점점 헨리 튜더 쪽으로 기울어갔어. 그러자!
19: 뭐야? 이러다 랭커스터가 문 이기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9: 어떻게 되긴 다 끝이지. 안 되겠다. 난 저쪽으로 붙을래.
19: 야, 같이 가. 나도 갈래.
0: 요크가의 편이었던 기사들과 귀족들이 헨리 튜더 쪽으로 갔고 전세는 되돌리기 힘들어졌지. 그때였어. 다른 말을 가져오라! 리처드 3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죽고
19: 우리가 이겼다!
0: 랭커스터가가 이기면서 30년간 벌어졌던 장미 전쟁도 끝이 났어. 그리고 헨리 튜더는 왕위에 올라 헨리 7세가 됐고 요크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왕실의 혈통까지 이어받게 됐지.
20: 요크가의 엘리자베스가 나의 왕비가 되었으니 요크가와 랭커스터 가문은 이제 하나인 겁니다.
21: 예, 예 폐하.
0: 그러면서 두 가문의 문장인 흰 장미와 빨간 장미를 합친 튜더 장미를 문장으로 한 영국의 새로운 왕조, 튜더 왕조가 생기게 됐던 거야.
5: 아, 정답!
0: 장미 전쟁이 끝나고 새롭게 탄생하는 영국 왕조는
5: 튜더 왕조!
0: 네, 정답입니다. 30년간 벌어진 장미 전쟁으로 수많은 왕실의 귀족들이 죽으면서 헨리 튜더는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두 가문의 세력을 모아 왕이 됐고 새로운 왕조인 튜더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4: 야, 신기하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왕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 나라가 잘 살면 왕의 힘도 커질 수밖에 없어.
0: 영국의 튜더 왕조가 탄생하면서 영국은 무엇의 기초를 쌓게 될까요?
5: 기초요?
22: 응, 그 장미 전쟁이 30년간 벌어졌다고 했잖아.
0: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죽으면서 귀족들의 힘이 매우 약해져 있었어. 대신 땅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을 하던 평민들의 힘이 커졌지. 그래서 헨리 7세는
20: 자, 실력만 있으면 평민들도 얼마든지 나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23: 네, 폐하.
20: 이렇게 해야 귀족들이 대들지 못하겠지.
0: 귀족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 평민들도 관리로 등용했어.
14: 아, 이제 평민들도 관리가 되는데.
24: 그러게 말이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20: 지금 뭐라고 했는가?
25: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20: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제 죽은 요크파 귀족들의 땅은 왕실이 갖겠소. 알겠소?
25: 네? 네?
20: 왜? 싫어?
24: 싫기는요. 왕실이 가져야죠.
0: 헨리 7세는 또 요크가 귀족들의 땅을 몰수해서 왕실 소유의 땅을 늘리는 한편
19: 왜 이런 것이냐? 태하께서 귀족은 군사를 갖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군사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20: 군사 몇 명 되지도 않아.
0: 살아남은 귀족들이 군사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왕의 힘, 그러니까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면서 왕실의 재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9: 왕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 나라가 잘 살면 왕의 힘도 커질 수밖에 없어.
20: 우리 영국은 이제 대륙에 땅이 없어. 그러니 무역만이 살 길이오.
26: 하지만 무역을 하려면 큰 배가 필요한데 상인들은 그런 돈이 아직.
20: 그래서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빌려주도록 하겠소.
23: 감사합니다.
20: 그리고 다른 나라 배들이 영국의 배를 공격하지 못하게 무역선에 대포를 실어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23: 예, 배야.
0: 이렇게 헨리 7세는 상인들에게 나라에서 만든 대포가 달린 무역선을 빌려주어 영국의 상인들과 무역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했고 빠른 시간 안에 영국의 경제를 일으켰지.
5: 왕이 강해지니까 우리 평민들도 살만하네.
12: 아, 그러게 말이에요.
5: 이
12: 이제 귀족들

0: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세금 팍팍 냅시다. 그래야 왕이 힘을 제대로 쓰지.
1: 이렇게 헨리 7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평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권을 확립했고, 아들인 헨리 8세는 왕권과 해상 무역권을 더욱 강화했어. 그리고 손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에스파냐 제국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지. 이렇게 해서 튜더 왕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쌓게 된 거야.
2: 아, 정답!
0: 튜더 왕조가 탄생하면서 영국은 무엇의 기초를 쌓게 될까요?
2: 대영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네, 헨리 7세가 세운 튜더 왕조는 5명의 왕을 배출하고 왕권을 강하게 만들면서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는 한편 영국을 해상 강국으로 만들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3: 끝내렸다!
4: 잘들 있어!
3: 안녕!
4: 가자!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4: 진짜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3: 명기라 승환아 떡볶이 먹자.
4: 떡볶이 내가 먹을 거 가지고 같이 가. 아 영화 같이 가. 떡볶이 같이 먹어.

0: 아, 형아 같이 가.
1: 아싸, 빨리 와.
0: 아, 오늘은 형아가 더 빨랐네.
2: 오늘은 뭐하지?
1: 어? 칭기즈칸? 이름이 특이한데?
0: 그러게, 칭칭. 형아, 오늘은 우리 칭기즈칸 해보자.
2: 그래.
3: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 전 그렇다면 너희들의 뜻을 받겠다.
4: 충분히 받겠습니다.
3: 시간을 달리는 칭기즈칸 이야기. 1206년
5: 백성들 생각해주는 태무칠한테 가야겠네.
1: 그렇지.
6: 그렇지.
1: 가자고. 어, 가자. 어, 가자. 갑시다. 어디. 가자고. 야, 우리도 태무칠한테 가보자. 어?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을 잘하면요, 아저씨들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내가 먼저?
3: 야!
0: 오! 멜칼! 오! 오! 야,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난 이제 더 이상 배고픔도 차별도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2: 몽골 부족의 한 부족장이었던 태무친은 몽골을 통일하고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0: 이름 말고 다르게 불렀어요?
4: 일단 몽골이 저때 어땠냐면은
5: 원래 몽골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 초원지대를 찾아 이동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었어. 당시 몽골은 크고 작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태무친의 아버지는 몽골의 한 부족장이었지.
6: 잘했다 태무친. 사냥은 그렇게 하는 거다.
7: 아버지, 사냥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6: 재미만 있어서 되겠느냐? 이 에베가 타타르족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도 최고의 부족장이 돼서 몽골족을 두루두루 잘 살도록 만들거라.
7: 네, 아버지.
6: 그래, 가자.
5: 태무친처럼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전투를 매우 잘했어. 그러던 어느 날.
8: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하시지.
6: 고맙소이다.
8: 잘 가라. 우리 타타르족을 죽인 벌이다.
5: 태무친의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타타르족의 한 족장이 태무친의 아버지를 복살하고 만 거야. 그러자 태무친 가족들은 부족에서 쫓겨났어.
9: 네가 부족장이 될까봐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 산속에서 살자.
7: 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꼭 갚을게요.
5: 그렇게 태무친 산속에 숨어 살며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된 태무친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케레이트 부족장이었던 옹칸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을 공격하지.

0: 도시를 죽인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1: 타타르를 정복한 뒤 부족장이 된 태무치는
0: 이제부터 신분이 어떻든 남자들은 모두 전사가 될 것이며 공을 세운 자는 출세할 수 있게 하겠다!
1: 이렇게 태무친이 신분에 차별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 우대했거든.
2: 태무친이 대장장이하고 노예들을 창군으로 삼았다며?
3: 어?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도 태무친한테 가면 출세할 수 있겠네.
2: 그렇지. 그럼 우리 태무친 밑으로 들어가자.
3: 그래.
0: 가자고.
1: 다른 부족에서도 태무친을 따르겠다며 몰려왔어. 그러자 옹칸이 태무친을 제거하기로 하지.
4: 태무친, 죽은 친구의 아들이라 불쌍해서 데려다 썼더니 너무 많이 커버렸어. 안 되겠어. 쳐내야겠어.
1: 기습 공격을 받은 태무친의 군사는 거의 전멸했고.
0: 도망가서 무조건 살아나와라. 어서 도망.
1: 태무친은 변방에 발주나 호숫가까지 도망쳤지. 그랬더니
0: 어쩌자고? 아무것도 안 남은 나를 따라온 것이냐?
5: 그래도 우린 칸을 지키고 같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칸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0: 전 그렇다면 너희들의 뜻을 받겠다.
6: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1: 이때 충성을 맹세한 19명의 전사들은 태무친과 함께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하지. 그러자

0: 태무친의 군사들은 물론
1: 태무친이 다시 돌아왔대. 그래? 그럼 백성들 생각해주는 태무친한테 가야겠네.
2: 그렇지.
0: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태무친에게 합류하면서 세력이 많이 늘어났던 거야.
3: 우리는 다시 뭉쳤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0: 온 칸은 도망갔다가 죽고.
1: 우리가 이겼다!
0: 태무친과 군사들은 여러 부족들을 정복해 마침내 몽골을 통일했어. 태무친은 1206년 몽골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칸이 되는데,
1: 이제 몽골은 하나다! 난 이제 더 이상 배고픔도 차별도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0: 이때 위대하다는 뜻의 칭기즈와 황제라는 뜻의 칸을 붙여 칭기즈 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2: 아, 정답!
0: 태무친은 몽골을 통일하고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2: 칭기즈 칸!
0: 네, 정답입니다! 칭기즈 칸은 몽골을 최초로 통일한 뒤 정복했던 다른 부족들도 다 같은 몽골 민족으로 선포했고, 몽골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 몽골의 민족의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3: 이야, 신기하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4: 이번엔 제가 잘해, 잘해.
0: 7칸!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우리가 이겼다!
0: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 덕분에 몽골 제국은 무엇의 기틀을 다지게 될까요?
3: 어? 기틀이요?
5: 어. 일단 그 칭기즈칸이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했잖아.
0: 먼저 칭기즈칸은 국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엄격한 규율이 담겨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
1: 앞으로 같은 몽골 민족끼리 다투면 엄벌에 처하겠다. 또한 나는 어떤 신분이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장군으로 뽑을 것이다.
0: 칭기즈칸은 혈연관계가 아닌 충성심과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고 교역을 거부한 서하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
1: 가자!
0: 칭기즈칸이 능력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서하를 바로 정복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잘나가던 금나라의 황제가 몽골에게 신하나라가 되어 조공을 바치라고 한 거야.
1: 조공이라니. 우리 몽골 부족들을 끊임없이 분열시켜놓고 또 약탈을 하겠다는 게야! 가서 전에 전쟁이라고!
0: 그리고 바로 금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 방향에서 빠르게 공격해오는 몽골 군사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금나라의 군사들은 무너져버렸고,
6: 뒤쪽에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7: 뭐? 우리가 속은 거야?
8: 빨리 뒤쪽으로 군사를 보내!
0: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칭기즈칸은 오히려 금에게 조공을 받기로 했지. 그리고 서쪽에 있는 호라즘 제국까지 멸망시켰어. 이때 정복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썼지.
1: 너희들은 비록 노예이긴 하나 공을 세운다면 우리 몽골 민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6: 감사합니다.
1: 그러니 어서 이 투석기를 무시무시한 무기로 만들어라.
0: 또 먼 곳까지 칸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고 실시한 칭기즈칸 덕분에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
2: 아, 정답!
0: 칭기즈칸 덕분에 몽골 제국은 무엇의 기틀을 다지게 될까요?
2: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
0: 네, 정답입니다. 칭기즈칸은 정복지의 저항 세력을 잔인하게 제압해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과 여러 제도의 기틀을 만들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9: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0: 어, 문 열렸다. 가자.
5: 갈게, 갈게. 잘 돼 있어.
10: 가자. 안녕하세요.
9: 네, 오늘 어땠나요?
10: 최고였어요.
9: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1: 얘들아, 얼른 내려와. 볶음밥 먹자.
10: 볶음밥 안 될 거야. 아이, 또 아이 형 알았어. 아이, 이럴 때만 빨라. 같이 가.

0: 달리고 시간을 달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1: 애벌레 너무 싫어.
2: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2: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1: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2: 번데기? 나비?
1: 나온다. 우와.
2: 예쁘다.
1: 예쁘다. 안녕.
2: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1: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2: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1: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2: 나비가

0: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1: 어?
2: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4: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5: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4: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6: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7: 오,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8: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4: 어차피
5: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7: 오,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5: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 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7: 나도 그렇게 생각해.
6: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5: 맞아. 응? 어?
8: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5: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8: 진짜 첫 번째
5: 같아.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7: 어떻게 생각해? 난 그런 거
4: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있다.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
7: 어?
8: 어?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7: 응.
8: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6: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8: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6: 바깥만.
8: 겉모습은 다르다. 그러니까
5: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8: 그래.
5: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4: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8: 궁금하다.
4: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8: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5: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8: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7: 네?
6: 어?
8: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0: 하는 게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2: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야, 이거는
3: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4: 되게 똑똑하네.
3: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2: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5: 내 생각에도
2: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1: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2: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3: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1: 근데 그 너의 조각 화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3: 질문 있습니다.
6: 네.
3: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2: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3: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2: 근데 선생님이 또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3: 질문 있습니다.
5: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3: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1: 이거 어려운데.
5: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4: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1: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5: 근데 모든 게
3: 모든 경험이 똑같다고 하셨다.
1: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3: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2: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3: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4: 근데 나 못 알아듣겠어.
1: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3: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1: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3: 그렇지.
1: 맞잖아.
3: 듣자 하님 그런 것 같긴 하네.
1: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4: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이야.
3: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1: 좁혀가는 거야.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이 물감으로 짠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3: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낫다고 생각.
1: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5: 그럴 수도 있지.
4: 나도 전자야 근데.
0: 난 다르다고 생각.
5: 아.
0: 왜냐면 세포가 다르잖아.
3: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0: 이렇게 그냥 물체?
3: 입자가 다른 거? 물체 사이에
0: 입자? 입자가 뭐?
1: 그냥
0: 입자고.
1: 미안해.
4: 조용 말 듣지 말고.
7: 3학년 시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진짜 웃겨.
1: 어, 진짜 별로다.
2: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3: 어?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4: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5: 오, 헤드폰 샀냐? 멋있는데?
4: 내가 좀 멋있지.
5: 아니, 너 말고 헤드폰.
4: 어?
2: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3: 아, 이게 뭐야?
5: 야, 왜 그래?
3: 뭐야, 조용하잖아.
5: 괜찮아?
3: 어, 아무것도 아니야.
5: 아, 쟤는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3: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 어? 뭐가?
3: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0: 쟤는 말을 너무 막 해.
4: 삐지긴 또 되게 잘 삐져.
5: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0: 좀 이기적이야.
1: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4: 그만!
3: 호영이가 왜 저러지? 쟤는 영빈이? 괜찮나? 어디 아픈가?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1: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2: 그럴 수도 있지.
3: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0: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3: 이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1: 맞아, 맞아. 그래요.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다 드러내기 싫어서.
5: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0: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6: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0: 근데 결국에 말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3: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1: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을
3: 거야.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6: 그럴 수도 있지.
3: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1: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4: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3: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5: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6: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
3: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0: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5: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3: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5일 이상은 만나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4: 난 친구라고 생각해.

0: 들려? 수상 들려?
1: 들려, 들려.
0: 들리긴 해.
2: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3: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4: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5: 오! 아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4: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5: 백과사전.
4: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6: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우와!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6: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7: 야!
8: 너무 기대돼.
7: 팬케이크.
3: 저게

0: 우주선이야?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1: 모두 괜찮아요?
2: 난 괜찮아.
3: 나도 괜찮아.
4: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2: 안 돼! 내 팬케이크!
0: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4: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2: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5: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7: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레이!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야.

0: 구조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5: 그래!
6: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6: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0: 그만 흔들라고. 나한테 맡겨.
1: 이건 나!
0: 그만 약올려! 이게 기가 들다 변신!
2: 어리석긴. 과학의 맛이 어떠냐?
3: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들다 모든 변신. 허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2: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6: 아, 뭐야? 방수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2: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기운을 반사시켜서 도구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우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1: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의 안전하게

0: 지금이야!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 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 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6: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파!

0: 동산이 추락하고 있어.
1: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2: 기가몬 준비 완료.
1: 공주사는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3: 나만 믿어.
2: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4: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5: 뭐? 스키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은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3: 누구?
4: 한디 할머니!
5: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6: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5: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2: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켓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다리다 출동!
4: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7: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4: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

0: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1: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2: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1: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2: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3: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1: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2: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1: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용히 안 되잖아! 포부 살려!
3: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4: 저기 온다!
3: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1: 제발 나 좀 세워줘!
2: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브!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나는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더지를 무술작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부! 네 덕분에 우주 보급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늦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시작 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무언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 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났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 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이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0: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을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좀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우리가 찾던 깔끔하고 맛있는 여름 김치 레시피. 날이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아삭아삭 시원한 김치. 익을수록 더 맛있는 활용 만점 열무김치부터 향긋한 깻잎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여름철 입맛 돋는 김치.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0: 바로 먹는 원조 밥도둑 깻잎 김치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열무김치는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시기에 칼칼한 열무김치를 마다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알뜰하게 먹게 되는 열무김치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래서 어디에나 이제 잘 어울리는 게 네. 이제 열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무 한 단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절일 소금, 네. 예, 이제 소금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재료로 쪽파하고 그런 이제 햇양파 나와서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넣고 네.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예. 준비를 했는데 매운 거 싫으시면 풋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래서 이 열무 김치는 이 자작한 국물 맛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 비법은 무엇인지, 네. 자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2: 네, 송고추 그리고 배, 네. 마늘, 생강. 예,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양념으로 간할 때는 이제 멸치 액젓하고, 이제 소금 간도 좀 같이 해주시고, 매실청 넣으시고, 고춧가루. 요 정도만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 풀이 있는데, 오늘 어떤 풀인지.
2: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무가 사실 밀가루 풀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밀가루하고, 이제 풀술, 멸치 국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열무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밥반찬부터 이 국수, 비빔밥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 맛있는 비법이 가득한 오늘의 김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무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열무를 한번 손질해 봐야겠죠?
2: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열무가 연해서 네. 연한무, 열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드시기 좋은데 네. 사실 때 너무 이제 억센 거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한 키에 색깔은 좀 선명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선하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듬으시는데 여기 이제 저는 미리 좀 손질을 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뿌리 부분하고 잎 부분 사이에 보면 여기 떡잎이 이제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약간 꺼뭇꺼뭇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약간 긁어서 네. 이제 손질하시고 잔뿌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긁어 내신 다음에. 이게 뿌리 끝에 부분, 수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절이시는데, 예? 그냥 절이시면 무는 좀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이제 가늘면 한 번 정도 하시고, 많이 굵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십자 정도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썰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써실 때 손가락 길이 많게 한 6, 7cm 정도 되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 가서 보이는 큰 거 한 단 예. 보통 한 1.6kg 전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신선한 거 사시면 다듬어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예. 흐르는 물에 가볍게 두세 번 네. 이렇게 헹궈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이제 넓은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이제 한 단에 한 4분의 3컵 네. 계량컵에 한 150cc 선 높이까지 이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1: 아, 켜켜이.
2: 네, 켜켜이.
1: 근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네.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이 절일 때. 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보통 이거 이제 봄에 담그실 때는 한 1시간 정도 더 절이시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제 두시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무마다 네. 약간 크기들이 차이가 있어요.
1: 맞아요.
2: 어떤 건 유난히 굵고 짧은 거에 따라서 30분. 이제 한 내외 하시는데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오래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여지면 열무가 또 질겨집니다.
1: 아,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해놓은 이렇게 열무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보니까 숨도 살짝 죽었고 네. 색감은 더 살았어요.
2: 네, 색감 살아났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네. 탄력 있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2: 이게 푹 숨이 죽을 정도로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인 거예요. 오. 그래서 날씨에 따라 우리 집 기온에 따라서 네. 보통 한 30에서 40분 사이 1시간은 넘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열무가 네. 이게 좀 풋내가 좀 난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걸 헹군다 했잖아요. 네. 근데 헹굴 때 손을 많이 타면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2: 그쵸.
1: 같아서
2: 손을 많이 타면 물러질 수 있어서 예. 넉넉한 양의 우리 집에 갖고 계신 가장 큰 볼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부으시고 예. 이거를 세게 버무리시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시면 예. 이게 이제 약간 소금이 그 30분 정도 절이시면 지금 제가 뿌렸던 소금이 모두 안 녹아요. 부분 남아있던 소금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네. 숨이 팍 죽지 않은 정도의 적당한 절임이 되는 거죠.

0: 이제 풀을 먼저 쑤어서 네. 이제 식혀볼까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멸치국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요즘 이제 간편하게 다시팩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저는 멸치, 다시마, 새우, 양파 이렇게 네 가지 넣고 네.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여서 걸렀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풀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네. 넣어주시고.
1: 사실은 네. 풀 쓸 때 네. 이렇게 육수를 넣으면 김치의 맛이 더 깊어지겠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맹물 쓰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신 이제 밑국물 쓰시는데 네. 자, 요거를 이제 넣으시고 나서 네.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좀 약간 푸르시면서 불을 켜셔야지 네. 이거 밀가루 넣자마자 바로 불을 켜시면 덩어리가 져서 풀이 매끄럽지 않거든요.
1: 자,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풀고, 네,
0: 한번 풀고 불을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저어 주시는데 네? 열무김치가 사실 누구나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1: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열무김치 할 때 요즘은 뭐 감자도 삶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찹쌀도 넣고 여러 가지 풀을 쓰시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밀가루 풀을 넣는 거는 밀가루 성분에 약간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수한 맛이 올라와서 네. 열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 김치 담글 때는 네. 밀가루 풀을 쓰는데 뭐 우리 집에 찹쌀가루 있어서 찹쌀풀 쓰고 싶다 그럼 찹쌀풀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감자 고구마 삶은 거 네. 그걸 으깨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네. 김치의 맛은 올리고 풋내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자, 선생님 네. 지금 풀을 잘 만들고 계신데 네네. 저희가 시켜놓은 네. 밀가루풀이 여기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예, 농도 보시면은 예? 저는 이제 자, 이 정도 너무 이렇게 묽지 예. 않고요.
1: 근데 되직해졌어요.
0: 예, 약간 되직해졌죠. 그래서 예. 요거 이제 풀을 넣을 거고 네? 양념
1: 만들어볼까요? 자, 양념을 네. 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0: 배가 들어가면 단맛도 있고 약간 시원한 맛도 있어서 넣는데 예. 오늘 제가 고추, 뭐 마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순서가 중요해요. 네. 고추부터 넣으면 잘 안 갈아져요.
1: 맞아요. 그래서
0: 밑에 좀 부드러운 재료.
1: 수분기가 있는.
0: 네, 수분기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마늘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생강은 보시고 네. 섬유질이 있어서 잘 안 갈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1: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면 향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풋내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고추도 빨간 고추 들어가면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네. 약간 좀 칼칼하고 개운한 느낌이죠. 네. 성능이 좋은 건 갈아지면 잘 안 갈아져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다가 멸치국물 식힌 거를 한 컵 정도 재료가 갈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 미리 집어넣는 거죠?
0: 네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2: 갈아보겠습니다.
0: 그냥 곱게 가셔도 돼요. 네.
1: 곱게 갈아볼게요.
2: 네,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네네. 아주 곱게, 네. 아주 주스처럼 갈았어요.
0: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예, 양푼 준비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1: 아 근데 선생님 향이 너무 좋네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개운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예. 뭐 사과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곱죠.
1: 진짜. 아 저는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너무 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개운해요, 지금.
0: 그렇죠. 여름 김치는 예. 좀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간 예. 삼삼하게 해서 이제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1: 예. 예.
0: 고추만 가는 것도 고춧가루 들어가야 또 색깔도 예. 나니까 이제 고춧가루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1: 액젓 들어가야죠.
0: 네, 액젓 들어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저는 매실청을 약간 넣어요.
1: 약간의 달큰한 네. 맛. 뭐 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이 맛이 나요.
0: 맞아요. 그럼 김치가 하루 이틀 금세 익어도 맛이 괜찮아요. 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좀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예.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풀 식혀놓은 거
1: 네.
0: 네, 풀 넣으셔야죠.
1: 이때 네. 이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다 넣나요?
0: 네네.
1: 다 넣어요?
0: 네.
1: 왜? 풀이 꽤 들어가네요, 네. 양이.
0: 이제 풀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
1: 네.
0: 젓갈 좋아하시면 이제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예. 젓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1: 깔끔하게.
0: 예. 예, 소금을 이제 한 큰술에서 이제 두 큰술 사이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소금이 잘 녹을 정도로 이제 저어주시는 거예요.
1: 너무 짜지 않게 각자 네. 집안의 스타일에 맞게
0: 그렇죠.
1: 다감하시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1: 아니 사실은 이제 김치라고 하니까 네.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네.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날이 더운데 김치가 좀 빨리 쉬어지니까
1: 네.
0: 저는 이제 시장 가면은 많이 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거라서
1: 맞아요.
0: 열무 큰 거 한 단
1: 예.
0: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서
1: 예.
0: 양념에다가 양파,
1: 양파,
0: 네, 채 쓴 거 넣어주시고.
1: 네.

0: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1: 아.
0: 밑에서 위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퍼올리듯이.
1: 아, 성이 없어 보이게.
0: 네.
1: 보시기에 왜 이렇게 성이 없지, 버무리나.
0: 왜 이렇게 춤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하셔야.
1: 그러게.
0: 예. 그리고 이제 통에 들어가면 숙성이 되면서 약간 수분이 생기면 양념이랑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제 나머지 다 넣을까요?
1: 넣어볼까요?
0: 오늘 딱 좋게 잘 절여졌어요.
1: 그러게요. 이 아삭함.
0: 그렇죠. 김치를 드셔도 되고 뭐 국수랑 밥에 올려 드셔도 되고
1: 비빔밥도 되고.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버무려졌으면 이제 통에다 한번 담아 볼까요?
1: 벌써 된 거예요?
0: 네, 네.
1: 와. 진짜 금세 됐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여름 김치 또 힘들게 담그시면 잘 안 하시니까.
1: 맞아요. 날씨도 또 더워지는데.
0: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어서 퍼 올리듯이
1: 오,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조금.
0: 숨이 안 죽어서 그렇고요. 예, 이제 숨 죽으면은, 아유, 이거 한 단 하니까 양 얼마 안 되네 싶으실 건데, 그냥 어렵지 않게 담가서 1, 2주 단위로 한 번씩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이제 마지막에 싹 훑어서.
1: 마지막. 오, 싹. 딱 들어가네요, 선생님.
0: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숨이 안 죽어서 이 정도 높인데, 이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요 손가락 한마디에서 쑥 내려가요.
1: 선생님, 그럼 맛있게 익히는 방법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제 김치 같은 경우 익히실 때,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잡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 요런 데 이렇게 이제 잘
1: 깨끗하게 해주시고,
0: 깨끗하게 이제 닦으시고, 이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세요.
1: 실온에서 하루 두시고.
0: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이거 이제 오늘은 통이 안 비치는데 비치는 통이 하면 가득 있었던 김치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표면에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 보여요.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 보관하시고 다시 24시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1: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맛있게 이렇게 열무김치를 준비했는데요. 비주얼이 대단해요, 선생님. 자, 한번 조금 열고 같이 준비해볼까요?
0: 네, 이렇게 이제 숨이 죽었어요. 제가 요거 이제 딱 하루 익혔거든요. 그랬더니 국물이 이제 요만큼 생겼고요.
1: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열무김치의 향이 확 올라와요.
0: 네, 요거를 나는 급하게 빨리 익혀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근데 이제 기후가 집집마다 기온이 다 틀리니까 최소한 24시간을 실온에 두셨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 넣으시고 익혀 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1: 아, 이거 국수에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서.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빔밥에 요거랑 참기름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다른 재료 필요 없더라고요.
1: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있으면.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아이고. 정말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열무는 잔뿌리를 긁어낸 뒤 뿌리의 끝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로 칼집을 넣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열무에 소금을 켜켜이 뿌린 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와 밀가루를 넣어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서 밀가루를 고루 푼 뒤 끓여줘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믹서에 배, 마늘, 편썬 생강, 송송 썬 홍고추, 멸치 육수를 넣어 갈아줍니다. 간 재료에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밀가루 풀,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에 채썬 양파, 청양고추, 쪽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열무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밀폐용기에 버무린 열무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숙성, 하루 더 냉장 숙성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깻잎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깻잎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쉽게 담글 수 있는 이제 손 쉬운 김치예요. 네. 그래서 깻잎을 한 50장 정도, 이제 다섯 묶음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속 들어가는 재료로 양파, 그리고 이제 당근,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아삭하게 밤을 좀 넣고요. 그리고 깨도 살짝 넣으시면 좋고요.
1: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깻잎김치에도 멸치 육수가 들어가네요.
0: 네, 그래서 양념을 좀 축축하게, 촉촉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 이제 뭐 준비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 풀
1: 아까 사용했던
0: 사용한 거 남겼다.

0: 쓰시면 되고 예. 만약에 뭐 쓸 거다 그러면 찹쌀풀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양념으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액젓. 예. 근데 액젓만 하면은 여름 김치 좀 너무 묵직한 느낌이어서 예. 간장 그리고 마늘 그리고 설탕 약간 예. 이 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새김치를 좋아하거나 깻잎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김치인데요. 향긋한 맛이 가득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깻잎을 손질해 볼 텐데요. 네. 깻잎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네. 재료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될 거예요?
0: 넉넉한 물에다가 얘를 1, 2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1: 예?
0: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여름이라 시들했던 이제 깻잎이 좀 살아나기도 하면서 예. 세척이 훨씬 더 쉽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네. 이렇게 씻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0: 네, 담가서. 물에 좀 담갔다가 예, 물에 담갔다가 요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예. 이제 소꼭지 다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해서 이제 씻어서 네. 지금 이제 물기를 뺐거든요. 이거를 수분이 덜 빠진 상태에서 양념을 하시게 되면 네. 너무 나중에 간이 싱거워지고 물기가 많이 생겨 그래서 맛이 없어요.
1: 또 양념 잘 안 옮기고.
0: 그렇죠. 그래서 저 요거 잘라낸 예? 볼 하나. 자.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너무 바짝 자르시면은 요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기 힘드시니까 예? 보시고 끝에 한 1cm 정도?
1: 맞아요. 예. 요즘 깻잎 논쟁이 많기 때문에 네. 못 잡게 하면 안 돼요. 네, 잘 잡히게끔 또. 예?
0: 네, 그래서 한 1, 2cm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예. 상에 내셨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죠. 예. 양파.
1: 부재료들.
0: 예, 여름에 이제 양파가 좀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죠? 네. 꼭지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요거를 이제 채를 썰으시는데 얇게.
1: 아무래도 깻잎이 얇다 보니.
0: 그렇죠. 그래서 얇게 그리고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네. 요거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깻잎에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하시고 나서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은 예.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근 요것도 얇게. 길이는 얇게. 한 3, 4cm 정도, 4cm 넘지 않도록 예. 썰다가 손에 안 잡히네. 그런 방향을 바꿔서.
1: 예. 지금 양, 네. 당근이 들어간 양이 많지
0: 네,
1: 않아도
0: 많지 않아요.
1: 들어가면 확실히 네. 제 역할을 톡톡해지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보이는 색감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당근이 수분기가 이렇게 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씹히는 식감도 좋고
1: 맞아요.
0: 뭐 당근 대신에 난 좀 매콤 칼칼한 거 원한다. 그럼 붉은 고추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매우면 온 가족 먹기에는 쉽진 않아서 네. 저는 이제 당근으로 했어요.
1: 자, 당근도 넣고.
0: 그래서 이제 당근 볶게 네. 이제 채를 썰었고요.
1: 오늘 좀 밤이 새로운 네. 것 같아요, 저는.
0: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하시면 좋은데 네. 여름 무가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밤 넣었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고 밤 없다 그러시면은 뭐 무나 고추 내지는 부추 이런 네. 것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부추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굵지 않게.
1: 예. 너무 굵지 않게.
0: 네, 얇게.
1: 이 밤도 식감이 참 좋거든요.
0: 그렇죠.
1: 생밤도.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으면 더 네.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 맛이 나요. 그래서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깻잎이 굉장히 또 얇다 보니까 네. 모든 재료들이 조금 얇게
0: 그쵸.
1: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야지 깻잎에 잘 붙어있지. 예. 깻잎이 가는데 부재료를 제가 너무 굵게 썰었어요. 예. 그러면은 양념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해서 이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무래도 밤에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1: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1: 자 이렇게 깻잎김치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손질해 봤는데요.
0: 네.
1: 이제 바로 버무리는 것만 남았죠?
0: 네,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예. 이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1: 자,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자, 일단 이제 고춧가루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고춧가루 입자 너무 고운 것보단 저희 김치 담그실 때 쓰시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하시면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풀. 저는 이제
1: 아까 썼던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썼던 밀가루 풀 넣는데 혹시 찹쌀풀 하셔도 되고
1: 네.
0: 밥을 찬밥을 뭐 믹서나 이런 데서 살짝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농도 맞춰줄 이제 멸치 국물,
1: 네.
0: 뭐 다시마 국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생강도 약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김치가 이렇게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제 마늘 넣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1: 멸치 액젓.
0: 네, 근데 액젓 만으로 간을 하시면 좀 약간 좀 비린가?
1: 맞아요, 맞아요.
0: 여름 김치는 좀 우리가 가볍게 먹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양조 간장.
1: 오,
0: 예, 간장
1: 같이 간장을 사용해서
0: 예, 섞어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
1: 맞아요.
0: 설탕 넣어 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감칠맛을 또 끌어올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 오.
0: 그래서 오늘 양념의 특징

0: 특징은 예. 되게 약간 축축하면서 네. 걸쭉한 느낌. 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를 네. 여기에다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 그러면은 이제 당근 넣어주시고요.
1: 저는 사실 네. 이 장아찌를 네. 많이 먹어봤지 네. 깻잎김치는 처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맛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물론 깻잎 장아찌도 굉장히 네. 맛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염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장아찌로 먹고 싶어요. 예. 그러시면은 깻잎을 한 10대 1 정도 되는 소금물에다가 예. 한 30분 정도 살짝 절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기 빼시고 나서 이 양념을 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셔도 되고 네. 저는 이제 여름 김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1: 깔끔하게 물도 안 땡기게.
0: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양념이 잘 버무려졌죠. 야. 여기에다 이제 통깨를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깨소금 말고 통깨.
1: 네, 통깨로.
0: 예, 통깨로 하시는 게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1: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김치니까 당연히 이제 비닐장갑 준비했는데 네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0: 바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르시는데 네. 한 장씩 하시면 예. 너무 이제 간이 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장 정도씩 하셔서 자, 이렇게 풀이 들어가면 양념을 이렇게 엉기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바르세요. 간을 세게 안 했기 때문에.
1: 그리고 잘 풀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올리시고. 예. 또 발라주시고.
1: 양 옆에 끝까지 이렇게 뭐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가운데 한 스푼 딱 넣고 그냥 쓱쓱 예.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러면은 양념이 앞뒤로 붙어 있죠. 그리고 풀이 들어가서 네. 끈적끈적해서 양념이 흐르지 않게 앞뒤로 잘 부착해주는 효과가 네. 있어요.
1: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양 옆에 네. 이렇게 소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0: 맞아요.
1: 않고
0: 그래서 양념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번 정도, 10장 정도 하시면 네. 이거 저는 보여드리려고 접시하는데 김치통에 바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거 하실 때는 방향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 높이가 기울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하실 수 있거든요.
1: 그리고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0: 그렇죠. 끊이기도 이렇게 하면 10장. 예. 드시기도 편하고 예, 이제 국물이 흐르지 않게 높이가 일정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1: 이렇게 해놨죠.
0: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놨어요. 보통 저희가 김치 드실 때 익혀서 드시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이거 제가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예. 드시는 것보다는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1: 2시간.
0: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쏙 배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뭐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든지 네. 뭐 내일부터 드시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1: 어제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 어저께 밤에 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꺼내서 드시면
1: 국물도 좀 생기면서
0: 네, 예. 생기고 해서 간도 세지 않게
1: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네. 깻잎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아찌랑은 좀 다른 네, 느낌일 것 같아요.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을 넣었거든요. 예. 그러면 드시기에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생각보다 무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생기는데 예. 밤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 드실 분량 이렇게 예. 이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시면 예. 이제 드시다 보니까 국물 생기거든요.
1: 아니, 고기 먹을 때 같이 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깻잎은 44절 나오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깻잎김치 만들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깻잎이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깻잎김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꼭지를 1cm 정도 잘라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당근, 밤도 얇게 채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밀가루풀, 멸치육수, 다진마늘, 멸치액젓, 양조간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당근, 밤, 양파를 넣어 섞다가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깻잎은 두 장씩 켜켜이 양념을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깻잎을 밀폐용기에 담으면서 양념을 발라주면 훨씬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깻잎김치를 담은 뒤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김치가 완성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성공 100% 김치 맛의 비결을 공개한다. 개운한 국물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여름철 꼭 생각나는 매력 만점 물김치.

0: 아삭한 고추와 새콤한 국물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고추 물김치부터 믿고 먹는 김치의 대표주자, 밥상에 올리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오이 소박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비타민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상큼한 물김치 한 모금이면 피곤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고추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오이고추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김치 소로는 무. 그리고 이제 양파, 그리고 여름에 부추 많이 드시죠? 그래서 부추 준비했고, 이제 양념은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다진 생강,
1: 네.
2: 그리고 이제 천일염 조금 이제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리고 새우젓 국물이랑 고추가 조금 매워서 설탕 약간, 요 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1: 자, 그리고 또 부재료 또 뭐가 있을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간은 이제 소금으로 이제 할 거예요.
1: 예.
2: 그리고 김치 국물 맛 내는 이제 무, 그리고 배, 사과, 파프리카, 마늘생강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여름엔 오이고추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날 미각을 깨울 시원한 별미김치.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2: 네.
1: 이 오이고추를 손질해 볼 텐데요. 굉장히 실해요.
2: 네, 요즘 이제 맵지 않고
1: 예.
2: 이제 이게 크기가 크니까 속넣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제 신선하고 모양은 쭉 곧은 거 이렇게
1: 예.
2: 이제 준비를 하셔서 흐르는 물에 씻으신 다음에 꼭지를 한 1, 2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랐어요.
1: 네.
2: 이 꼭지를 다 띄다 보면 배를 갈라서 속을 넣으면 어떤 경우는 속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찢어지면서.
2: 네, 그래서 요걸 칼집을 넣어볼 텐데
1: 예.
2: 이제 칼집 넣으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생긴 모양을 따라서.
1: 이거 뭐예요, 선생님?
2: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셔야 속을 넣으실 때 부러지잖아요.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리시면
1: 예.
2: 이게 오늘 절이는 김치가 아니라
1: 네.
2: 속 넣다가 부서질 수 있거든요.
1: 오.
2: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금을 생긴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고
1: 예.
2: 여기 이제 속을 넣으셔야 되니까 이제 안에 고추
1: 예.
2: 씨를 좀 빼시는데 고추 씨에 영양이 있는 거 아시죠?
1: 예.
2: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살짝 넣어서 잡히는 만큼 요 정도만 그리고
1: 좀 불편한 정도만 빼고
2: 네, 가볍게 이렇게 털어서 그래서 이제 속을 빼는데 다 빼지 않는다
1: 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남겼어요
2: 네,
1: 지금
2: 그래서 조금 남겼어요 반은 남기고 반은
1: 네.
2: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다 갈라서
1: 예.
2: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저희 고추 사러 가시면 300g 한 팩
1: 예.
2: 개수로 대략 한 10개 내외
1: 이거 한 팩
2: 네, 요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
1: 자
2: 이제 양념
1: 네.
2: 이제 만들어 볼게요 뭐 재료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셔도 되기는 해요
1: 네.
2: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숨이 죽어야 재료가 잘 들어가니까
1: 네.
2: 여기 이제 볼에다가 이제 무하고 양파를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1: 이 채소들이 숨이 죽어야 잘 들어가니까.
2: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 네.
2: 여기다 간을 하시면 돼요. 양념 재료들.
1: 자, 한번 해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여기 이제 기본 간은 소금 간.
1: 네.
2: 이건 이제 액젓으로 하시면 물김치는 비릴 수 있어서
1: 네.
2: 소금 간을 기본 하시고 멸치 액젓 아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주 조금,
2: 거의 조미료처럼. 네. 그리고 새우젓 넣으시는데 국물만. 새우젓 통에 꾹 짜시면 국물 올라오죠.
1: 네. 그래서
2: 이제 새우젓 국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늘. 이제 생강 이렇게
1: 네.
2: 넣으시는데 고추가 사실 좀 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근데 설탕 김치 안 넣으시는 댁들이 있어요.
1: 예.
2: 그러면은 설탕을 빼셔도 됩니다.
1: 네. 고추 상태에 따라서.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가 가을 겨울이 되면 무가 굉장히 단데
1: 네.
2: 여름 무가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맵고
1: 약간 맞아요, 맞아요.
2: 네. 아린 맛도 있고 짐짐하다 그러죠. 그래서
1: 네.
2: 저는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1: 설탕을 좀 넣어서.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시다가 이게
1: 네.
2: 조금 이제 설탕 소금이 너무 이렇게 녹아 가면서 이제 숨이 죽으면 여기다 부추를 넣고 살살살 이제 섞으시면 돼요.
1: 아니, 살짝 아까보다 숨이 죽었어요.
2: 금세, 예, 이렇게 버무리면서 금세 숨이 죽어요. 그리고
1: 네.
2: 부추
1: 좀 넣을게요.
2: 네. 그러면 이제 배 갈은 고추에다가
1: 네.
2: 요 속을 다 넣으시면 되세요.
1: 아, 지금 바로 넣는 거예요?
2: 네.
1: 자.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벌리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1: 근데 선생님 아까
2: 네.
1: 이제 물김치다 보니까
2: 네.
1: 이제 물에 이제 국물에
2: 네.
1: 재료들이 떠다니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2: 네, 네.
1: 그러려면은 어떻게 꽉 넣어야 되나요?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2: 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1: 네. 빠지지 않게
2: 네, 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다 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윗 부분이
1: 네.
2: 간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어서 속을 넣으실 때 위로 이렇게 밀어서
1: 아.
2: 이제 가득 들어가면. 자, 다 넣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속이 싹 들어가죠.
1: 자, 이제 바로 김치 국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김치, 네. 물김치에서는 김치 국물이 중요한데 네. 오늘 재료를 보니까
2: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연한 다시마 국물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생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재료 넣고 가시는데
1: 오늘 왜 육수를 사용 안 하세요?
2: 그게 육수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생수 하시는 게 좀 더 개운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1: 오늘 물김치는
2: 네네. 그치만 강하지 않은 예. 뭐 그런 옅게 뽑은 육수면 네. 이제 육수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드러운 재료 이렇게 네. 넣으시고 사과는 뭐 껍질째 하셔도 돼요. 우리 사과 껍질째 드시니까.
1: 오늘은 조금 더 네. 약간 향긋할 것 같아요.
2: 그쵸.
1: 그나마 살짝 것
2: 맞아요.
1: 같고.
2: 집에서 드시고 남은 과일들 예.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이제.
1: 사실은 저도 물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물김치 이렇게 국물 네.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네. 예.
2: 맞아요. 막 벌컥벌컥 드시고 싶어요. 갈증 해소에 좋은. 그래서 오늘 김치가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혹시 나는 매콤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 네. 홍고추, 붉은 고추 하셔도 되는데 고추 자체가 약간 매운맛도 있고 하잖아요. 예. 저는 파프리카로 색을 낼 거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 생강.
1: 생강도.
2: 네. 이렇게 넣고 이제 갈릴 정도 물을 넣으시고 네.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1: 여기서 잘게 갈리겠죠?
2: 네.
1: 됐죠?
2: 네. 자.
1: 좀 넣어갈까요? 된 것 같죠, 선생님?
2: 네, 됐습니다.
1: 자, 김새 갈렸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갈렸어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오늘 맑은 국물 하려고 거를 거예요.
1: 오.
2: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쏟아주시고.
1: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좀 더 네. 갈았으면 좋겠다고
2: 네,
1: 하셨구나.
2: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넣어주시고.
1: 파프리카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컬러에 따라서 빨간색도 어떤 건 더 유난히 빨갛고 예. 어떤 건 덜 빨갛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국물 색깔은 조절하실 수 있고 제가 물 다 안 넣었거든요.
1: 네.
2: 이제 조금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는데 네. 걸른 걸 버리느냐 네. 다른 김치에 넣으시면 돼요.
1: 그러게요. 사실 네.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열무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요.
1: 네.
2: 배추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
1: 어제 만들었던 열무김치에 그쵸.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저 하루에 한 가지 안 담그고 보통 두 가지 세트로.
1: 예.
2: 그러면 이게 재료 활용도 훨씬 좋거든요.
1: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고.
1: 이거 활용하시고.
2: 네, 여기다 이제 소금 간. 그래서 이제 소금을 이제 넣었어요.
1: 네. 네.
2: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고추를 절이지 않았어요.
1: 예.
2: 그래서 속도 너무 싱겁고 국물도 싱거우면 이게 김치인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여기 네. 절이지 않는 대신에 속 들어가는 거에 약간 간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간이 좀 있고 국물도 아주 싱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1: 아주 싱겁지 네, 않게.
2: 근데 이게 딱 합쳐지면 간이 딱 맞는 김치가 될 거예요.
1: 예.
2: 이제 여기에다가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고추가 위를 보도록.
1: 네. 배가른 부분이 위를 네, 보도록.
2: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속이 이제 좀 빠지지 않거든요.
1: 사실 이 오이고추는 네. 너무 맵지도 않고 네네. 아삭아삭해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2: 네. 그리고 이제 소를 넣고 나면은 약간 국물이랑 뭐가 남을 거예요.
1: 네.
2: 버리지 말고 다 부으세요. 그래야 간이 딱 맞으니까. 만약에 건더기 조금 남았네? 그럼 다 이제 위에다 얹으시고
1: 예.
2: 이제 국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 익혀서.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붉은 고추, 홍고추 하시고 약간 상큼하면서 달달한 거 원하시면은 이렇게 파프리카.
1: 예.
2: 그래서 딱 요 정도 하시면 거의 높이가 딱 맞는데
1: 그러게요.
2: 이게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싹 잠기는 높이가 이제 될 거예요.
1: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 네. 시간을 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실온에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이제 두셨다가
1: 예.
2: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24시간 이상, 하루 이상 숙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드시면서 이제 익혀가면서 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상큼한 맛,
1: 예.
2: 익어가면 약간 이제 새콤한 맛이 올라올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1: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2: 네.
1: 자, 김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2: 네, 됐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1: 국물도 많이 같은 것 같아요.
2: 국물이 좀 이제 가라앉아서 그렇고
1: 예.
2: 여기 국물이 배어서 속 재료도 약간 붉은 톤이 살짝 올라오죠.
1: 그리고 선생님,
2: 네.
1: 이 김치가 숙성돼, 이 물김치가 숙성돼
2: 네.
1: 그 향이 나요.
2: 향이 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보면은 거품도 약간 보이죠?
1: 예, 예.
2: 김치가 이제 익어간다는 거 제가 이제 어저께 한 거예요.
1: 근데 또 이 오이는 네. 아삭한 식감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아직까지는.
2: 네. 그래서 오이가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두꺼워서 좀 절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소금물에 약간 씻어내는 정도로 절이셔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오래 드시는 거 아니라 예. 이렇게 하니까 딱 먹기 좋더라고요.
1: 뭔가 상쾌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드시고 이제 물

0: 시금치니까 국물.
1: 국물도 정말 개운할 것 같은데 시원하고.
0: 오이 김치 너무 안 맵네? 그러시면은 예. 고추를 빨간 고추를 같이 국물에 다시거나 약간 채를 쓸어서 이제 섞으셔도 됩니다.
1: 선생님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네.
0: 그래서 국물 그대로 마셔도 예. 굉장히 맛있어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추 물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오이고추를 칼집낸 뒤 고추씨를 빼줍니다. 채썬 무와 양파에 소금, 멸치액젓, 새우젓 국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섞어 김칫소를 만들어주세요. 김칫소에 먹기 좋게 썬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고추 속에 김칫소를 넣어주세요. 김칫소를 넣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무, 빨강 파프리카, 마늘, 생강, 물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고 물을 부어 내려주세요. 김치 국물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밀폐 용기에 고추김치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 3시간 정도 실온에 숙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여름 김치로 손꼽히는 게 오이인데요. 자, 제철 오이로 담근 오이소박이 재료를 먼저 볼까요? 네,
0: 그래서 일단 이제 백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오이 절이실 때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저희 굵은 소금 천일염 그리고 이제 소금만 뿌리시면 너무 절이는 시간이 길어서 이제 물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이소박이에 들어갈 부추.
1: 부추.
0: 네, 그리고 쪽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예. 사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은 간단하네요.
0: 네, 그래서 다 집에 여름에는 다 뭐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하시니까 예.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이 소박이에 들어가는 오이 소박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그래서 양념은 좀 이제 깔끔하게 예.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늘이랑 생강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예. 그리고 이제 새우젓 넣으시는데 다져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매실청 예. 그리고 간을 좀 소금으로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양념이 좀 약간 만들어 보시면 거칠어서 물도 조금 넣으시고 약간의 설탕 넣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이 풋풋한 오이 향과 함께 아삭한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이 소박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백오이가 굉장히 네, 또 신선한데요.
0: 네, 그래서 백오이 이제 구입하실 때 네.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약간 늘씬한 거,
1: 늘씬한.
0: 네, 그리고 휘어진 거보다는 이렇게 반듯하게 쭉 길이가 이제 뻗은 거 준비를 하셔서 네. 요거를 이제 약간의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오이 사러 가면 이렇게 세 개가 아마 한 봉지에 담아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라
1: 3개가, 예.
0: 두 봉. 저 오늘 6개 예. 무게로는 한 1kg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1: 어떤 크기로 썰면 될까요?
0: 이제 한 4등분 정도 꼭지 끝을 이렇게 이제 잘라 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4등분 그러면 이제 검지 손가락 길이보다 짧게 예 길이 한 6cm 정도 이제 그 정도 하셔서
1: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오이 소박이의 길이 정도
0: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칼집을 넣으시는데 네. 밑에 1cm 정도 남기시고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 예.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오. 이제 가장 편하고. 드시기도 이제 좋고
1: 맞아요. 저희가 항상 보던 모양이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물김치는 이렇게 담그시면 속이 빠지는데 네. 오늘은 물김치가 아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선생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오이 이야기가 네. 나와서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엄마가 오이 심부름해서 네. 오이를 사간 적이 네. 있는데 청오이가 있고 또 백오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용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쓰는 백오이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같이 김치나 뭐 피클이나 장아찌 오이지 이런 네. 걸 쓰시고 이제 나가서 보시면 취청오이라는 맞아요. 새파란색 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겉은 약간 단단하고 속은 물러서 볶아서 드시거나 그냥 무침 정도 요리 쓰시면 좋습니다.
1: 용도가 다르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조기에 이제 썰어놓은 거. 네,
1: 오늘은 백오이로 준비했어요.
0: 네, 요거를 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네, 한 스푼 주시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만드시는데, 네. 자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세 컵, 네, 물을 이제 세 컵 이렇게 이제 준비해주시고, 네. 그리고 소금은 1/4 컵, 비율을 따져.

0: 보시면 약 12대 1 정도의 소금물을 녹이시는 거예요.
1: 12대 1. 네. 자. 아무래도 오이가 그냥 네. 오이가 들어가도 물론 네. 아삭아삭하고 맛있긴 하지만 네. 이 오이 소박에는 어느 정도 오이가 좀 절여진 맛이 네, 필요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너무 배추 절일 듯이 또 짜게 절이시면 네. 또 오이의 또 상큼한 맛이 떨어지니까
1: 맞아요.
0: 저는 이제 한 10대 1에서 12대 1 정도 해서 시간은 이제 1시간 넘지 않게
1: 1시간
0: 그 정도 소금물에 담가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추 이렇게 네. 이제 소금이 다 녹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시는데 네. 오이가 보면 이렇게 날씬한 부분 있고 이제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큰 두꺼운 부분부터 해서
1: 아래로 이렇게, 해서
0: 예, 위아래로 이렇게 소금물이 잘 들어가도록 예. 그냥 확 넣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1: 좀 묻혀가면서
0: 예, 예, 묻혀가면서
1: 담궈가면서.
0: 그쵸.
1: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저희가 절이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시간 정도 절인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어깨너머로 이렇게 방송도 네. 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0: 네.
1: 그 이제 이 절인 물을 끓여서 네. 네. 이렇게 붓기도 한다던데. 네. 그건 오늘과는 관련 없나요?
0: 그렇죠. 이거 이제 근데 좀 빨리 절이고 싶어요. 그러시면 네. 팔팔 끓는 소금물에 이걸 잠깐 넣으면 약간 숨이 죽으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념도 냉장고에서 꺼내고 뭐 예, 파도 다듬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소금물에 가볍게 절이는 게 좋은데
1: 예.
0: 보시고 이제 물에 완전히 이게 잠겨질 정도의 소금물을 잡으시면
1: 예.
0: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나 오이의 향들이 다 빠져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박자박하다 요 정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1: 예,
0: 위아래 뒤집어 주시고
1: 예.
0: 가는 부분 일찍 좀 많이 절여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제 한 시간 전후에서 꺼내시고
1: 예.
0: 남아 있는 것만 조금 더 한 2, 30분 두셨다가 꺼내시면 딱 맞습니다.
1: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네. 절여놓은 오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 예.
0: 요게 이제 이렇게 속 넣어서 잘 벌어질 정도 되면
1: 예.
0: 돼요. 그래서
1: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랑 네. 확실히 달라요. 이게 네. 절여진 거고 절여지지 않은
0: 네,
1: 거잖아요.
0: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예. 탄력이 생기죠.
1: 이건 안 벌어져요.
0: 네, 지금 이건 지금 건드려
1: 부러져요.
0: 네,
1: 이렇게.
0: 부러지죠. 그래서 요거는 오이 굵기가 다 틀리고
1: 예.
0: 집집마다 기온도 틀리고 소금의 염도도 약간 틀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상태를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 만들게요.
1: 양념이요?
0: 그럴 때 이제 고춧가루.
1: 예.
0: 네, 우리 집 이제 고춧가루 준비를 해서 김치 담그실 때는 너무 고운 고춧가루 사용 안 하시고 김치용 약간 입자가 있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준비해 주시고
1: 예.
0: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매실청.
1: 매실청.
0: 잠깐 이제 넣었어요.
1: 예. 요게도 좀 들어가야.
0: 네.
1: 맛있는 맛이
0: 네, 촉촉해지고 바로 숙성 오래 안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새우젓 다진 거.
1: 근데 새우젓 다진 네. 게 들어가는 좀 신기해요, 선생님.
0: 네.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많이 들어가면 비릴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간 저는 같이 섞어서 해요.
1: 오.
0: 예, 개운하게 이제 소금간이랑 섞어주시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면은.
1: 설탕도.
0: 네. 예, 오이 자체의 약간 향긋한 맛과.
1: 예.
0: 약간의 단맛 어우르면 좋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마늘 다진 거.
1: 다진 마늘.
0: 네. 그리고 이제 생강.
1: 네.
0: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너무 뻑뻑한 것 같아요.
1: 지금 보기에는 사실
0: 네.
1: 지금 이제 수분기가 거의
0: 네네네.
1: 없어서.
0: 그래서 이제
1: 예.
0: 요 너무 뻑뻑한 게 이제 재료가 들어가면 잘 안 어우러지니까
1: 예.
0: 여기다 약간의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한 큰술 정도 해서.
1: 선생님 이것도 약간의 물이라 사실
0: 네.
1: 잘 옮길까 싶기도 네. 한데 이유가 그래서, 있으신 거죠?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가루가 살아있지 않을 정도 한두 큰술 사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예.
0: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수분이 들어가면 소금이나 이런 설탕들이 빨리 녹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양념의 농도가 훨씬 더 버무리기가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줄줄 흐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되면
1: 오히려.
0: 이제 예, 재료를 넣고 이제
1: 예, 예.
0: 버무려서 이제 약간 이제 양념을 넣고 살살살 이제
1: 살살.
0: 부재료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것도
1: 아무래도, 예.
0: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1: 아무래도 쪽파랑 이 부추가 너무 이렇게 세게 하다
0: 네네.
1: 보면 짓무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 자체가 이렇게 절여지고 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양념이 줄줄줄 수분이 흐르도록 하시면 너무 물기가 많은 오이 소박이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절여진 오이 이제 벌리시고
1: 네.
0: 이렇게 이제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1: 이거 이제 꽉 넣어야 되죠, 선생님?
0: 예, 한 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꽉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겉에 이제 양념을 이렇게
1: 살짝 묻혀주고
0: 네,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1: 예.
0: 넣어주시고.
1: 사실 선생님,
0: 네.
1: 요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이 소박이는
1: 예.
0: 오늘 담가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1: 오.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한 개 더
0: 네.
1: 만들어 볼게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섯 개 딱
1: 예.
0: 해서 이제 하면은 웬만한 김치통 한 통.

0: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속량이랑 딱 맞고 혹시 다 넣고 속이 좀 남았다 그럼 예. 위에다가 남은 거 이렇게 얹으시면 되고 좀 모자르다 그럼 넣으시면서 예.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죠.
1: 자, 요거 김치 속을 다 넣어봤는데
0: 네, 김치통에다가 예. 이제.
1: 확실히 네. 이 김치소가 오이에서 빠지지도 않고 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다가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으실 때
1: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 오이소박이가 이제 김치 네. 꺼낼 때 제일 네. 좋다고 네. 먹기 좋은 크기고 네. 몇 개 꺼내서 맞아요. 본인이 먹을 만큼만 네. 네.
0: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오이가 날씬한 부분과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네. 밑에 좀 약간 굵은 부분들을 밑에다 하시고 네. 가는 거 위에다가 얹으시면 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예, 골고루 이제 익혀서 드시기가 좋겠죠.
1: 요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0: 저 이거 저 어저께 했어요.
1: 어저께. 어, 이 오이소박이는 네. 네. 어느 정도 숙성했다 두면은 네, 맛있을까요? 어,
0: 오전에 이제 담그시면 그냥 저녁 때까지 두세요. 예. 한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이제 두셨다가 냉장고 예. 넣어놓으시고 내일부터 바로 후숙성 안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남은 거 싹 발라서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치는 마무리하실 때 예. 공기가 빠지게 좀 이렇게 눌러서 이제 뭐 비닐 한 장 덮으셔도 되고 바로 네. 드실 김치면 그냥 바로 뚜껑 덮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양념이 바깥에서 안 묻은 것 같은데 네. 양념이 흘러나오면서 바깥이 이제 촉촉해져요.
1: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하루 두면 좋다고 했죠, 선생님?
0: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뚜껑 네.
1: 먼저 아, 뚜껑 넣고 하루를 네, 네. 숙성시킨 저희가 김치 네.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네.
0: 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네. 오이에서 나와요.
1: 보이시나요, 네. 여기 국물?
0: 네, 그래서 이제 예. 한번 담아볼게요. 네. 이제 밑에 예. 촉촉한 거.
1: 자, 하루인데 네. 살짝 숨도 죽으면서 네, 잘 절여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놔뒀다가 예. 이제 냉장고에 이거 이제 넣으시니까 다음날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이거 꼭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맛있더라고요.
1: 바로 만든 건 굉장히 아삭아삭할 네. 것 같고 하루 숙성한 거는 약간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0: 오독오독하면서 이제 양념이나 간이 퍽 배어서 맛있습니다.
1: 고기 먹을 때 느끼할 때 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라면에도 어울릴 것 같기도
0: 라면에도
1: 하고
0: 라면에도 어울리고 예. 이거 국수 이렇게 국물 좀 넣어서 국수랑 같이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네,
0: 그래서 오이 향긋하게 향이 있죠. 네. 물을 굳이 안 넣는데도 국물이 이제 촉촉하게.
1: 지금 오이가 참 좋은 계절이니까 네. 이 계절에 이 오이소박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소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이소박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오이의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10십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 소금을 섞어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소금물에 오이를 묻혀가며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이때 끓는 소금물에 오이를 넣어 절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새우젓, 소금,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쪽파, 부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오이 속에 김치소를 넣고 겉면에 양념을 발라주세요. 밀폐용기에 오이소박이를 담고 8시간 실온 숙성 후 하루 더 냉장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소박이가 완성됩니다. 청량한 여름과 딱 어울리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건강밥상. 김치 왕초보도 도전해볼 만한 쉽고 친절한 여름 김치 레시피.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슥슥 버무려 바로 먹는 여름 배추김치부터 아삭 달콤한 참외로 만드는 여름철 별미 샐러드. 참외 주스가 들어간 드레싱으로 더욱 새콤달콤 참외 샐러드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희고요.
3: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이 배추김치는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먹는 배추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재려볼게요.
0: 네, 그래서 시원한 이제 여름 배추김치는 맛으로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네. 이제 배추 한 통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갈 채소는 이제 쪽파하고 이제 부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예. 절일 때는 이제 소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물도 약간 있으시면 절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1: 네,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또 익숙한 네. 재료인데요. 여름 배추김치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재료 또 볼게요.
0: 네, 그래서 여름 김치라 되게 양념이 이제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네.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간은 소금으로 할 거고 설탕도 약간 넣을 텐데 여기다 양파랑 배를 같이 갈아 넣으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자, 여름 내내 신나게 먹을 수 있는 배추김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추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저희가 맨날 김장할 때 쓰는 이 배추랑 네. 여름 배추는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보통 이제 김장철 되면 배추 한 통 무게가 한 3.5kg 전후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고
1: 맞아요.
0: 두께도 두꺼운데 여름 배추는 크기가 좀 작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한 2.5kg 되는 거에 겉잎을 띄고 이게 한 2kg 정도 되는 배추 한 통. 여기를 이제 끝에 한 1cm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잘라내시면 여기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띄어지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 서너 장씩 이렇게 하셔서 요거 이제 썰으시는데
1: 자 근데요 네. 이 여름 배추는 네. 만져보니까 이 겉면은 네.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0: 네 맞아요. 억세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갈라주시고 예. 한 3, 4cm 크기로 해서 이제 한 요 정도 이렇게 썰으시는 거예요. 손가락 아예. 두 마디를 넘지 않는 길이
1: 아예 그리고, 이렇게 썰어서
0: 네,
1: 만드네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너무 잘게 썰으시면 씻기 힘들고 많이 절여져서 요 예. 부분은 좀 약간 크게 손가락 길이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미리 했습니다.
1: 자, 굉장히 또 부드러워 네네. 보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좀 단단해지는 네네. 느낌이 좀 드는데
0: 그쵸.
1: 그게 신선한 여름 배추인가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가면은 예. 크기가 작으니까 등분하실 때 두께도 얇은데 크기가 작은 거 너무 작게 썰으시면 안 되겠죠.
1: 네. 자, 이렇게 저희가
0: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거 한번 절여볼게요.
1: 그럴까요?
0: 보시고 이제 이거를 고추를 이제 넓은 틀에 예. 이렇게 이제 양푼에다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1: 네, 굵은 소금
0: 네, 굵은 소금을 2kg 한 통 정도 되시면 네. 컵을 한 4분의 3컵 정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물을 준비를 하셔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1: 예.
0: 자 그다음에 또 배추를 한켜 이렇게 까시고
1: 네, 켜켜이
0: 네 켜켜이 그리고 또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고.
1: 네, 그리고 물 부어주시고.
0: 네, 물 부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네. 마지막에 소금이 남는다, 그럼 소금을 위에다 뿌리시면 되고, 네. 물이 남는다, 그럼 물을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어찌됐건 준비된 양을 다 쓰시면
0: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네. 물이 있어야지 이게 빨리 잘 절여지고, 소금이 용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1: 근데 선생님, 네. 절이는 과정은 이제 네.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네. 잘 알 것 같거든요.
0: 네.
1: 자, 얼마 정도 시간을 두면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복을 하셔가지고, 네. 한 시간 정도 이제 두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한 20, 30분 되면 한 번, 예, 뒤집어서. 네. 그래서 30분을 또 이제 놔두시면, 딱 한 시간 되면 이게 약간 탄력이 생기지만 너무 숨을 죽지 않는 정도로 네. 이제 절여지거든요.
1: 자, 이제 요 상태가 네, 되는
0: 요
1: 거예요.
0: 네, 이제 요 정도가 됐어요.
1: 그래서 너무 먹기 좋은 딱
0: 예,
1: 그...
0: 죽지 않고 또 푸른 부분 색깔 이렇게 좀 이제 진해지고, 예. 이렇게 이제 됐죠.
1: 부들부들하게.
0: 예, 그러면 이제 양념 만드셔서 버무리시면 돼요.
1: 이건 어떻게 헹구면 될까요? 몇 번 정도?
0: 네, 그래서 이걸 넉넉한 물에다가 이제 흐르는 물 틀어 놓으시고 세 번 정도 헹구시면 네. 이제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혹시 이제 부분 들 녹았던 소금들도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쿠리에 받추셔서 물기가 예.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시면 돼요.
1: 세 번 정도 헹구고.
0: 네, 그래서 헹궈서 1시간 물기를 뺐습니다.
1: 네. 자, 배추를 절여봤고요. 네. 이제 부재료들을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김치에 이제 파는 이제 네. 빠지지 않게 하시니까 파 역시 이제 실파는 그냥 쓰시는데 네. 쪽파는 머리 부분이 두껍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갈라주시면 겉돌지 않고
1: 네.
0: 양념 잘 어우러지니까 굵은 거는 갈라서 길이도 한 3cm 정도 이렇게 돼요.
1: 이 쪽파는 제가 저희가 요 전 네. 방송에서 저희가 네.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늘 또 들어가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보통 김치 담그실 때 네. 이제 대파 같은 경우 넣으시면 약간 진이 나서 끈적끈적해져서 아, 김치 담그실 때 이렇게 쪽파 쓰시거나 뭐 실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여름에 또 기운 나는 채소 부추.
1: 맞아요. 네,
0: 여름 김치에는 부추 좀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부추도 씻어서 물기 빼시고 길이를 이제 손가락 이제 두 마디 넘지 않게 한 3, 4cm 정도.
1: 예.
0: 자, 이렇게.
1: 이
0: 준비 됐어요.
1: 부추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 것
0: 맞아요. 그리고
1: 같아요.
0: 이제 푸릇푸릇 또 보이기도 하니까
1: 네.
0: 맛도 있고 색감도 좋고요.
1: 이 겨울 배추김치에는 이 부추가 들어가지 않는데,
0: 네.
1: 여름 배추김치에 부추가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지 또 기대가
0: 네,
1: 돼요.
0: 그쵸. 그래서 겨울김치는 보통 저희가 뭐 미나리도 넣고 하는데
1: 예.
0: 여름에 부추 쓰시면 좋습니다.
1: 자, 이제 재료 손질했는데, 그럼 이제 김치 속을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양념 만들어 볼게요.
2: 자, 이것도 이제 가는 거죠,
0: 네,
2: 선생님?
0: 갈 거예요.
2: 이제 바로 알아요. 예? 자, 먼저 배부터 넣으실 거죠?
0: 네, 배에 넣으시는데 너무 크면은 좀 잘라서 넣을게요. 그래서.
1: 저도 이제 김치 웬만해서는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0: 그러니까.
1: 김치.
0: 여름에는 우리 힘들게 작업하시면 하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배 넣으시고 뭐 사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양파, 여름 양파가 여름까지 양파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제 양파도 저렇게 한줌 넣어주시고
1: 네.
0: 갈아주시는데 그냥 잘 갈리면 그대로 하시고 안 갈려진다? 그럼 액젓 넣어서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 액젓이요. 좀
0: 액젓까지는
1: 넣을까요?
0: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들어가서 잘 갈아질 것 같아요.
1: 네.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 선생님, 어느 정도로 좀 잘게.
0: 곱게 갈아주시면 될것
1: 아,
0: 같아요.
1: 곱게요.
0: 양념 잘 섞일 수 있도록.
1: 예.
0: 네.
1: 가만히 보면 이 김치 속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그냥 곱게 갈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액젓 넣었더니 수분이 있어서 이제 잘 갈리죠?
1: 예.
0: 네, 그 정도 갈면 됩니다.
1: 자, 저볼게요. 잘 모를 때는 김치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곱게 간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
0: 양푼에다가
1: 예.
0: 쏟아보면 될 거예요.
1: 자.
0: 이제 곱게 잘 갈아줘요.
1: 예. 사실 이제 어제 했던 김치들과는 조금 달리 오늘 이 양념, 김치 속은 액젓 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
1: 예. 네.
0: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1: 고춧가루 넣고
0: 그리고 이제 마늘 그 멸치 액젓은 감칠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도 좀 넣고.
1: 맞아요. 아무래도 배추김치다 보니까 그렇죠.
0: 생강도 이렇게 넣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새우젓은 또 무난한 양념이에요. 그래서
1: 맞아요.
0: 너무 크면 이제 좀 다져서 넣으시면 되고.
1: 예.
0: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간을 약간 이제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섞어주시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사실 오늘은 이제 배추김치잖아요.
0: 네.
1: 근데 배추김치인데 이제 찹쌀풀하고 밀가루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찹쌀풀, 밀가루풀, 여름김치에 이제 넣으시면
1: 예.
0: 발효가 좀 빨리 돼서 빨리 쉬어져요. 근데 여름에 날도 저운데
1: 예.
0: 또 김치 쉬어진 김치, 쉬어진 김치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신선하게
1: 여름김치만의
0: 이제 특징이라 풀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안 써도 된다는 거.
1: 예,
0: 오늘 제가 풀 없이 그 대신 이제 약간 상큼한 맛이나
1: 예?
0: 이런 이제 김치의 농도나 윤기는 배랑 양파 갈은 걸로 내주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여름 김치는 또 양념도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 넣고 제가 이제 소금 준비한 거 다 넣었어요.
1: 예?
0: 배추 절여진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양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액젓이 새우젓이 집집마다 염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 버무리고 최종 간은 맛으로 보고 조절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재료를 넣고 한번 버무릴게요.
1: 자, 뭐 배추 먼저 넣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양념을 다 하시면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소금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기에다 배추 이제 넣어주세요.
1: 진짜 보기에는 아직 이렇게 양념이 좀 빡빡한 것
0: 그쵸?
1: 같은데.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배추랑 만나면 물기 많지 않은.
1: 조금 반만 넣고 또 넣나요?
0: 넣을 때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이제 한 두세 번 나눠서 이제 넣으세요. 또.
1: 자.
0: 한꺼번에 다 넣으면 오히려 버무리기가 힘듭니다.
1: 맞아요.
0: 우리가 열무김치는 막 힘줘서 하면 안 되는데 배추김치는 좀 약간 힘줘서 이렇게 골고루 버무리셔도 돼요.
1: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 좋은 게 뭐냐면 여름김치가 이렇게 이미 썰어서 저희가 버무리기 때문에 원래 배추김치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또 썰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입 크기로 또 썰려 있으니까
0: 그쵸.
1: 너무 편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통배추로 이렇게 포기로 절이시려면 절이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6시간 이상.
1: 맞아요. 켜켜이 넣어야 되고,
0: 그쵸. 그래서 오전에 시작해야 이제 저녁에는 끝나는데 여름에 날도 더우니까 이렇게 한통 썰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재료 준비하시면은 절이는 시간에 재료 준비가 딱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사실 엄마 김치할 때 부엌에서 괜히 서성거렸다가 네. 엄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예. 네. 근데 여름 김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무리시고 나머지 이제 부재료.
1: 넣어볼게요.
0: 네, 부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이제 쪽파만 하셔도 됩니다.
1: 자, 부추랑 쪽파 들어가고 나서는 네. 조금 좀 부드럽게 해야겠죠.
0: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가볍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위로 퍼올려서 예.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집 젓갈, 뭐 새우젓, 뭐 이제 멸치 액젓에 따라서 저는 이제 소금을 넣기 때문에 간이 맞는데 네. 싱겁다 그러면 뭐 소금을 약간 더 하셔도 되고 액젓을 넣으셔도 되고 새우젓을 좀 하셔도 돼요.
1: 기호에 따라 취향에 예. 따라 가감하세요.
0: 그렇지만 여름 김치는 젓갈을 많이 안 쓰신다는 거.
1: 깔끔하게 먹으면
0: 다 됐네요. 예. 담아볼까요?
1: 오, 너무 든든하네요, 네, 선생님.
0: 이렇게 해서 힘들게 예.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2kg 한 통 하시면 또 일주일은 드시더라고요.
1: 근데 이거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발효 숙성이 되면 좀 더 맛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담그시면은 하루는 그냥 실온에 두세요.
1: 하루는?
0: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담갔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드시면 됩니다.
1: 이튿날부터? 네. 사실 이제 배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0: 네네.
1: 이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네. C가 많아서 네. 예, 영양 보충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름 배추로 맛있는 김치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가장 무난한 또 예. 그 김치 재료기도 하죠.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공기를 빼주셔야 예. 김치가 여러 균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잘 숙성이 됩니다.
1: 사실 지금도 굉장히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맞아요.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네. 숙성시킨 김치 네, 준비해봤죠.
0: 김치. 네,
1: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0: 네. 야. 이렇게 이제.
1: 아,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그쵸. 김장김치예요.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촉촉하게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익은 향이 살짝 올라오죠.
1: 예. 네. 양념이 잘 됐고 네. 이것도 정말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0: 라면에도 좋고.
1: 그다음에 김치말이 국수에 송송 썰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그리고 좀 쉬어졌다 그럼 김치찌개 하셔도 너무 좋고요.
1: 예.
0: 그래서.
1: 사실 엄마가 김치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네. 걱정하셨는데 여름에도 이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0: 그렇죠. 한 통씩. 그리고 네. 이제 여름 배추가 겨울 배추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예?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과일 예. 그리고 보통 저희가 김치에 뭐 설탕을 왜 넣어요? 이러는데 예. 약간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재료의 계절의 특성에 맞춰서 맛있는 김치를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아. 이 여름 배추김치는 약간 발끈하게 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완성이 됐습니다.
1: 먹음직스럽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여름 배추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여름 배추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추의 밑동을 잘라내고 한 장씩 빼어낸 뒤 반 갈라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배추에 굵은 소금, 물을 켜켜이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쪽파는 흰 부분을 반 가른 뒤 3cm 길이로 썰고 부추도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 다음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양파, 멸치 액젓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다진 생강, 다진 새우젓,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배추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쪽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밀폐용기에 버무린 배추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하루 더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여름 배추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여름에 구하기 쉬운 참외로 새콤달콤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대표 과일 이제 참외예요. 그래서 이제 참외 한 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빨간 파프리카, 네. 그리고 이제 샐러리. 여름에 또 많이 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네. 이제 여름 과일 이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어린잎 채소, 뭐 양상추나 치커리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크랜베리, 호두, 냉장고에 있는 이제 견과류 같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1: 크랜베리도 오랜만이네요. 네. 선생님. 자, 근데요, 선생님, 이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네. 건 드레싱인데요.

0: 드레싱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따 이제 참외 갈아서 속을 이제 드레싱에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이제 갈아 놓은 이렇게 걸러 놓은 게 있고 참외 속 걸러 놓은 거. 참외 주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식초 그리고 올리고당 소금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자, 달콤한 참외가 입맛을 돋아줄 것 같은데요. 자, 샐러드로 변신한 참외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외를 손질해 볼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참외 이렇게 베이킹 소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네, 참외 껍질 자체가 좀 영양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이킹 소다 문질러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요맘때 참외가 참 맛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을 이제 갈르시고 요거 이제 속을 긁으시는데 아예 저 채 주실래요? 네.
2: 저 요 속 정말 좋아하는데.
1: 네네. 이거 달콤하고 맛있죠. 향기도 좋고.
2: 맞아요. 그래서
1: 요거를 이제 이렇게 걸러서 저희가 참외씨 드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걸러서 버리시는데 가장 맛있는 부분이 속이잖아요.
2: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꿀인 줄 알았어요.
1: 아, 맞아요. 꿀. 달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2: 자, 긁어냈고요, 속을.
1: 그래서 이제 긁었고 참외 이제 이거 과육은 이걸 이제 썰어서 사용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버리지 말고 이렇게 수저나 이런 걸로 내려보시면 밑에 즙이 이렇게 내려와요. 오,
0: 진짜 맛있는 부분인데,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씨만 걸러질 수 있도록.
0: 아, 씨만. 네,
1: 가즙은 다 걸러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드레싱에 넣으면 풍미가 훨씬 더 좋은 거죠.
0: 요렇게 주스를 낸 게, 즙을 낸 게?
1: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0: 자, 준비해뒀고요.
1: 그 다음에 참외를 한번 썰어볼게요. 네.
0: 벌써 이렇게 썰기만 해도 향긋한 향이
1: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참외 썰으시는데 뭐 깍둑 썰기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참외가 좀 크면 간을 이렇게 이제 잘 잘라서
0: 항상 이 참외 껍질이 굉장히 또 노란색으로 예쁘잖아요. 껍질이 벗기면 그냥 하얀색만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1: 맞아요.
0: 오늘은
1: 그 대신 껍질이 또 단단한 식감도 있어서 이제 참외가 작으면 그냥 반달 모양으로 착착착 썰으시는데 오늘은 크기가 있어서 제가 반을 갈라서 어슷하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한 3mm 정도 되게 얇게 너무 얇게. 두껍게 하면 이거 좀 식감이 단단한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참외 중에서 단단한 참외가 있거든요. 네네.
1: 그래서 한 4, 5cm 정도 그 정도 이제 길이가 되도록
0: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좀 참외가 크긴 한데 작은 거 하나 정도 하셔도 되고
0: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저 이제 손질도 했고
1: 그다음에 이제 샐러리 부재료 참외만 한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샐러리를 어슷하게
0: 이 샐러리는 샐러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잖아요. 향도 좋고
1: 맞아요. 향도 좋고 아삭한 식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맞아요.
1: 색도 이쁘고
0: 약간 쌉싸름한 그 맛도 정말
1: 맞아요.
0: 매력적이에요.
1: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파프리카 주황색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길이 보시고 이제 너무 길면 이렇게 해서 세로로 써시는 것보다 가로로 써시면 모양새가 훨씬 더 이뻐서 좋습니다.
0: 선생님 만약에 집에 양배추나 뭐 양상추가 있다면 어떤 함께 넣어도 될까요?
1: 그렇죠. 양상추 괜찮고 양배추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뭐 다른 뭐 그냥 샐러드용 채소가 있는데 그럼 같이 사용을 하세요. 참외랑 같이.
0: 그럼 잘게 썰어서 넣으면 다 맞겠죠?
1: 맞아요. 채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있어서 갖고 왔어요. 방울토마토.
0: 방울토마토.
1: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을 이렇게 좀 갈라서.
0: 샐러드와 또 어울리죠.
1: 그래서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여름이니까 참외 하나 있으실 거고 드시고 남은 파프리카 있으실 거고 방울토마토 없으시면 그냥 큰 토마토 좀 썰어서 넣으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랜베리 대신에는 뭐 건포도 쓰셔도 되고 체리 같은 거 그것도 잘 어울립니다.
0: 자 영양을 다 맞춰서 저희가 조금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드레싱 한번 만들어볼까요?
1: 네 드레싱 만들어볼게요.
0: 드레싱은
1: 이제 오늘은 참외 속 갈은 이렇게 내린 거 체에다 잘 걸러서 꽉 짠 이제 참외 속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0: 참외 주스라고 할게요.
1: 참외 주스. 근데 일부러 참외를 뭐 조금 갈아서 섞으셔도 되는데 속 내리셔도 이렇게 한두 큰술 충분히 나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 올리브 오일.
0: 올리브 오일.
1: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식초. 드레싱에 이제 기본이죠.
0: 오일과 식초.
1: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참외가 달기는 한데 약간 농도감을 좀 주고 싶어서 제가 뭘 넣냐면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요.
0: 올리고당.
1: 그럼 올리고당은 저희가 뭐 설탕, 뭐 꿀 드시는 것 중에 가장 당도는 낮지만 이렇게 농도 낼 때는 또 좋거든요. 그래서

0: 파프리카랑 샐러리를 예? 드레싱은 안 했지만 가볍게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1: 물론 함께 버무릴 수 있지만 네네. 오늘은 네. 이렇게 뿌려 먹는 것처럼
0: 네, 뿌려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샐러리도 보이고 참외도 보이고.
1: 선생님 뭐 대단한 네. 지금 채소가 들어간 네.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채소랑 과일이 그쵸. 색감도 너무 예쁘고
0: 맞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넣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방울토마토도 네.
1: 원래 샐러드 하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은 네. 흰색도 많고
0: 노란색도 예.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견과류 있으시면은 예. 이렇게 이제 좀 부셔서 이렇게
1: 집에 아몬드가 있으면 아몬드,
0: 네, 아몬드
1: 넣어도
0: 하셔도 되고,
1: 되고. 예, 땅콩 있으면 땅콩
0: 넣어도 되고 자신이나 땅콩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크랜베리 네.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1: 굉장히 맛있죠, 이거.
0: 맞아요.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서 샐러드에 건포도보다는 더 맛이 잘 어울리죠.
1: 네.
0: 하지만 건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건포도 하셔도 돼요.
1: 취향에 맞게.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린잎 채소도 파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약간 네. 상큼해 보이고 신선한 느낌이 나니까.
1: 아직 드레싱까지는 올리진 네네. 않았는데 브런치 가게에서 먹는 네. 샐러드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음직스럽게 예. 이렇게 이제 담아 보시고
1: 예?
0: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드레싱 잘 저어서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1: 야.
0: 제가 반 남겼으니까 반만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네. 아주 개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달콤하고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2: 참외 샐러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외를 반 갈라 속을 긁어낸 뒤 체에 받쳐 참외 과즙을 내려주세요. 참외는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샐러리는 어슷 썰고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썬 뒤 방울토마토는 반 갈라주세요. 참외 과즙, 올리브 오일, 식초, 올리고당, 소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참외, 빨간 파프리카, 샐러리를 섞어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호두, 크랜베리,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참외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리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 요리. 깔끔한 손맛으로 정평이 난 한명숙 선생님의 여름 제철 요리를 소개한다.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청국장 하면 보리밥, 보리밥 하면 청국장.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부터 비빔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노하우가 가득. 보리밥 위에 청국장 소스와 향긋한 채소들을 듬뿍. 구수한 청국장 보리 비빔밥부터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국의 계절. 더운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국요리. 아삭한 오이와 부드러운 미역이 만났다. 미역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오이 미역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꼼꼼하게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빛 살터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고소한 청국장에 보리밥은 국물이잖아요. 함께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한 그릇인데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씹을 때마다 이제 톡톡 터지는 이제 보리밥
1: 네.
0: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지단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이제 김가루 네. 약간 이제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네. 좀 약간 이제 채소들 뭘 네. 넣을까 하다가 이제 여름 부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돌나물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새발나물
1: 예.
0: 나물 한두 가지 준비하시고
1: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색감으로 파프리카 넣고
1: 네.
0: 그리고 상추도 있으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채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선생님, 청국장으로 비빔 소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
0: 네.
1: 들었어요. 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청국장 소스에는 역시 이제 청국장 이제 준비하시고
1: 네.
0: 청국장만 하시는 것보다 된장 같이 섞으신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고추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좀 날려주는 맛술 그리고 멸치 국물
1: 예.
0: 준비하시고 참기름 깨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1: 이 청국장 보리밥은 고추장에 새빨갛게 비벼 먹는 비빔밥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0: 것 같은데요. 이 구수한 매력에 얼른 빠져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들 한번 썰어볼게요. 네, 청국장 보리 비빔밥.
1: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 있는 채소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 넣었는데 겨울에는 무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겨울에는? 네 이렇게 해서 좀 채를 예. 너무 길지 않게 한 4, 5cm 정도.
0: 계절에 따라 제철 재료를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발나물은 이 봄에 한창 많이 나왔고 네, 지금도 또 구하면 지금도,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1: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예. 없으시면 깻잎 뭐 이런 거 맞아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발나물 그리고 돌나물.
0: 돌나물.
1: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추, 뭐 청상추 쓰셔도 되고 예. 잘 비벼질 수 있도록 한 1cm 정도 예.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상추 준비를 했고요.
0: 선생님 사실 네. 오늘 이 메뉴가 너무 기다렸던 네. 게 어. 네. 정말 밥하기 귀찮을 때 네. 제일 만만한 게 비빔밥이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비빔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예. 오늘 이제 청국장으로 하면 또 구수한 맛이 완전 또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도 한 이제 2, 3cm 정도. 예. 자, 이렇게 해서
0: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부추까지 네.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을 네. 했는데. 네.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소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음팬. 네. 냄비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팬을 조금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네. 여기다 이제 기름 재료를 한번 볶을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네. 이제 조금 둘러주시고요. 많이 두르지 마시고.
0: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선생님과 네. 요번 주에 네. 요리를 하고 난 후에. 네. 요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네. 조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1: 그렇죠. 예. 왜냐면 여름에 또 불 쓰기 싫어서 예? 여름에 불 쓰면 덥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이제 불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제가 또 쉽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둘러주시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0: 예,
1: 쫑쫑쫑쫑 이제 썰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다진 양파.
0: 양파는 어느 네.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데.
1: 그렇죠.
0: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청국장과 네. 섞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1: 네, 그래서 양파 자체가 왜 청국장에서 나는 키키한 그런 향들도 잡아주고 네. 천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되게 감칠맛 살려서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팬 달구지 마시고
0: 네.
1: 넣고 이제 온도를 서서히 가볍게 이제 올려가시면서.
0: 네. 자, 저도 이제 이 청국장 소스가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제일 먼저는 네. 이 양파를 달달 볶는다.
1: 네, 양파를 이제 볶으시다가
0: 예.
1: 고추를 이제 넣고 같이 볶으시는데
0: 예.
1: 매콤한 거 원하시면 저는 오늘 청양고추. 아,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 먹을까 매운 거 싫다 그러면 오이고추나 풋고추.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고추를
0: 잘 청국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추 좀 약간 칼칼하면 여름에 좀 더워서 입맛 없으실 때
0: 네.
1: 드시기 훨씬 더 좋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투명한 기가 돌게 볶아지고 나면
0: 네.
1: 여기다 이제 청국장.
0: 요때 청국장을 넣는 거죠?
1: 네, 청국장은.
0: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 청국장은 이 100m 밖에서도 청국장 네. 요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청국장들은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즘 이제 청국장 향 너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0: 네.
1: 요즘은 이제 그 띄우는 거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띄우진 않아서
0: 네.
1: 이렇게 쿰쿰한 냄새 나지 않는 것들,
0: 네.
1: 냉장 유통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0: 예.
1: 향을 또 더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0: 구수하게.
1: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된장도 같이 들어가면 더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0: 그렇죠.
1: 네.
0: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1: 네. 네.
0: 이 청국장은 너무 가열을 네. 하면 이 영양소들이 맛있는 맛이 또 파괴가 된다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볶아지고 나면
0: 예.
1: 여기에다 이제 재료들이 조금 이제 끓어서 나는 어우러지는 맛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멸치 국물이나 밑국물을 좀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된장 청국장 향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0: 네.
1: 이러시면 이제 뭘로 해결을 하시냐면
0: 예?
1: 저는 맛술을 이렇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끓이면서 나는 그런 이제 된장의 약간 좀
0: 쿰쿰한
1: 그런 향들을
0: 예.
1: 이렇게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확실히 아까 양파도 그렇고
1: 네.
0: 이 맛술도 그렇고
1: 네.
0: 이 청국장의 쿰쿰한 향을
1: 네.
0: 확실히 날린 것 같고 지금은
1: 맞아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수한 향 있잖아요.
1: 네.
0: 그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더 많이 나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향이 구수하네.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걸쭉해질 때까지.
0: 예.

0: 이제 비빔 소스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1: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 보리밥을 좀 즐겨 먹었었어요. 좀 안 어울리죠.
0: 네, 도시 남자.
1: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리밥은 이제 뭐 이제 씹기가 좀 어렵다는 뭐 말도 있고 좀 자주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보리밥 뷔페를 가면서 거기 이제 보리밥으로 비빔밥
0: 그게 너무 맛있죠. 그게 톡톡 터지는 이제
1: 맞아요.
0: 그 보리 특유의 식감이 있고 되게 아마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또 오랜만에 또 그 생각하니까 얼른 먹어보고 싶고.
0: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 하면은 보리밥 떠오르죠. 왜냐하면 맞아요. 끈끈하지 않게 밥알이 잘 재료들이랑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소스가 청국장 소스 다 된 게 이렇게 이제 농도가 가장자리 이렇게 길이 가운데를 갈라보면 길이 보이고 큰 거품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그리고 깨까지. 그래서 이제 불 끄시면 여기 이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더 풍미가 더 고소한 향이 이제 살아나겠죠. 그냥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담아보시면 됩니다.
2: 그럼 이제 담아볼까요?
0: 소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식으라고 두고 이제 밥을 담아볼게요.
1: 자, 이렇게.
0: 그래서 저 수저는 주시네.
1: 와.
0: 그래서 이제 보리밥. 저는 보리가 2쌀이 1, 2대 1 비율로.
1: 2대 1 비율?
0: 보리밥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1: 진짜 보리밥만 너무 먹으면 그렇지만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0: 보리만 하면 또 너무 입안에서 약간 겉돌아서 저는 보리가 2쌀이 1 비율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펼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재료들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1: 그래서 원하는 재료들을 올리는데.
0: 여기다 이제 소스를. 반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세요. 비빔 소스를 이제 짜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2인분 이렇게 해서
1: 선생님 청국장을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너무 기대돼요.
0: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었던 이제 재료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부추도 이제 여름 대표 채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부추 기운 나는 부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상추도
1: 아니 채업이 하면서 정말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먹어보고 싶지만 오늘따라 유독 더 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은
0: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1: 쏙쏙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0: 그렇죠. 그래서 깻잎이나 새별나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도 하시고 돌나물도 하시고
1: 돌나물도.
0: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사실 청국장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요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좀 뭔가 섭섭하다. 그리고 좀 색감도 좀 더 고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달걀 지단을 붙였는데 이거 달걀 지단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스크램블 에그
1: 편하게
0: 스크램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후라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 하신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1: 이렇게 만들면 이 비빔밥도 뭔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김가루까지. 김을 그냥 구운 김, 저희 반찬으로 드시는 김.
1: 잘라서.
0: 채 썰어서 하셔도 되고. 이제 좀 약간 붉은색만 조금 더 포인트로 이렇게 올릴게요.
1: 이야.
0: 그래서 쓱쓱쓱 비벼 드시면 여름에 또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채소도 듬뿍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청국장 보리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빨강 파프리카는 채 썰고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굵게 다진 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으면 청국장의 쿰쿰한 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은 살려줘요. 여기에 청국장, 된장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맛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맛술을 넣으면 남아있는 청국장의 쿰쿰한 냄새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릇에 보리밥을 평평하게 담고 그 위에 청국장 소스를 고루 뿌려주세요. 부추, 상추, 새발나물, 빨간 파프리카

0: 돌나물도 보기 좋게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달걀 지단을 수북히 올리고 김가루, 남은 파프리카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여름하면 떠오르는 시원한 국물 요리. 오이냉국이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럼 오이냉국에 들어갈 재료 한번 볼게요.
2: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불린 미역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이는 필수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여름 양파 달고 맛있어서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1: 네.
2: 그리고 이제 위에다 띄울 약간의 통깨.
1: 예.
2: 그리고 뭐 얼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자, 근데요. 냉국은 후루룩 맛있을 때 새콤달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국물은?
2: 네, 그래서 국물은 사실 저는 다시마 국물 준비했는데, 네. 이것도 뽑기가 번거로워요. 그러시면 생수.
1: 생수.
2: 그렇게 생수를 하셔도 되고,
1: 네.
2: 이제 감칠맛을 아주 약간의 멸치 액젓, 그리고 이제 매실청,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간.
1: 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운 여름, 입맛을 되찾게 하는 오이 미역 냉국.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미역부터 손질해야 될 텐데.
2: 네.
1: 미역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네요.
2: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른 미역이라고 줄기는 없고 손질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이게 미역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고요.
1: 예.
2: 어떤 거는 자른 거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 그냥 하시고
1: 예.
2: 혹시 좀 길이가 좀 길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이제 수저로 떠서 드시기 편하게 한 3,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1: 예.
2: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역을 차가운 물,
1: 예?
2: 30분 불려서 물기 뺀 거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예, 오이 쓰시는데.
1: 그럼 오늘 어떤 오이예요? 청오이예요?
2: 오늘 백오이.
1: 예, 백오이.
2: 그 백오이인데 청오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여름에 또 가시오이도 많이 드시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오이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1: 사실 여름에 이제 네. 등산 갈 때 오이를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2: 네.
1: 그만큼 수분이 많은 거죠.
2: 그렇죠.
1: 오이에.
2: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1: 예.
2: 많아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1: 네.
2: 갈증 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여름 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1: 그럼요. 네.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2: 맞아요.
1: 아삭아삭한 식감도 네. 좋고
2: 풍미도 좋고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오이를 채 썰고
2: 네,
1: 있습니다.
2: 그래서 껍질째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1: 예.
2: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향이 너무 좋아요.
2: 네,
1: 오이 향.
2: 향 너무 좋죠.
1: 예, 이 청량한 향.
2: 네.
1: 자, 그다음에 양파
2: 네,
1: 들어가나요?
2: 양파도. 자, 이제 뿌리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1: 예.
2: 그다음에 채를 써시는데 얇게.
1: 얇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운 날은
2: 네.
1: 이렇게 냉국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2: 네. 근데 이제 육수 볶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1: 예.
2: 생수만 갖고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리고 고추 오늘 좀 칼칼하게
1: 예.
2: 저는 이제 청양고추인데 이거 너무 매워서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풋고추나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
1: 네.
2: 자, 또 매우니까 너무 크게 쓸지 말고 작게 동그랗게 송송송
1: 송송.
2: 네, 송송송 그리고 이제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빠져 나와요.
1: 예.
2: 그러면 씨 대충 털어내시면 훨씬 깨끗하고 매운 맛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1: 예.
2: 씨는 싹 정리를 해서
1: 네. 네. 해볼게요. 네. 자, 마지막 홍고추도 한번
2: 네.
1: 썰어볼게요.
2: 홍고추도 송송송. 있으시면 넣으시고
1: 예.
2: 없으시면은 파프리카나 당근
1: 예.
2: 네, 그런 거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 저는 이 오이 미역 냉국
2: 네.
1: 요거 할 때 이제 소면을 그냥
2: 네.
1: 삶아서 그냥
2: 네.
1: 넣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예, 따로 뭐 이렇게 간하지 않고
2: 맞아요.
1: 그냥 그대로.
2: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라 뭐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뭐 곤약국수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1: 맞아요.
2: 이거 말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칼로리 낮기 때문에 그렇죠.
2: 맞아요.
1: 미역도 네. 낮고 오이도 칼로리
2: 네,
1: 낮고.
2: 네, 예. 저칼로리 건강식이죠.
1: 선생님 다 준비가 된 건가요?
2: 네, 끝났습니다 이제.
1: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2: 네, 국물 만들어 볼게요.
1: 냉국에서는 사실 이 새콤달콤한
2: 네.
1: 냉국물이 중요한데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국물
1: 예.
2: 또는 이제 생수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요.
1: 선생님 혹시 네. 멸치 육수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2: 멸치 육수는 잘못하면 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생수나
1: 예.
2: 아니면 다시마 국물 아주 옅게 뽑으시는데 그 대신
1: 예.
2: 이거 좀 감칠맛이나 이 부족한 맛을 뭘로 표현하지?
1: 예.
2: 그걸 정말 액젓을 몇 방울
1: 소량
2: 예, 아주 소량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콤 달콤한 맛 기본이잖아요.
1: 예.
2: 그래서 달콤한 맛 설탕
1: 예.
2: 그리고 새콤한 맛 식초 이거 기호에 따라서 아 나 더 시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식초
1: 예.
2: 더 넣으셔도 되고
1: 예.
2: 그리고

0: 그리고 이제 기본의 간은 자 여기 이제 소금간. 그래서 이제 잘 녹여 주시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식초는 미지근할 때 들어가면 네. 그 시큼한 맛이 네. 사라진다고.
0: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물 끓이셔 갖고 네. 식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마물 만약에 끓여서 한다. 난 네. 생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끓이면서 불 끌 때 소금이랑 설탕은 넣으시고 식초는 나중에. 저희는 미리 끓여서 식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매실청 들어가면 이제 상큼한 맛.
1: 맞아요. 네. 은은한 단맛.
0: 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다 됐어요.
1: 예.
0: 그러면 재료 다 섞으시면 됩니다.
1: 정말 순식간에.
0: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음 좀 넣을 거라 국물 많이 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도 이렇게 이제 넣어.
1: 그럼 간을 좀 세게 하실겠네요.
0: 그렇죠.
1: 예. 얼음을 생각해서 그렇죠. 좀 강하게.
0: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예. 이제 고추 이제 다 넣으시면 되세요.
1: 진짜 입맛 없을 네. 때 이 오이 미역 냉국.
0: 그렇죠. 금세 한 그릇 뚝딱. 예. 그리고 이제 깨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얼음 띄우시면 되니까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자,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탄산음료 부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정말.
0: 지금 굉장히 상큼한 그 오이 향이랑 예. 느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 양만큼씩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저도 평소에 이렇게 미역을 많이 안 찼거든요. 네. 근데 오이 미역 내고 할 때는 네. 미역이 적으면 이렇게 섭섭해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을 이렇게 삶거나 데치지 않고 자른 미역 같은 거 이제 불려서 드시는 게 오히려 식감이 예. 삶으시는 식감보다 훨씬 더 꼬들꼬들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예.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1: 송송 띄고 싶으세요?
0: 네. 얼음을 몇 개 띄울까요? 네.
1: 진짜 그냥 들이키고 싶네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넣으시면 드시는 동안 여름에는 왜 드시다가 먹다가도 또 이렇게 음식이 미직지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먹다가 지지금 네,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1: 이야, 너무나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미역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미역은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미역은 데치지 않고 사용해야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이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세요. 껍질째 사용하면 아삭함도 좋고 국물 색감이 훨씬 산뜻해져요. 그런 다음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씨를 말끔히 털어내면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마물, 멸치액젓, 설탕, 식초, 소금, 매실청을 섞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는 식힌 다시마물에 넣어줘야 새콤한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국물에 불린 미역, 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미역 냉국을 담고 얼음을 동동 띄우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됩니다.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통통 튀는 한식 한상. 꽈리고추와 꼴뚜기의 만남. 함께 볶아 더 맛있는 찰떡궁합 볶음 요리.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평범한 냉국은 가라. 익숙하지만 색다른 재료로 만드는 별미 냉국.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꽈리고추에 멸치, 새우 같은 이 건어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추억의 꼴뚜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그래서 말린 꿀뚜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컵 정도, 70g 정도 준비를 했고. 네. 그 이제 꽈리고추는 100g 정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간, 그리고 이제 맛술, 그리고 네. 참기름 통깨 정도.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요, 선생님. 네.

0: 멸치볶음이나 새우볶음처럼 마른 반찬들은 이 간간한 양념이 네. 중요하잖아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고추는 맛술이랑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하는데 꼴뚜기는 양념을 좀 해서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진간장. 예,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네. 그리고 이제 후추도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맛술, 청주.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꽈리고추는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어떻게 손질해 볼까요?
1: 이제 여름 반찬 대표 이제 재료기도 한데
0: 맞아요.
1: 요거 이제 구입하셔서 흐르는 물에 이제 잘 씻으시고 네. 이제 꼭지는 다 떼어내시고요.
0: 네.
1: 저희가 조림할 때 이거를 뭐 큰 거는 썰기도 하고 뭐 저기 꼬치 같은 걸로 구멍 뚫기도 네. 하죠. 근데 오늘은 꼴뚜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썰어 주는데 네. 크지 않은 크기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0: 먹기 좋은 크기로
1: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대략 이렇게 이제 짧은 거는 반 정도 하시고
0: 네.
1: 큰 거는 3등분 정도 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한 3cm 미만으로.
0: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정말 네. 한입 크기에 딱 들어가서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이제 먹기도 편하고.
0: 예. 사실은 이 꽈리고추는 네. 그냥 고추, 청양고추의 약간 네.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중간 단계.
1: 그렇죠.
0: 또 꽈리고추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짜글짜글 주름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반찬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간도 잘, 양념도 잘 배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식감이 우리 오이고추나 풋고추는 약간 좀 억세다 이런 느낌인데
0: 맞아요.
1: 꽈리고추는 약간 부드럽죠. 그래서 여름에 반찬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0: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1: 네.
0: 자, 오늘은 또 꼴뚜기와 함께
1: 네.
0: 자,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1: 네, 그래서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4등분 정도 썰으셔도 되니까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0: 향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선생님?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려져 있으니까
0: 예.
1: 속으로 양념이나 이렇게 간도 잘 들어가서
0: 예.
1: 간 조절하시기도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자, 제가 손질을 해봤고요.
1: 네.
0: 그 다음은 어떤 거 손질하면 될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꼴뚜기
0: 예.
1: 제가 준비를 했는데
0: 예.
1: 이게 이제 건어물이잖아요. 마른 식재료.
0: 네.
1: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시면은 너무 뻣뻣하기도 하고 간이나 양념 맛이 잘 안 배어서
0: 네.
1: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불릴 거예요. 이제 넉넉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잠길 정도 물 준비하셔서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0: 예.
1: 이거를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제 꼴뚜기 또 특유의 맛있는 감칠맛들이 빠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시간은 딱 20분 정도.
0: 오.
1: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해 보시면 저 옆에 제가 해놨습니다.
0: 이렇게 20분도
1: 네.
0: 담궈뒀는데 자, 불리기 전이라
1: 네, 네.
0: 불린 후에 꼴뚜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크기도 조금
1: 네,
0: 커지고
1: 크기도 커지고 색깔은 좀 흐려지고
0: 예.
1: 저 색깔은 좀 흐려지고 보면은 딱딱하고 말랑말랑하고
0: 예? 맞아요. 지금
1: 네.
0: 굉장히 딱딱한데 이건 굉장히 부들부들해. 우리가
1: 네.
0: 좋아하는 그 쫀득거리는 식감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를 급하게 하겠다고 20분을 못 기다려 그래서 물의 온도를 너무 높이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반드시 차가운 물에 20분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0: 지금은 비릿한 향보다는 오히려 그 오징어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징어, 뭐 쭈꾸미 이런 데 들어있는 타우린이나 이제 단백질이 있어서
0: 예.
1: 뭐 스트레스나 피로 회복이 굉장히 좋죠.
0: 자, 맛도 좋고 영양도
1: 네.
0: 좋은 이 꼴뚜기로 그럼 한번 자,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불 옆으로 가서
0: 예.
1: 한번 볶아 볼게요.
0: 자,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1: 네, 그래서
0: 네.
1: 식용유를 이제 한 큰술 미만
0: 가볍게 예.
1: 이렇게 이제 둘러주시고요.
0: 자.
1: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
0: 예.
1: 이제 살짝 이제 기다리세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저도 사실 오늘 이 꽈리고추,
1: 네.
0: 이 꼴뚜기 볶음,
1: 네.
0: 이거 이제 요리에 있으니까
1: 네.
0: 또 하는 건데, 저는 꼴뚜기를
1: 네.
0: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오랜만이죠.
0: 예.
1: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0: 예?
1: 옛날보다 가격대도 비싸고 해서, 근데 마트에 그 마른 멸치나 새우 파는 코너에 딱 꼭 항상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여름에 별미 반찬으로 저는 한두 번 꼭 해 먹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반찬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0: 네.
1: 자, 제일 먼저
0: 꼬리고추
1: 먼저 네, 넣어주는 가볍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온도에서.
0: 자, 아무래도
1: 이제, 네.
0: 이 꼴뚜기보다는
1: 네, 네.
0: 조금 더 연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요게 색깔이 열을 닿으면서 색깔 자체가 새파랗게 선명해지고
0: 맞아요.
1: 좀 식감이 열을 받았으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0: 예.
1: 그래서 윤기가 반짝반짝.
0: 그러게요.
1: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이제 간을 하시는데 네. 소금 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넣으면 간이 안 배이고 겉돌아요. 그래서 살짝 한 1, 2분 정도는 볶아진 상태에서 이제 네. 간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0: 오, 사실 이 꽈리고추를 네. 한번 볶으니까 그 꽈리고추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1: 그쵸?
0: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1: 올라오죠. 예. 네. 그래서 식감도 좋고 예. 풍미도 좋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예. 약간 고추씨가 팍팍 튈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네. 소금 간. 예, 소금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는데 문제는 네. 소금을 넣는데 이게 가루 형태의 간이라 네. 간이 잘 안 배어요. 그래서 네. 소금을 넣으시고 여기다 뭘 넣으시냐면 맛술을.
0: 맛술이요?
1: 네, 맛술을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넣어주시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0: 이 네. 소금기가 잘 이렇게 잘 배이겠어요. 네.

0: 꺼내 놓으시고
1: 살짝 부드러워질 때.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뜨거운 여열에 의해서 이게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너무 푹 볶지 않는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이제 넣으시는 게 술부터 간장부터 들어가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주 넣으시고 이제 맛술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이 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꼴뚜기 때문일 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간장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늘도 네.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불을 켤게요.
1: 네. 아 아직 불이 켜진 상태가 아니에요?
0: 자 여기 이제 올리고당까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뚜기를 넣어주세요. 불을
1: 아니, 아까 막 끓길래 네네네.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불 약하게 해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 볶으실 때는 강한 불에서 하시고 예. 지금 이제 불을 좀 이제 약하게 하셔서 볶으시는데 네. 맛술 청주 넣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뭐 질리지 않을까 그러시면 예. 이제 후추도 자 이렇게 한 꼬집 정도
1: 예. 약불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선생님. 네, 그래서 간이 좀 배어야 되니까 예.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양념만 후루룩 없어지고 이제 간이 안 배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1: 아,
0: 예, 간이 이제 싹 베이는 이제 꼴뚜기가 되는 거죠.
1: 아 지금 이제 이렇게 볶기 시작하니까 네. 그 건어물 특유의
0: 네, 향이 올라오죠. 예,
1: 그 감칠맛 나는
0: 네,
1: 향과
0: 맞습니다.
1: 오징어 비슷한 향이 나요.
0: 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촉촉하게 부들부들 이제 예. 베어졌다.
1: 색도 잘 배고 있는 것 같아요.
0: 색도 좀 나고요.
1: 먹음직스럽게.
0: 지금 이제 보면은 센 불에서 후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1: 은근하게.
0: 중불 미만에서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지면 네. 이제 고추는 넣으시면서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1: 양념이 거의 없을 때.
0: 네네. 해서 이제 넣고 예.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예. 섞어줍니다. 왜냐면 고추 간 별도로 저희가 했으니까.
1: 아, 불을 끈 상태에서. 네.
0: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고추도 약간의 간장간이 촉촉하게 배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1: 우리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불 끄고 나니까.
0: 그렇죠. 그래서
1: 살까 봐서
0: 맞아요.
1: 막.
0: 이제 깨도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보시면 아자가자 고추랑 그리고 또 쫄깃쫄깃 예. 꼴뚜기. 자, 그래서 이제
1: 벌써 완성이에요?
0: 완성이에요.
1: 자, 먹어볼게요. 그러면 완성 접시 준비해 볼게요.
0: 그래서 이런 거 볶으실 때는 수저 두 개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볶으시면 타지 않게 잘 볶으실 수 있어요.
1: 예.
0: 자, 그래서.
1: 맨날 꽈리고추랑은 네. 뭐 건새우나 네. 뭐 멸치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꼴뚜기랑 함께하니까 네.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모양새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예. 고추를 너무 크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꼴뚜기랑 크게 맞춰서 하시면
1: 새끼 오징어 같아요.
0: 네, 새끼,
1: 새끼
0: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불려서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가 예. 밑반찬 하시면 오늘 다 안 드시잖아요. 하루 예. 이틀은 드시니까 그 다음날 드셔도 그렇게 식감이 뻣뻣하거나 예.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말린 꼴뚜기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꽈리고추를 넣어 볶다가 소금, 맛술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꽈리고추를 덜어낸 뒤 팬에

0: 생강주, 맛술, 진간장,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꼴뚜기, 후춧가루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약불에 볶아줘야 간이 잘 배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꽈리고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요즘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냉국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감자가 냉국에 들어간 건 좀 새로워요.
2: 네, 그래서 감자는 사실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또 이제 그 맛이 별미잖아요. 네. 감자가 또 사실 6월, 7월이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냉국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재료를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재료 감자, 이제 햇감자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양파, 네. 그리고 이제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 색깔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쪽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감자 삶으실 때 소금 간 약간 네. 예 그리고 뭐 고명으로 깨 정도
1: 예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냉국은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국물 있지? 제가 네. 그래서 볼게요.
2: 지금 이제 저는 다시마랑 같이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국물도 되고 이제 맛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예. 이제 다시마와 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양념 이제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양념 하시는데 저 오늘 이제 양조간장 예. 넣고 양조간장만 넣고 간하시면 너무 색이 어두워서 국간장 예. 예. 그리고 맛을 좀 깊게 하려고 멸치액젓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소금 그리고 맛술 네. 후추 약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얼음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뜨거운 감자국과 거의 재료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먹는 감자는 파근파근 맛있는데 이 감자 냉국에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자, 색다른 맛이 기대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이제 국물 식혀야 되니까 예. 다시마 물부터 먼저 이제 올릴게요. 그리고 끓는 사이에 감자 썰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2: 네, 그래서
1: 자, 국물을 내면서 감자를 함께 네. 익힌다고.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물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마 네. 한 장 이렇게 이제 넣고요.
1: 한 장.
2: 예, 불을 이제 키시고 네.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네. 이제 그 때 이제 감자 넣고서는 한 2분 정도 있다가 예. 다시마도 건지고 감자도 건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올려놓고 예. 우리 감자 재료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네. 이제 한번 감자를 썰어볼게요.
2: 네, 감자 썰어서 썰어주시는데 네. 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손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가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
1: 자 지금 또 감자가 또 맛있을 때라고 하니까.
2: 맛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닥 좀 썰어놓으시고 예. 채를 썰으세요. 아주 가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너무 두꺼우면 또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 그러니까 네.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1: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2: 네. 해서
1: 저희가 이제 감자 반찬 할 때 그 네. 정도의
2: 그 정도 하시면 같은데요?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1: 이 감자는 언제 먹어도 네.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가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고 네. 여름에 또 이제 제철이라 가격도 좋죠.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썰어서 냉수에다가 한번 헹궈서 네. 삶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 담아놓은 거.
1: 네.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2: 네네. 왜냐면 이게 전분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냉국이 약간 텁텁하거든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한두 번 정도 예? 이제 헹궈서 물이 이제 좀 뿌얘졌죠?
1: 예.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이제 건져서
1: 네.
2: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뿌연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지 네. 이제 감자 냉국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1: 텁텁하지 않게.
2: 네, 텁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재료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자.
2: 그래서 양파.
1: 예.
2: 그래서 양파도 이제 뿌리 부분 이제 도려내시고 채를 썰으시는데 양파가 좀 키가 커요. 그럼 채 썰어서 반 자르시면 되고.
1: 예.
2: 이거 날로 드시는 거니까 얇게 썰어주시면 좋고요.
1: 네.
2: 여름이라 또 양파가 맵지 않습니다.
1: 맞아요.
2: 이렇게 하시고 집에 또 여름 고추 또 다 있죠. 냉장고에 보시면.
1: 네.
2: 저는 청양고추.
1: 청양고추. 소량이 들어가지만 네. 또 제맛을 내줘요.
2: 맞아요. 그쵸? 맛의 포인트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2: 여름에 또 입맛도 없으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자 냉국을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강원도 분이신데 엄마가 이거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2: 그렇죠. 강원도 분들은 여름철에 많이 해서 이제 감자 원체 많이 드시니까.
1: 예, 예.

0: 하시고 여기 이제 씨는 살짝 이렇게 빠지게 예. 깨끗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 고추.
1: 네. 빨간 고추도 넣고 이 청운 고추 그다음에 네. 뭐 쪽파, 양파 이런 네. 것들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를 하면서 이 틈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김치하면서 아마 냉장고에 다 남아 있는 재료들일 것 같아서
1: 예.
0: 자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파도. 머리가 두꺼우면 이렇게 좀 갈르셔서
1: 예.
0: 자, 길이를 한 2, 3cm 정도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 수저로 닦으면 아니면 뭐 송송송 쓰르셔도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 네. 옆에 네. 이 다시마
0: 네. 다시마 이제 끓어오르면은 예. 그때 이제 물기 빼놓은 이제 예. 감자를 이제 넣으시는데
1: 네?
0: 이거를 감자를 꺼내서 나중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팔팔 끓을 때 넣고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1: 네?
0: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만. 어 이거 약간 덜 익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때 꺼내놓으셔도 딱 익은 정도가 맞더라고요.
1: 약간 설익은 상태.
0: 네네.
1: 자 한번 가볼까요?
0: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은근하게
1: 네.
0: 이렇게 이제 끓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감자를 이제 넣고
1: 예.
0: 같이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1: 아 맞다. 아까 같이 끓인다고 하셨죠?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같이 또 건진다고
0: 네네.
1: 하셨는데?
0: 같이 건져서 이제 국물은 식히시고
1: 예.
0: 그다음에 다시마는 좀 채를 썰어서 제가 고명으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1: 냉국이니까.
0: 네.
1: 자, 감자는 어느 정도 익힌다고 하셨죠?
0: 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익어가면은 겉에 그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는 색깔이 보여져요.
1: 예.
0: 육안으로 투명해진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건지시면 되니까
1: 예?
0: 시간으로 제가 해보니까 감자 하나 정도 하면 한 1분 남짓? 그 정도
1: 남짓.
0: 걸리더라고요.
1: 예. 보시고, 육안으로 보시고
0: 네.
1: 투명해졌을 때
0: 그렇죠.
1: 건져낼게요.
0: 그리고 감자 또 썰은 굵기에 따라도 틀릴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분은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예.
0: 요거 이제
1: 다시마를
0: 네. 그래서 이제 1분 이제 되면
1: 네.
0: 1분 후에 이제 건져 내시면 돼요.
1: 네.
0: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체에 맞춰서 감자 식히시고
1: 네.
0: 요거 고명으로.
1: 고명으로.
0: 네.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미리
1: 네.
0: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 식혀서 네. 준비됐죠.
1: 자, 이렇게 감자를
0: 네.
1: 저희가
0: 건져서 이제 식혔고,
1: 예.
0: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국물도 식혀놨고.
1: 예.
0: 네.
1: 자, 이렇게 두 가지 네.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간에서 다 합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1: 예.
0: 저는 다시마를 조금 썰어볼까요?
1: 예.
0: 네. 옛날
1: 버리면 아까워요.
0: 그쵸. 안 버리고. 그리고 또 이거 씹는 맛도 있고 해서.
1: 예. 몸에도 좋고 한데.
0: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막 그렇게 오래 끓이진 않은 거라
1: 예.
0: 이게 다시마 맛도 또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이제 냉국 하면서
0: 네.
1: 제가 드는 생각은
0: 네.
1: 냉국에 들어가는 육수는
0: 네.
1: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0: 맞아요.
1: 하는데.
0: 그게 오히려 맛이 개운하고
1: 예.
0: 또 저희가 약간 새콤 달콤 뭐 이런 맛들이
1: 예.
0: 육수가 과하면 그게 잘 안 살더라고요.
1: 그러게요. 또 차게 해서 먹는 거라.
0: 네. 그래서 이제
1: 네.
0: 한번 간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이제 간장으로 저는 이제 양조간장
1: 예.
0: 하고 국간장도 같이 섞어서.
1: 양조간장, 국간장 섞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간장은 색은 너무 흐리고 양조간장은
1: 예.
0: 색이 너무 진하니까
1: 예.
0: 두 가지 섞었으면 색도 좋고 풍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색깔 조금
1: 예.
0: 갈색 나도록 했고요.
1: 조금 맑은 부분이
0: 네,
1: 나왔네요.
0: 약간의 감칠맛을 멸치 액젓 넣었는데 참치 액젓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거 넣으셔도 되고.
1: 맞아요.
0: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액젓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이제 그 비린 맛을
1: 예.
0: 제가 여기 이제 맛술로 조금
1: 예.
0: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간해 주셔야 되겠죠.
1: 이제
0: 소금 잘 녹여 주시고
1: 예.
0: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다시마 건지시면서 그때 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쓰셔도 돼요.
1: 네.
0: 네. 그리고 후추를 아주 한 꼬집만
1: 한 꼬집
0: 살짝
1: 맞아요.
0: 여기는 이제 마늘 이런 거 다진 거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거
1: 예.
0: 대신에
1: 깔끔하게.
0: 후추를 약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녹이시면 여기다 이제 재료 다 합쳐 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아까 삶아놓은
0: 네, 삶아놓은 이제 감자
1: 네, 다시마와 함께 삶아놓은
0: 네, 감자 이제 넣고 그다음에 양파 썰은 것도 약간 아삭아삭 씹히고 개운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고추 좀 넣으셔야 좀 칼칼하니까 이제 고추도 넣고
1: 예.
0: 홍고추 쪽파 이제 다 넣으세요. 준비된 거.
1: 저희가 항상 먹었던
0: 네.
1: 따뜻한 감자국인데
0: 네.
1: 이것도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좀 넉넉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하루 지나서 드시면
1: 예.
0: 또 더 맛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넣어서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띄워서 드시는데
1: 예.
0: 저희는 그릇에 한번 이제 담아.

0: 가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을 텐데 예. 이걸 기호에 따라 여름에 좀 지치고 입맛 없죠?
2: 예.
1: 그러면 식초를 넣으셔도 돼요.
2: 아, 맞아요. 냉국은 항상 새콤한 예. 맛이 있으니까.
1: 그래서 새콤한 거 원하시면 식초 넣으시는데 예. 저는
2: 원하시면
1: 그쵸. 그래서 이건 기호에 맞추시면 되고 오늘 정도 양의 식초를 넣겠다 그러면 한 두 큰술 반에서 세 큰술 정도 하시면 네. 적당히 새콤한 맛이랑 감자의 구수한 맛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이제 담아볼게요.
2: 어떤 그 감자국의 네. 진한 맛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차갑게 여름에 예. 이제 이렇게 감자 좀 끓이셔가지고
2: 깔끔하게 네. 국물이
1: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감자는 좀 무거워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죠.
2: 예.
1: 이제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얼음도 있으시면은
2: 자, 이 색이 네. 이렇게 보기에 네. 그 우동 국물 같은
1: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얼음 넣는 양에 따라서 예. 소금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집마다 국간장이 또 염도가 다 틀리니까 네. 소금은 기호에 맞춰서.
2: 네. 자,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감자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3: 감자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감자는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에 전분을 제거해야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아요.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썬 뒤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감자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감자를 체에 받쳐 걸러낸 뒤 식혀줍니다. 식힌 다시마는 채 썰어주세요. 식힌 밑국물에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양념한 밑국물에 식힌 감자,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냉국을 담고 통깨를 뿌린 뒤 얼음을 띄우면 감자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인기 셰프 이재훈의 아삭한 오이 볶음밥부터 일품 요리 꽃게 스파게티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 중에 선수들이 넘어지면 막 뛰어들어가서 긴급히 부상 치료하고 교체해야 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는 그분이 계시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평소의 이 체력 관리 그리고 또 부상 회복 이걸 책임지는 바로 팀 닥터입니다. 12번째 선수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팀 닥터 백정국 정형외과 전문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에 우리 16강 갑니까?
1: 무조건 가야죠. 그거는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명확하고
0: 그렇죠.
1: 저희는 16강을 넘어서서 8강까지 뭐 더 나아가서 2002년에 어떤 감동을 재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팀닥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제가 공식적으로 팀닥터를 처음 경험하게 된 거는 2016년도 19세 이하 팀닥터를 처음으로 연령별 팀닥터를 경험을 했고
0: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1: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 중간에는 또 이제 제가 스포츠의학에 또 경험을 더 쌓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성인 대표팀, A대표팀 팀닥터를 하게 된 거는 2023년 아시안컵 대회부터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네. 팀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대표팀 팀닥터 하려면 별도의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1: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랑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대표분 팀닥터를 하고 있지만
0: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1: 그렇죠. 하지만 특정과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스포츠 손상이나 스포츠의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면은 팀닥터를 할 수 있습니다.
0: 정형외과 전문의이시고
1: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0: 그리고 스포츠의학을 따로 공부해야 합니까?
1: 그렇죠.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스포츠의학을 하기 전에 또 외상을 또 전문적으로 했던 외상 세부 전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외상 세부 전문의를 따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스포츠의학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스포츠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1: 아,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또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0: 그래요.
1: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록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의대를 가서도 꾸준히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그 중고등학교 때 혹시 무슨 학교 선수 이런 건 하셨어요?
1: 아, 뭐 공식적으로 선수를 하진 않고 뭐 반 대표 정도 하면서 축구를 열심히 했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좀 전문적으로 축구를 많이 배웠었습니다.
0: 대학에서 배웠어요?
1: 네, 배웠었습니다.
0: 어디서 배워요, 그런 걸?
1: 제가 사실 의대를 가기 전에 또 다른 학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축구를 거의 축구부였거든요.
0: 그래서 대학 축구부?
1: 네, 축구부를 비록 선수처럼은 아니었지만 이제 동아리 형태였지만 거의 매일매일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열심히 했었고 그 네. 이후에 또 의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라는 학문을 또 의학을 좀 더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지금도 축구하세요?
1: 지금도 열심히 축구하고 있죠. 지금도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부상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0: 본인 스스로가?
1: 네네. 제가 오른쪽 무릎을 축구하다가 부상으로 두 번 정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0: 수술까지?
1: 네. 제가 수술을 받았고 뭐 전방 십자인대도 한 번 끊어졌었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또 복귀를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한 번 더 부상이 있어서 또 수술도 한 번 하고 해서 축구가 어떤지도 알고 축구의 부상이 어떤지도 알고
0: 네.
1: 그리고 부상 후에 어떻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0: 몸소 경험해봤으니까
1: 몸소 경험을 해서 조금 더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마 축구협회에서 팀닥터로 선정한 건 그 원인도 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냥 의사보다는 네. 축구를 평생 해온 네. 의사 본인 스스로 많이 다쳐본 의사가 훨씬 낫다는 걸 알 것 같아요.
1: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선수를 치료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 선수를 대하는 태도나 그 선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0: 그렇죠.
1: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평소 그렇게 축구를 즐기는 뭐 거의 준 선수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디 뭐 득점왕이니 뭐 이런 네. 거는 많이 하셨겠어요?
1: 제가 의대를 가기 전에 사실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를 가면서 의대 학생 이렇게 또 대학의 총장배라는 게 있습니다. 꼭 의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공대도 나오고 뭐 자연대도 나오는 이런 데에서 득점왕도 한번 해봤고요.
0: 그죠?
1: 그리고 전국의사축구대회에서 MVP도 타보고 전국의사축구대회에서도 또 득점왕도 해보고 그런
0: 그렇죠.
1: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럼 현재 우리나라 대학 의사, 병원 의사들 중에서는 최고 선수라고 꼽아도 되겠습니다.
1: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0: 네.

0: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는 또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1: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팀 닥터는 그럼 한 명입니까?
0: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은 축구협회 그 분류가 연령과 성별로 나뉘는데
1: 아, 그렇죠.
0: 우선
1: 그렇죠.
0: 유소년 17세 이하, 19세 이하, 23세 이하. 요거는 올림픽 대표라고 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성인 대표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연령별로 두 명의 팀 닥터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1: 아.
0: 두 명이 배정이 되고 이두 명의 팀 닥터가 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잉여 팀 닥터 분들이 각각 배정이 돼 있고 현재 성인 대표팀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팀 닥터는 총 3명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2명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고 그리고 심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1: 아,
0: 팀 닥터가 한 분이
1: 마인드
0: 계시고 있습니다.
1: 컨트롤 이런 거.
0: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1: 그렇죠.
0: 이번엔 3명의 팀 닥터가 같이 월드컵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1: 그 중에 대장님이신 거예요, 그럼?
0: 아, 저는 대장은 아니고 또 저보다 경험이 많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두 명이서 같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거 이제 정식 의사분들은 그렇게 세 분이고, 선수들 끝나면 뭐 근육도
0: 아,
1: 풀고,
0: 부르죠.
1: 마사지도 하고,
0: 네.
1: 그건 뭐라고 부르죠?
0: 그거는 의무 트레이너라고
1: 의무
0: 명칭을 하고
1: 트레이너.
0: 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현재 대표팀에 동행하는 의무 트레이너는 총 5명이 있습니다.
1: 5명.
0: 4명은 국내 의무 트레이너고 또한 명은 또 해외에서 또 능력 있는 트레이너를 섭외를 해서 지금 5명이
1: 예.
0: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1: 우리 축구 대표팀에 팀 닥터 제도가 도입된 것도 오래됐죠?
0: 오래됐죠. 사실 뭐 과거에는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또 가장 그 기억이 남는 게 2002년
1: 아이,
0: 월드컵이니까
1: 그럼요. 4강에
0: 네.
1: 올랐는데요.
0: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팀 닥터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적용이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스포츠 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의학이라는 분야가 더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때부터 이제 팀 닥터 제도가 좀 자리를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1: 피파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경우에는 팀 닥터가 반드시 벤치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0: 네.
1: 의무라면서요?
0: 반드시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1: 그죠?
0: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부상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큰 부상들, 뭐 심정지가 있거나 또는 머리 손상이 있을 때는 이 선수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뛸수 있냐 없냐 이런 결정은 심판이나 코칭 스텝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팀
1: 못하죠.
0: 닥터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팀 닥터가 벤치에 앉지 않으면은 그 경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피파나 경기 운영진에서는 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러면 몰수패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팀 닥터 하는 한 명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평상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텐데.
0: 네.
1: 자, 뭘 하는 겁니까? 팀닥터의
0: 팀
1: 일상.
0: 닥터가 사실은 그냥 벤치에 있는 앉아 있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소집이라는 이제 선수가 직접 다한 팀에 모여서
1: 예.
0: 소집하는 시기와 소집하지 않는 시기로 또 분류를 해야
1: 그렇겠죠.
0: 되는데 소집을 할 때는 사실 팀이 한 팀으로 동일한 스케줄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장에 나가고 운동이 끝나고 오면은 부상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그날 얼마나 뛰었는지 뭐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치료를 꾸준히 하는데 사실은 소집됐을 때는 뭐 같이 움직이니까
1: 그렇죠.
0: 뭐 바쁘고 뭐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사실 소집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소집하기 전 일상적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0: 팀 닥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그 월드컵에 나갈 26명의 선수가 결정이 안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예비 소집 명단이 있습니다. 그 26명보다 더두배 이상의 예비 소집 선수들이 있는데
1: 예.
0: 이 선수들이 소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1: 모르죠.
0: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선수들을 현재 리그를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부상이 있는 선수는 현재 어떤 재활을 하고 있고 현재 언제 복귀할 건지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피지컬 파트에 있는 스태프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이제 의무팀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컨택을 합니다.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구단의 의무진과도 소통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 예.
0: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월드컵의 좀 특징점은 그 멕시코 지역이 현재 홍역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1: 그래요.
0: 하고 있어서
1: 그래요.
0: 그래서 피파와 멕시코에서 그 홍역 예방 접종, 백신 접종을

0: 수들까지
1: 다 확인을
0: 하나하나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바쁘고 일이 많은 거는 이제 소집됐을 때죠.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바쁘죠. 뭐 거의 선수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사실 의무진은 이제 코칭 스태프분들은 운동을 기점으로 그 전에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는 팀이면 의무팀은 운동이 끝나고 난 그렇죠. 이후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하고 올라오면은 뭐 운동이 늦어지면 한 9시부터는 이제 의무팀의 치료실에서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때는 검사도 하고 뭐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하면은 거의 뭐 12시 넘어서 일정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그래도 또 선수들 훈련하러 모이면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1: 당연히 가야죠.
0: 훈련 중에 다치는 경우가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팀 닥터는 결국 부상이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치는지를 이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선수를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경기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도 선수들 다 체크하고 있고 또 불편한 부위가 있는 선수들은 또 따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선수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0: 그 해외 원정이나 전지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그 이제 경기가 끝나거나 훈련이 끝나면 방금 이제 늦은 밤까지 뭐 치료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어디서 해요?
1: 자, 호텔에 이제 선수들이 각 방이 배정이 돼 있고 치료실은 보통 호텔의 큰 방이 한 두 개 정도 배정을 됩니다.
0: 스위트룸 두 개?
1: 네, 그 정도 두 개가 됩니다. 한쪽 방은 이제 마사지 치료를 위한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어떤 침대 베드가 한 뭐 네 개 정도, 다섯 개 정도가 돼 있고 한쪽 방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초음파 기계랑 뭐 충격파, 레이저 치료, 뭐 저출혈 레이저 각각 치료 장비들이 세팅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0: 그런 장비를 다 들고 다니요?
1: 네,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0: 그럼 굉장히 크지 않아요?
1: 아주 크고 뭐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0: 그러니까.
1: 근데 그런 치료 장비들이 꼭 필요하니까 거의 뭐 병원급은 아니지만 작은 의원급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공간을 만들어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0: 축구협회가 그걸 다 의료기를 가지고 그럼요. 있죠?
1: 그럼요. 다 가지고 있죠.
0: 그 비행기에 실는데도 상당하겠는데.
1: 상당한 무게입니다. 몇백 킬로가 되고.
0: 그러게요.
1: 그것도 아주 뭐 그리고 의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이야, 이게 보통 이사가 아닌데요?
1: 아주 그 이동, 그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이동할 때는 그걸 준비하는 것도
0: 그죠.
1: 협회랑 그 스태프들에는 아주 큰 일이죠.
0: 그 지난번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진통제도 함부로 못 먹는다. 도핑 테스트 네,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1: 맞습니다. 사실 선수들한테는 도핑이라는 영역은 아주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도 그 도핑의 영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 기간 외에도 리그 중에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라야 되는 연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약이 이게 먹어도 되는지를 저한테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찾아서 이 약은 뭐 경기 기간 내에 먹으면 안 된다, 뭐 왜 먹어도 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게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0: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쉽지 않겠어요.
1: 감기약 중에도 도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0: 그죠?
1: 감기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사실 보충제나 영양제도 또 확인을 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팀은 도핑에 문제가 안 되는 약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사실은 소집됐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소집되지 않았을 때 리그 중에도 그런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 먹는 거 하나하나 또는 주사 맞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도핑을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뭐 웬만한 대표 선수들하고는 매년, 그러니까 1년 내내 소통을 하겠군요.
1: 거의 계속
0: 그죠?
1: 소통을 하죠. 네,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그냥 단지 부상 치료 전 이것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 건강관리, 영양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대상이 되는 거로군요.
1: 네,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사실 팀닥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자, 경기가 이제 딱 열리면 벤치에 앉아가지고 뭘 하십니까?
1: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우선은 제가 경기를 당연히 보는데 어떤 선수가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를 저는 다
0: 알죠.
1: 일일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이해하고 있고 공이 왔을 때 이렇게 경합되는 상황에서는 부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은 혹시 다치지 않는지를 좀 더 보고 있고 그리고 헤딩 경합 같을 때는 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뭔가 선수들끼리 모인다 싶으면 긴장하는군요.
1: 그때는 긴장이 되고 또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는 제가 그 순간에 나가야 될지 또는 그냥 지켜보듯 봐야 될지를 그 순간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

0: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 선수들이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면 맨날 떼글떼글 구르고 그렇죠. 막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안 아플 때도 많죠.
0: 그럴 때도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피파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게 팀 닥터랑 의무 트레이너가 각각 한 명씩에서 두 명의 의무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부상했던 선수는 경기 그라운드를 나오고 나서 1분 동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경기를 1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선수가 한 명 비는 건데
0: 비는 시간이죠. 그러면 10명이서 뛰어야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팀 닥터가 나갈지 말지 이게 전술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심판진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이제 월드컵 소집이 되게 되면 충분한 논의와 어떤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심판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심판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0: 심판이 판단을 하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의무진이 심판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1: 그건
0: 거니까.
1: 그건 말이 안 되죠.
0: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심판이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면
0: 이제 1분 동안 빠지는 거죠.
1: 무조건 빠져야
0: 빠지는
1: 돼요?
0: 거죠. 현재 규정이 그렇게
1: 아, 그래요?
0: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냥 들어가서 발에 쥐난 거 풀어주고 나오면 안 돼요?
0: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의료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상 선수는 반드시 그라운드로 나와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1: 그래요.
0: 원래 현재 규정까지는 그라운드로 나온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심판이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분이라는
1: 1분으로
0: 규정이
1: 딱 만들어져서
0: 생겨서 이제 아마도 피파에서의 의도는 이제 침대 축구를 막지 않고 경기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1: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마라. 네. 한마디로 그거네요.
0: 그리고 경기를 조금 더 쉬지는 시간을 줄이고 좀 경기를 좀 더 재밌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일리가 있네요.
0: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그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무진은 그거를 고려해야
1: 알겠습니다.
0: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리가 있는 제도 변화고 제가 생각해도 잘 도입된 것 같은데 이 제도 도입되기 전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네.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0: 아, 들어가죠.
1: 그래서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갔더니 선수가 아, 괜찮아요. 이런 경우 많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뭐예요?
0: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어떻게 다쳤냐, 부딪혔냐, 아니면 꺾였냐 이런 부상의 어떤 그 손상 기전을 첫 번째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부딪힌 거는 사실은 회복하고 그냥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발목이나 무릎이 꺾이는 손상은 사실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묻는 게 어떻게 다쳤냐를 물어보고 근데 선수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면은 우선 경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가 이기고 있으면은 좀 누워 있어라.
1: 좀 쉬는 거지.
0: 물도 좀 먹고 좀 누워 있어라. 그러면 이제 또 부상 선수 말고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오면서 좀 휴식을 가지고
1: 거기서 물도 좀
0: 물도
1: 마시고.
0: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이번 월드컵 때는 그게 어려워진
0: 쉽지 않죠.

0: 자,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어떤 겁니까, 선수들이?
1: 뭐 여러 부상이 있지만 가장 큰 부상은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축구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면서 스피드를 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특히 햄스트링 손상, 허벅지 뒤쪽.
0: 햄스트링이 서벅지, 허벅지 근육.
1: 허벅지 뒤쪽 근육을
0: 허벅지 햄스트링 뒤쪽 근육.
1: 말하고 햄스트링이 손상이 되는 기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피드를 내면서 뛸 때, 스플린트를 하면서 뛸 때고 있고 또 하나는 공을 뺏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는 동작에서는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찢어져요?
1: 찢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손상이라고 보이시고 또 두 번째 근육 손상은 종아리 손상입니다. 종아리도 결국 운동량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근육이 찢어지

0: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근육이 찢어지면은 사실은 경기를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1: 찢어지면 안 되겠죠.
0: 안 되죠. 근데 꼭 근육이 찢어지는 손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지난다고
0: 그러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근육이 구조적인 손상이 아니라 이제 피로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련이 일어난 건지 쥐가 난 건지 근육이 손상이 났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1: 그렇죠. 쥐난 거는 근데 쉽게 풀려요? 일반인들도 상당히 오래 가는데
0: 오래 가죠.
1: 그 선수들이 그렇게 경련한 운동을 해서 쥐가 난 게 금방 풀리나요?
0: 잘 저도, 풀리진 않죠.
1: 근데 저도 경기를 보면 네. 이렇게 누워있고서 다리를 이렇게 꺾어주고 그러면 네. 또 금방 뛰더라고요.
0: 뛰죠. 그렇게 뛰는데 또 경련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선수를 교체하게 되면은 그 교체 카드라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련은 참고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경련은 대부분 경기 후반부에 생깁니다.
1: 맞죠. 그러다 근육이 보니까 피로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0: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그걸로 교체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참고 뛰려고 하고 충분히 또 이제 뛰다 보면 또 경련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네.
0: 교체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느냐, 단순한 경련이냐.
0: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1: 뭐 더 심각한 뭐 골절이다 뭐 이러면 그냥 뭐
0: 그냥 바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뭐
0: 그래서 그다음에 손상이 많은 게 이제 발목을 접질러서
1: 발목.
0: 발목에 인대가 좀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큰 손상은 이제 무릎이 꺾이면서 생기는 무릎 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 같은 경우는 꺾이는 손상이 있느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치는지를 선수하고 얘기하는 게 부상을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 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아까 뛰어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0: 꺾였냐, 부딪혔냐, 이걸
1: 어떻게 다쳤냐, 그거부터 네. 물어본다고 그러셨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밖에서 벤치에서도 유심히 그걸 보신다고
0: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제가 들어갔던 선수들은 어떻게 부상이 있는 거니까 그 선수의 움직임을
1: 그렇죠.
0: 보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다가 하프타임 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선수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후반전에도 괜찮겠냐. 그럼 좀 많이 아프다고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참고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편하면은 신호를 좀 보내라. 그런 식으로 사전에 하프타임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선수를 조금 더 유념 있게 관찰하게 되는 거죠.
1: 뭐 진통제 주사 같은 것도 막 놓고 그럽니까?
0: 경기 전에 진통 이제 도핑에 문제가 안 되는 주사를 보통은 경기 시작하기 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 좀 불편한 선수들은 엉덩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진통제 주사를 놓습니다.
1: 아, 진통제 투혼이라는 게 그거로군요.
0: 그런 거죠. 네. 먹는 약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경우는 엉덩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상에서 조금 회복 중이라 어디가 조금 통증이 있다. 그런 선수들만 놓는 거죠,
0: 네네.
1: 물론.
0: 제한적으로 아주 뭐 한두 명 정도 놓을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놓지만 또 뭐 한두 명 정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헤딩 경합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막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면 뭐 머리에 이상한 가면
0: 네,
1: 같은 것도 쓰고
0: 네, 맞죠.
1: 그런 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우선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월드컵 때 이렇게 얼굴 안와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사실은 거의 월드컵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월드컵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때 고민이 많았고 얘기도 많았는데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고 주장 선수였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 마스크라는 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게 되거든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불편하고.
0: 불편하고 땀이 나면은 또
1: 그러니까
0: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월드컵에 또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참 어려운 거를 잘 극복하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 그 마스크 붕대 칭칭 감고 하는 걸 이제 바로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0: 해야 되죠.
1: 속도가 생명이겠어요.
0: 그렇죠. 속도도 생명이고 이거를 잘못 감았을 때는 또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1: 예.
0: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순간순간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선수들하고 항상 소통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이나 트레이너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이게 원만하게 굴러가겠죠?
0: 사실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각 파트의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저는 가장
1: 그러니까.
0: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1: 그렇죠.
0: 피지컬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그리고 코칭 스텝, 지원 스텝 이렇게 다 나눠.

0: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트들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팀은 한 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결국 그거는 선수의 어떤 경기력으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 방금 얘기한 피지컬 파트라는 건 뭐예요?
0: 이제 피지컬 스텝
1: 의무 코치. 트레이너와 다른 거예요?
0: 다른 거죠.
1: 그건 뭡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의무 트레이너는 마사지를 하면서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고 피지컬 코칭은 코칭 스텝은 이제 처음에 그 코칭 스텝 역할은 이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몸을 풀어주고 경기력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1: 헬스 트레이너 역할과 비슷한
0: 약간 유사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역할은 또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을 얼만큼 뛰었는지 GPS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피드를 냈고 얼마나 많은 경기 이동 거리를 뛰었고 뭐 가속 감속을 얼마나 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이제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뛰었고 가속 감속했고 이런 게 요즘은 첨단 스포츠 과학 때문에 선수도 옷에서 다 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자동으로 합니까?
0: 네, 자동으로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이제 조끼를 아주 얇은 조끼를 입고 그 조끼의 주머니에 GPS 장치를 넣습니다. 그럼 그 GPS 장치가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가 어디를 뛰었고
1: 어디로 움직였고
0: 그리고 얼마를 뛰었고 그리고 가속을 얼마나 했고 감속은 얼마나 했고 하이스피드 레이트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1: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날라오는
0: 거죠? 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지컬 스텝은 그 장비를 이렇게 모니터를 앞에 두고 벤치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우리 팀 닥터가 축구협회에 채용된 이쪽의 전속 의사가 아니라면서요?
0: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그 대한축구협회 소속의 어떤 직원이거나 어떤 고용된 상근 팀닥터는 아닙니다.
1: 그럼 뭐예요?
0: 지금은 비상근, 그러니까 소집이 됐을 때 이렇게 대표팀에 같이 합류되는 비상근 팀닥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그럼 소집된 기간이 1년으로 치면 몇 달 정도 되지 않나요?
0: 몇 달... 뭐 이게 한 번 소집이 되면 한 열흘 정도 또는 뭐 이렇게 월드컵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1: 그러니까.
0: 소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두 달 정도 소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1년에 한두 달은 그 선수들하고 계속 같이 생활을
0: 같이
1: 해야 되잖아요.
0: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대표팀을 나가는 게 제가 의사로서 또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감사하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백정국 선생 말고 다른 의사들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1: 혹시 다른 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도 전속이 아니에요? 팀 닥터가?
0: 현재 유럽이나 특히 유럽 같은 리그에서는 그 각 구단에 소속돼 있는 팀 닥터들이 있습니다.
1: 그죠?
0: 네. 상근 지구로 있는 팀 닥터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는
1: 미국은 그 축구 인기가 별로니까. 네.
0: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1: 유럽이 제일 앞서 있죠.
0: 제일 축구 쪽으로는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팀 닥터들이 배정이 돼 있고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축구 스포츠 이야기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팀 닥터가 소속팀이나 대표팀에 소속돼 있는 상근 어떤 팀 닥터가 있는 게 제도적으로 더 마련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조금 아까 소집 기간이 아닐 때.
0: 네.
1: 연중 내내 선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소집했을 때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그 선수를 파악하기는
1: 글쎄요, 이해가
0: 있습니다.
1: 돼요.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우리나라 정도 국력이나 이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을 따지면 최소한 대표팀 팀닥터 정도는 그래도 상당한 연봉으로 좀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네. 또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는 아주 경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포츠 이야기라는 분야가 아주 젊은 의사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또 요즘에는 연구랑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지난 2023년부터 이제 우리 A대표팀 쭉 해왔는데 뭐 경기 그 기억에 남는 어떤 무슨 에피소드나 경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0: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1: 그렇죠.
0: 사실은 뭐 다 모든 경기가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23년 아시안컵 때 16강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끝나기 마지막에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그리고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그날 조규성 선수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엉덩이 주사를 놔줬거든요. 근데 마침 또 조규성 선수가 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극적으로 이겼던 경기라 그 경기가 아직 지금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막 몰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막 뛰어들어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부상이 있었던 경기 이런 거는?
0: 제일 심각했던 부상은 사실은 이번에 아시안컵 때 또 김승규 골키퍼 때 그 연습 중에 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었습니다. 그게 제가 겪었던 또 가장 큰 손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박용우 선수가 리그 중에 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재활을 제가 계속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를 또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표 선수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고생하거든요. 이제 국민들은 비록 이제 회복해서 복귀하는 순간을 보겠지만
1: 그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쯤 되면 수술까지 하고 몇 개월 걸립니까?
0: 복귀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이 걸리죠.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근데 초반 수술하고 나면 아프고 붓고 또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선수들은 이제 그거를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을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보통 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그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직접
0: 저도
1: 해봤으니까.
0: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재활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은 거의 목발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1: 목발 짚은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요?
0: 운동을 하죠. 목발을 짚은 데는 이제 무릎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잘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굳지 않게끔 펴는 운동, 구부리는 운동하고 그리고 쭉 펴서 힘을 주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1: 근데 그게 수술 받은 부위니까 펴고 우무리는 자체가 엄청 아프죠.
0: 아주 힘들죠.
1: 아픈데도 하는 거죠.
0: 해야죠. 그걸 또 그거를 늦추면은 또 무릎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또 빨리 또 힘들어도 또 해야 됩니다.
1: 선수마다 회복력도 다 다르죠.
0: 다 다르죠. 정말 빨리 회복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더디게 회복하는 선수가 있고 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1: 우리 그 치료했던 선수들 중에 치료 후에 아주 눈에 띄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겠어요?
0: 그렇죠. 이게 근육,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근육 손상이 많은데, 이게 근육이 다쳤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사실은 제각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황희찬 선수는 근육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어떤 축구 스타일을 보면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고, 이게 별명이 황소니까 굉장히 저돌적인 움직임을 하는 선수인데, 사실 근육 분상이 많지만 또 그만큼 또 회복하는 속도도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1: 황희찬 선수가 대표적이고
0: 네, 대표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또 빠른 것 같습니다.
1: 워낙 이 피지컬이 좋은 김민재 선수는 어떻습니까?
0: 우선은 김민재 선수는 사실은 잘
1: 다치진 않죠?
0: 잘 다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부상이 있어도 그 부상을 이렇게 그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는 선수고 좀 불편해도 그걸 참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크게 부상이 있어서 많이 치료했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건 뭐예요? 워낙 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0: 김민재는 피지컬도 좋고 멘탈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또 큰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 아주 좋은 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우리 대표팀에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신경 쓰이는 선수들이?
0: 뭐 일부 부상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상 회복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월드컵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부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재활을 했고 언제부터 필드에 들어가고 언제부터 뛸지를 거의 뭐 한 2, 3일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또 본인들도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월드컵 소집대까지는 다 잘 회복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다행이네요. 네. 선수들하고 소집대는 이제 함께 뒹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까?

0: 그 선수도?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예. 경기 기간에는 또 간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세 끼를 이렇게 꼬박 챙겨 먹다 보면은 스태프들은 살이 찌는 경우가 좀 있고.
0: 그렇겠죠.
1: 근데 선수들은 원체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 체중 조절을 거의 체중을 매일매일 재거든요. 아침마다 체중을 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아주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스태프들은 체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우리 팀 닥터보다는 한 두 배씩 먹어요?
1: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꼬박꼬박 그 왜냐면 식사도 결국에는 그 선수의 어떤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0: 대단히 중요하죠.
1: 그래서 식사 많이 하죠. 그리고 보충제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시간대별로 보충제도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에 아주 그거를 모든 걸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경기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뭐 저녁 6시에 6시다. 시작한다. 네. 그러면 식사가 마지막에 언제예요?
1: 점심을 먹고 12시 뭐 12시 1시에서 점심을 먹고 6시 경기면 또 중간에 또 비는데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출발하기 전에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뭐 샌드위치나 뭐 국수나 이런 가벼운 식사로 칼로리를 좀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경기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버스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렇죠.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1: 또 무거워지니까.
0: 그러니까 못 뛰니까. 네. 그렇죠.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중에 그 해외에서 뛰는 선수 중에 하루 경기가 끝나면 자기 집에 가면 뭐 영하 백몇십 도짜리 그 아주 차가운 무슨 질소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걸로 몸을 이렇게 확 얼리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1: 이게 대표팀도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라커룸에 이 아이스베스라고 해서 그 아주 차가운 냉각, 얼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개인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욕조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운동량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아이스베스에 들어갔을 때 근육 회복하는 속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이제 아이스베스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 있는 선수들은 좀 더 냉장고 같은 거에다가 더 낮은 온도로 그렇지. 들어가서 하는 회복을 이제 근육의 회복을 좀 더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루 경기 뛰고 나면 그렇게 꽁꽁 얼려야 근육이 또 빨리 회복되나요? 네. 이게 그런 기전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근육의 운동량이 많으면은 그 근육이 손상이 생기면서 어떤 젖산이 생기면서 그게 근육통을 또 유발을 하고
0: 그렇죠.
1: 그 근육통이 생기면은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다음 운동하는데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아이스 냉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걸 꽁꽁 냉각을 하면 그 손상된 근육이 빨리 붙는다?
1: 그런 어떤 이제 근육 피로감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빨리 회복하게 되고 근육 손상의 어떤 위험성도 떨어지는 거죠.
0: 그런데 차가운 속에 몇 분 정도 있어요?
1: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0: 그렇겠죠.
1: 네. 그게 거의 루틴처럼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0: 그리고 이게 한 경기를 뭐 풀타임으로 다 뛰면 진짜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가 있다면서요?
1: 네, 뭐 10kg 이상 뛰게 되면 몸무게도 많이 빠집니다.
0: 그러니까요.
1: 몸무게도 그 경기가 끝나면 2, 3kg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0: 한 경기에?
1: 네, 한 경기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력 소모가 아주 많고 근육 그러니까. 손상도 많고 칼로리 소모도 너무 많고 아주 한 경기를 풀로 뛴다는 거는 정말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매일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1: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일주일에 한 경기.
0: 그렇죠.
1: 요즘에는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리그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경기씩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고 부상의 위험성도 현 시점에는 좀 높아지는 시점이라서
0: 알겠습니다.
1: 월드컵 직전이 조금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1: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큰 또 차이점은 이 경기장이 고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0: 맞아요. 멕시코가 높죠.
1: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이루어지는 과달라라는 시티는 고지대 그 해발이 1500m가 넘기 때문에 이게 고지대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고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저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력을 잘 고지대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 다음 경기는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평상시 그 높은 지역에서 맨날 살던 나라 사람들은 좋겠네요.
1: 굉장한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자, 나에게 축구 국가대표 팀 닥터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1: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0: 예.
1: 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0: 예.
1: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0: 그렇죠.
1: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2번째 선수시니까
1: 네.
0: 잘하셔야 됩니다.
1: 저도 선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팀 닥터가 12번째 선수라면 우리 모두는 13번째 선수가 되어야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6: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7: 데이비드 커퍼필드.
6: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7: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6: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7: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8: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하고

0: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 일어난 따뜻한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민순 씨 가족 이야기와 지난해 어린이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응급실에 실려갔던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두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사는 영삼 씨 가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해 49에 얻은 귀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엄마 지연 씨는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엄마 대신 아빠가 민준이를 돌볼 때가 많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아빠 영삼 씨. 움직일 때마다 두 팔로 온몸을 지탱해야 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들 민준이를 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씻기고 챙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7살인 민준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밝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1: 민준이 혼자서 못해요?
2: 네?
1: 혼자서 못해요?
2: 네?
1: 아빠가 해줘야 돼요?
2: 네?
0: 혼자서도 씩씩하게 세수 잘하네요.
3: 민준이 얼굴만 봐도 그냥 아니 잠자는 얼굴만 봐도 너무 귀엽고 어디 데리고 나가면 다들 그냥 애기 예쁘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0: 영삼 씨는 20대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며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어린이날 폐혈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며칠 전부터 그냥 저기 놀러 가자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어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간 게 병원 응급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4: 그때 우리 남편 병원 이거 있었을 때 나 그 시간 많이 울었어. 그 의사 선생님 나한테 우리 남편 상태 안 좋고 마음 준비하라고요.
3: 다른 사람 같았을 경우에는 뭐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근데 우리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만 챙기고, 저 이제 병원비 그 막 나오러 갈 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하라고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하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빨리 먹고 어리니까 엄마 갔다 올게.
0: 네? 영삼신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3: 여기 어디지?
0: 병원에 갈 때면 민준이가 아빠 휠체어를 밀면서 많이 도와주는데요.
7: 선생님 여기 소독 좀 메디폼 좀 큰 거 준비해 주실까요? 네.
8: 진짜 좋아졌네요.
7: 네,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엔 여기 꿰맨 봉합 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흥건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진짜 구름이 꺼져야 10장 이상 나올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상처는 다 좋아지셨어요. 상처는 다 좋아지셨고 벌써 이만큼 자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더 자라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라 나오면서 피부가 덮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폐혈증의 경우에는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치료도 필요하고요. 치료도 필요하고, 이제 피부가 안정화되면 뭐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족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얼핏 듣기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계속 들어가는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아빠가 일을 하려면 의족을 맞춰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9: 검사 말이가 안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얘기고 아빠고 뚱뚱해.
0: 어린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빠 영삼 씨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할 텐데요.
10: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바로 너를 만나 그런다. 아무리 아빠의 삶이 힘들고 지쳐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하고 하루가 빛난단다. 아빠가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0: 방송 후 민준이네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 안녕하세요.
0: 그 사이 민준이가 제법 많이 컸습니다. 아빠와 민준이가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족입니다. 방송 후 아빠 영삼 씨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요. 얼마 전 폐혈증으로 절단한 다리의 상처가 아물어서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 민준아.
0: 의족을 신을 때에도 민준이가 곁에서 도와주는데요.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다시 두 발로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12: 엄마가 중요한가 이제 너무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록 그냥 감사하죠.
1: 아빠 저렇게 의족 생겨서 어때요?
13: 좋아요?
0: 쓰러진 뒤 처음 두 발로 걸어보는 아빠 영삼 씨.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이 의족이 더욱 뜻깊은 건 나눔 0700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가 후원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영삼 씨, 방송을 보고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12: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용기였고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응원이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양쪽 의족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0: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 편지를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0700이 전화 주신 후원자분을 찾아가 직접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14: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EBS 프로그램을 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잘 보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냈었는데 인쇄를 받았어요. 뭐 며칠 인쇄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제일 그 알맞은 데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이제 그분의 그 다리를 그렇게 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민준이라는 아이가 자꾸 많이 그 머리 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상황에서도 아주 밝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보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세상 속에서 이제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0: 여러분이 주신 사랑으로 민준이네 가족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딸.
0: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후원해주신 의족이 생겨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의족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실 양쪽 딸이 다 의족을 하면 이렇게 바로 걷는 게 힘들다는데요.
11: 양쪽이 없으세요. 양쪽 무릎이 없다라는 건 허공에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중심을 잡고 부행을 하려고 하고 혼자 의족을 신고 그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버님이 의지력이 대단한 거죠.
11: 굉장한 거예요. 최상급.
12: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1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전소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1: 보트 가서 누가 말해줄 때요. 보트는 스마트 있고 계단서 있고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았다요. 근데 불 빠부 근데 내가 불 보고
0: 다섯 식구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안타깝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옷이고 이불이고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2: 먼저 그 사진 찍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습니다.
3: 유선아. 네. 언니가 찾았다.
1: 너가 찢은 거잖아.
4: 알았어. 나 다 찢으래.
5: 뭐 미선 씨가 쓰던 거예요?
4: 네.
5: 이게 뭐예요, 언니가 준 게?
4: 사회서. 사회서고 불 타고 공태 타고 이어 타고 또 채비 타고 이부 다 찾습니다.
0: 며칠 동안 찾은 끝에 효자손 하나 건졌습니다. 화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집어삼켰는데요. 불을 끄던 소방관들도 어쩔 줄 몰라하는 가족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6: 주택 내부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섯 분 다 장애를 갖고 계셔가지고 집도 잃고 참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7: 인정이 많이 왔고 어디서 보면 그냥 보듬고 핥고 막 우리 안매다고 막 이렇게 긁고 살아요. 거기서 생전에.
8: 불이 나니까 막 안타까운 거야. 이제 소식을 듣고 막 뛰어왔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막막하죠 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불이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워요.
0: 가족들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집이 불탄 와중에도 염소 돌보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 염소가 가족에겐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9: 영수야,
10: 아이고 예쁘다.
9: 아, 부임아.
10: 난지. 키 누구다.
0: 곁에서 가족들을 챙기는 친척이 왔습니다.
11: 아, 염소 밥 주러 왔구나.
12: 네, 어서 오세요.
11: 우와, 염소가 많이 컸네. 네. 어머, 며칠 사이에 아주 예뻐지고 많이 컸다.
13: 아우, 귀여워.
14: 고모예요.
15: 우리 예쁜 조카.
0: 당장 잘 곳이 없어진 가족은 고모네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인데 식구가 많다 보니 씻을 때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16: 말은 덥고 식구는 많고 아주 복작복작하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잘 알아서 못하니까 정신이 더 없어요.
2: 시골 많고 좁고 누나한테 미안하고요.
17: 시작.

0: 자, 또 아침에 보게?
1: 네.
0: 야, 잘 자고 아침에 만나자. 잘 자.
1: 잘 자. 아니, 주무시오.
2: 방송 후 이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방송 후 여러분의 후원금에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지금부터 제8호 119 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4: 오늘의 교수님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순창군 사랑의 열매, 미드에서 나눔 0700,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저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답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받은 사랑을 나누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가족들은 물론이고 곁에서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까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5: 아,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와서 보니까 심란하고 참 많이 절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주으로서 집이 이렇게 멀쩡히 되어갖고 있으면 보니까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6: 작년 7월에 화재를 당했을 때는 그 화재 피해 주민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이 완공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7: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는 응원이나 또 도움이 있다면 정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큰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2: 그럼 새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예전에 있던 집터에 지어진 새 집. 널찍한 거실에 깔끔한 부엌. 가전제품들도 모두 후원받았습니다. 다들 천국에 온 것 마냥 좋다는데요.
0: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죠. 자기 방들도 생기고 또 욕실도 옛날 집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신식으로 지니까 아주 좋아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나눔 070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 070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방송을 보고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서 의족을 후원해 주신 가슴 따뜻한 분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어 새 집을 짓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영삼 씨는 여러분이 주신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족에 적응해 걷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축구선수가 꾸민 민준이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렸던 민순 씨네 가족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염소를 키우고는 있지만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두 발로 서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영삼 씨는 두 발로 서던 그 순간을 정말 꿈만 같았다고 했고 민순 씨네 가족은 새 집이 천국 같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눔 0700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약간의 민망함을 버리고 도리어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뭐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한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눔을 받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눔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끝나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 이거 썼어요.
2: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이 성공.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3: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1: 잠깐만, 지금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대구 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이거 저희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4: 안녕하세요.
1: 안녕. 안녕.
5: 악수. 악수.
1: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다들 제주도 우도 가나봐. 온 마이 라이스.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팬미팅인 것 같습니다. 타지 왔으니까 타지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6: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6: 예.
1: 선생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니요?

0: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자, 드들기 먹어! 드들기 먹어! 그래도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에 섬 속에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오늘 날 것도 없는데 안 곧 갈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네, 괜찮은데요.
0: 자,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0: 이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 5,000원.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조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을 감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선생님 살려주니 이거. 마티다. 마티에도 뭐 살 거 없냐?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도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담비야 있냐?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예요.
0: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한 시간.
0: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티셔츠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자, 쉬어갖고. 지금 한 시간 남았어요.

어? 미끄럼틀이야.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오! 한수야! 어, 왜? 우와!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마스터! 살려주세요! 어? 오, 왜 그런 줄이 안 돼 있습니까? 어? 어? 실수다, 실수.

0: 재미없어. 저랑 시도 좀 타주세요.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1: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급마트 좋아.
1: 급마트야?
0: 어, 급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1: 얼마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2: 백패킹?
0: 어, 백패킹도 하고 있어. 어?
1: 어?
0: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1: 비양도.
3: 비양도.
2: 꼬리 돌아보고.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늦었어! 아! 어! 어, 까먹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는 쓰려고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아, 첫 번째는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지. 거의.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지금 당하게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1: 이거 여기요. 이스에서 먹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나도 사 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4: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4: 스크럼 몇 개 줄고 마시.
0: 하나만 줄기 심하시.
4: 예.
0: 고맙습니다. 아,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아이스크림 전 비양도 힘이다. 그럼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힌트를 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삼계성집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끼어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등기를 쳐야죠. 이야, 입맛에 오는구나. 어,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어! 아,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아,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뭐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1: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1: 5만 원어치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1: 예, 다 드릴게요.
0: 왔어!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1: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1: 네.
0: 아, 살았어!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2: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2: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2: 요거 밥을 뭐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팩트킹 좋아하시나요?
2: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2: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0: 왜? 왜요?
2: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 편이시군요.
2: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3: 이거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4: 저희들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4: 우리 정모님이 사가도 안 쓰면
0: 생각해. 야.
5: 우리 경상도 전화상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6: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서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4: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7: 욕받다.
0: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7: 돈이 없어요. 퇴직하면은
0: 아, 예.
7: 미리 쇼핑할 걸 생각해서
8: 여행에서
7: 마누라한테 쇼핑하게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4: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네, 어, 좋아! 아이, 하트! 아,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6: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보내.
0: 야, 아, 야, 좋네. 아, 다 찍이네. 아, 씨. 우! 와, 마 살아있네. 아, 파이팅! 인생 이제 시작이야!
9: 인생 이제 시작이야!
0: 전방의 함성 우초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바다에 불빛이 떠 있습니다.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풀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친구 가야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안녕하십니까, 펭귄장이다.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사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정확한가?
1: 저는 지금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자, 가보!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2: 아, 네.
1: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2: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2: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2: 80억 정도 합니다.
1: 이게 80억이라고요?
2: 네네.
1: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본맬 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및 장갑차 경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1: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3: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1: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 맞습니다.
1: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3: 네, 저는 이제 11 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1: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맞습니다.
1: 좋습니다. 11사단은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데,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3: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4: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0: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1: 해병대 제1사단 선창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1: 저는 실제로 기지를 받고 다 때를 잡았습니다.
0: 자, 그럼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려 잡았습니까?
1: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0: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 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2: 자, 이제 상륙 교육의 장막차 KAV 터로서 해병대의 상륙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1: 맞습니다.
0: 흥약 하는 겁니까?
1: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경태 대위입니다.
0: 경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3: 네.
0: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3: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0: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3: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오.
3: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3: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0: 알아요.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훈련! 블랙 이글스야!
3: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 대안화
3: 하면 다들 알 겁니다.
0: 오, 정말입니까?
3: 정말입니다.
0: 좋습니다.
3: 예스.
4: 행수 경태!
0: 필승!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5: 아, 네, 알고 있습니다.
0: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5: 예, 되게 유능한 FA-50 조종사입니다.
0: 오. 자,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0: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5: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이야, 이거 뭐야? 안녕.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개입니까?
2: 드론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경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입니다.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공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용 충전을 할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오,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와!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제 로봇입니다.
0: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최근 발견, 최근 발견. 등대빛이 어둡다. 최근, 자, 정규. 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4: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3개.

0: K9 A1 자주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가트리거든 약 44억원이 되겠고
0: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평당 양구, 이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2: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세니까 K2가 세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목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기계 옆에 계셔주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전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 한번 같이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 식량 즉각 취식형 20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그렇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한번 찍어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4: 맞습니다. 줄을 확 따와 당기면
0: 오!
4: 뜨거워집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4: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0: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4: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대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0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6: 제가 사실 전이 본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0: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6: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힘들죠?
6: 네, 솔직히 힘듭니다.
0: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4: 재밌습니다.
2: 재밌습니다.
7: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2: 재밌습니다.
0: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4: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3: 지금 현재는 접니다.
0: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아, 저는 11사 6.1 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0: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3: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오늘 제가 통제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 아,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0: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8: 네.
0: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8: 아,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0: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8: 맞습니다.
0: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은 처음 봅니다.
8: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0: 최고요!
8: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8: 네.
0: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8: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0: 자, 무전기 시작!
8: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탈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0: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8: 그렇습니다.
0: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8: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0: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8: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8: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8: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0: 아, 이따 또 오시니까?
8: 네.
0: 그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9: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7: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7: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카메라가 차롭군요.
10: 여러분, 오른쪽 세곤입니다. 한 사람 잡기는 레인풀 기동입니다.
0: 자,

0: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0: 제게 전투 모습을 선보이겠습니다.
1: 아음편! 이게 무슨 고생이야.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총 대장 대표지. 제왕직대.
3: 가자. 각서.
1: 대학도 아니라 각서예요?
3: 코 달지 마. 니가 또 피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도. 영차 똑바로 줘.
1: 이럴 수가. 난 토체 걸린 펭귄이구나. 각서 가져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경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 김호민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 탐구 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2: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0: 일단 저랑 또 친하기도 하고요. 박형근 소장께
3: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4: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0: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이 두 가지.

0: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1: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2: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0: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4: 뭐 시청률 대결이겠죠.
0: 아,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2: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우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0: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3: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호민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0: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 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3: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0: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체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와.
3: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의 개수동, 집주인이 사는 주거동까지 300평이 넘는 규모랍니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뵙네요. 와.
5: 뵙고 싶었어요.
0: 사진으로만 항상 뵙다가.
3: 아니,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글쎄?
5: 소장님!
3: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오유경 씨 아니에요?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6: 그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전종식입니다.
7: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6: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뭐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7: 방배동, 청담동
6: 이런 데도 좀 가봤고
7: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0: 걸렸대요, 글쎄.
1: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면 국제 계약했기 때문에.
2: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저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에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1: 국토수복
2: 가져온 셈이 됐죠. 네.
1: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잖아요. 뭐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고를 못했어요.
2: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3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3: 그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4: 먼저 그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여기가 두분 사시는 집이죠?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0: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3: 이집 공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1: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3: 귀엽다.
1: 너무 예뻐서 마음에
3: 그렇네.
1: 들어요.
3: 아,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1: 예,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절로 열리는.
3: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4: 네네.
3: 예.
1: 아마 소장님 좋아하실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3: 야, 언니 집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0: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1: 귀찮을 수 있잖아요.
3: 오, 되게 예쁘다.
1: 네,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3: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예, 네, 정말.
0: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3: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전 처음에 곡면을 이렇게 많을 때는 가구를 어떻게 놓고.
3: 배치하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0: 아니, 유경 씨가 곡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본데요.
1: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
2: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1: 이성범 건축사가 한 거를 좋다.
5: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아니던가요?
2: 그래, 이게 있어야 다른 건축이 될것 같다.
5: 거실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1: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0: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머시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맞춰서 어떤 재료를 똑같이 벽에 붙이는 재료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고난도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아트북이 하는 건당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다 받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서, 그 책꽂이는 이 건축의 일부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파 놓을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종이를 갖고 와서 옷재단 하듯이 종이를 갖고 와서 소파 모양을 그 벽에다가 이제 재단하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1: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0: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응?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2: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요. 독서. 딴 집은 많이 하던가요?
0: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2: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곳.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거실에 둥근 벽을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0: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2: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끝과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0: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2: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0: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2: 이 공간에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요.
0: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1: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0: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예. 문교 독서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서는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0: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 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1: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 한 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0: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1: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0: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 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0: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0: 네.
1: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창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장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후 주거동의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쪽에 주택을 짓게 됐죠.
3: 두 필지 중 더 넓고 반듯한 땅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기로 한 부부. 막힘없는 파노라마 경치는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0: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1: 이 출근길이 굉장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0: 그러겠다.
1: 시작이.
0: 오, 네. 여기도 정원 예쁘다.
1: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0: 이야, 환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1: 맞습니다.
0: 예. 네. 기대되는데요.
1: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뭐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1: 짜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1: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3: 어머나!
1: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고, 오늘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저렇게 서프라이즈 영상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0: 사실 정말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와.
3: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0: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체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내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1: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2: 차로 하시죠.
1: 차로?
2: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2: 아, 방송은 역시 힘드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0: 그리고 그 박형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5: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입면이 된 집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4: 박현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5: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저 왔습니다.
6: 네.
4: 이 다둥이를 키우기에는 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6: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쉼과 치유에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안주인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7: 은퇴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뼈가 빠지게 돕고 있는 마당지기 이종수입니다.
6: 저희는 대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번 둘러봐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언제든지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7: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속에 묻었고
4: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속에 박혀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6: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7: 제가 건축 탐구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땅 맛있는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좀 늦었죠?
6: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7: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5: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예.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7: 아, 그렇구나. 네.
5: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7: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5: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네. 요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7: 네, 저희는 집이 있고, 네, 네.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네. 그 다음에 센터.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 다음에 농장.
5: 예, 예. 근데 여기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되어 있나요?
7: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옹벽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4: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군요.
6: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집을 이렇게 앉히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이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5: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이렇게 그냥 바위가 흙에 박혀 있고 쌓여 있듯이
6: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5: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임신한 또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4: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7: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8: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6: 500평.
8: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7: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8: 서울의 집?
7: 네.
8: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6: 아,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7: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6: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7: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주구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아,
7: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가시죠, 뭐.
5: 예, 예, 예.
4: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5: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7: 예, 예, 예, 예.
5: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7: 될 수 있으면은, 네. 아,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5: 예. 아, 지금 이 바람 보니까, 아, 이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7: 네.
5: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게.
6: 네.
4: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7: 내가 전기 이쪽 깎았는데 빛도 자라고 있어.
6: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7: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요?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8: 갑자기?
6: 그런데 나 한몫 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에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 것 같아.
7: 그 옆에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8: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4: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볼까요?
5: 들어가시죠.
7: 네, 들어오세요. 네.
6: 들어오세요.
5: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네요.
7: 우리가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5: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 큰 창이 네.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네.
7: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의 이 지금 연두 색깔의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5: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예,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 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돼 있네요.
7: 네.
5: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다죠?
6: 그죠? 예.
5: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네.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6: 맞아요. 예.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5: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네, 쓰시는. 맞아요.

0: 그런데 규하고 이 지형의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1: 맞습니다.
2: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3: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새끼를 먹었고 오늘도 새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4: 집 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2: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4: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2: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0: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규모가 꽤 되거든요. 네. 이거 열어는 뭐로 사용하십니까?
4: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네. 또 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지열을 했습니다.
0: 아, 지열을 그래서
2: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은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0: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냉방까지 되죠.
3: 그래서 그게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풀어냈다는 거죠.
4: 그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4: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3: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4: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죠.
2: 아니, 음악은 뭐죠? 아,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이,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4: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5: 마당지기세요?
4: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 7킬로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2: 금융 전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 아기 흙 만지며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0: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1: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2: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3: 바깥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1: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대꾸가 없어요. 여보. 여보. 밥 먹어.
4: 들리시는데 모른 척한 적도 있으시죠?
2: 맞습니다.
3: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0: 자, 나가시죠.
3: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1: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5: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1: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카이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0: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의 롱텀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 문화, 주거 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6: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5: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3: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7: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8: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9: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자동차 LED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아빠 안젤로 씨. 어느덧 3년째 공장에 없어선 안 될 일꾼이 됐습니다. 아빠는 막내딸이 아빠라는 말도 배우기 전에 한국으로 왔답니다. 휴대전화로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막내딸의 시큰둥한 반응에 사진으로 남아 아빠는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3년간 보지 못한 아빠를 만나러 한국으로 날아온 삼남매.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놀라고 난생 처음 보는 눈에 두 번 놀란 가족들.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눈 삼매경에 빠지는데요.
1: 여기요, 어떡하나요?
2: 네.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빠를 찾아 나서 보지만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1: 너는 뻥맥서요.
0: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아빠가 일하는 이곳은 자동차 LED를 비롯해 전자기기의 다양한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정의 한 라인을 책임질 만큼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필리핀에서 온 아빠 안젤로 씨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아, 프로의 향기가 나는데요.
3: Dati kasi sa Pilipinas, may experience ako sa pagtatrabaho na same din sa electronics company rin siya. So, naging mas madali siya sa akin na pag, di siya naging maghihirap sa akin mag-adjust pagdating sa mga electronics company. So, naging compatible siya sa skills.
0: 필리핀에서 써먹던 기술이 한국에서도 먹힐 줄이야. 어느덧 3년째 실력 발휘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4: 헬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 플러스가 위로 가야지.

0: 아니면 마이너스가 아래로 가야 돼요?
1: 아, 마이너스 5위로.
2: 아, 한국어는 서툴러도 새내기들에겐 든든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요.
1: 검은색은 마이너스.
0: 아, 검은색이 위로 가야 돼요? 아,
1: 그렇게요.
3: 진짜 몰라.
1: 아, 왜? 아, 왜 이래? 아, 이거 여기 이거 똑같대. 이렇게 해야 돼. 가운데 있잖아.
2: 30명의 외국인 동료들에겐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답니다.
1: 그럼 또 환전해봐. 이렇게 해야 돼.
3: 하고 많이도 도와줘요.
2: 어디 그뿐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앞장서는 압박.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유, 쉴 틈이 없어요.
1: 이거 타임을 놓으면
3: 타임을 하면 여기
2: 공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 그러다 보니 회사의 또 다른 프로젝트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뜻이겠죠?
3: 안전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르침이 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회사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말 회사에서 탐낼 만한데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아빠.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아이도 세 명이라서 돈 많이 벌여야 돼요.
2: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결심한 한국행. 3년이 지났지만 아빠의 마음은 늘 가족 곁에 있습니다.
1: 보고 난 필리핀에서 말릿 파 용 anak ko, yung bibunso ko po. 11 months po, bali magwa 1 year na po siya nung malis po ako. So hindi ko siya ganong nakasama, anak ko. So yun ang pinaka nawawala sa akin time na kasama ko yung bunso ko. So
2: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올롱가포. 작은 해안가 마을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보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4: 마미, 산다.
2: 아빠 눈을 쏙 빼닮은 똘망똘망한 요 녀석. 네가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막내딸 게이븐이구나. 둘째 아들 지호에 이어 천방지축 귀여운 공주를 챙기는 의젓한 큰딸 자스민. 뭐가 그렇게도 신나는지 아침부터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게이븐, 같이 좀 웃죠.
5: �ag-ano kami ng bahay, maglilinis, mag-aayos, papagandahin naman para maaliwanag.
2: 집이자 가게로 운영 중인 공간. 아이들은 커가고 방 하나 크기의 집은 네 식구가 살기엔 많이 좁습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난 뒤론 엄두조차 나지 않던 페인트 칠. 오늘은 네 사람의 힘만으로 임무를 완수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머리를 맞대어 보는 가족?
6: 나무가 나서 아니면 목사는 일어나는 길이라잔.
2: 아, 이거 뚜껑 열기부터가 난관인데요. 아, 기다리다 지쳐.
7: 또또또 엔어 에또 어이름이 오까
6: 나이스
4: 가만가요마
6: 아노 샤 아윤 가 카니나 마히랍 샤 복산 카시 파 아노 랄라키 탈라가 다팟 나부부카스 냐 카야 랑 다힐 가 왈라 샤.
2: 힘을 써야 할 때면 유달리 아쉬운 아빠의 빈자리. 이때 비장함을 들은 둘째 아들 출격.
8: 니 트라이 카미 바카 카야
6: 바카 카야 모 말랄랄 니 카.
2: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겠노라 겁없는 도전장을 내는데 아유 기특되라. 불안불안한 거죠. 벌써 같은 자리만 무한반복 중인 아들.
9: 나만의 대화가 가자.
2: 어이구 우리 공주님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아유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났네 일났어. 그나저나 이거 오늘 내로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근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10: 오늘 모양 플라스틱 나 포티 사오포안.
2: 자자 해청우엿 할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꼼꼼한 보양 작업부터 능숙한 롤러질까지 속전속결 더뎠던 작업에 속도를 내봅니다. 아 답답했던 내 속이 뻥 뚫린다. 어휴 우리 막내 고사리 손으로 거들고 있죠요. 할아버지가 옆에 살면 진짜 든든하겠는걸요.
6: 말라king bagay yung nakaka na ano ako ni Biana dito. Papa ni Angelo nga na natutulungan ako sa mga ganyang bagay lalo na alam niya hindi naman ako ganoon ka ano may alam.
2: Tararan tan tan. 낡은 벽에 환골탈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네요. 페인트 소동이 끝나고 주방에 있는 모녀가 분주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는 곧 엄마의 일터이기도 하다는데요.
6: 스트릿푸드, 피시볼, 킥캠, 스퀴드, 금평.
2: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을 하면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엄마. 비록 큰 벌은 아니지만 아이들 학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6: sinabi ko naman to sa kanya, ano nga, ayaw niya kasi nga siyempre, di pa nasa, ayaw lang kasi, na ano ko na, kahit pa paano, parang gusto ko rin na meron rin ako sariling income na hindi lang siya ganun. Para nga, ano, kasi total lumalaki na rin naman yung bata, hindi na siya ganun yung kabantayin.
2: 엄마가 장사로 바쁜 사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막내 게이븐.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 역시 장난감에 푹 빠져 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주해지는 건 첫째 딸입니다.
11: 따라 포사 올라가면 방하래.
2: 장사로 바쁜 엄마를 돕는 건 첫째 자스민 몫인데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듬직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무심한 듯 손은 재빠르게 금세 뚝딱 완성해낸 자스민표 요리. 과연 맛을 본 엄마의 평가는?
6: 감사합니다.
11: 바로 po makatulong ako sa mga magkulanggan. Makakatulong po ako kay mami kahit kami dalawa lang dito sa bahay.
2: 든든한 딸 덕분에 한숨 돌리며 마주해보는 식사 시간. 껍질콩이라 불리는 채소, 그린빈과 돼지고기를 볶아서 만든 요리. 아, 너무 잘 먹는데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12: 나 박사하면 정말 반갑구나.
11: 성로 먹말랑 아유 무난 무야.
2: 입이 방정이네, 입이 방정이야. 지호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잉. 모두가 퇴근한 시간, 아빠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 넓은 공장을 혼자 지키는 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다는데요.
13: 일하다가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2: 가족 생각이 날 때면 전화기 대신 일을 붙잡아 보는 아빠. 아빠가 없는 필리핀의 저녁. 3년 사이 아이들도 부쩍 많이 컸습니다.
14: 나
10: nandito si Angelo, sana nakikita niya yung mga anak niya na naglalakad.

0: 채 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떠난 아빠. 그 빈자리가 아이의 마음에 남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집으로 들어온 가족들. 아들은 이미 꿈나라로 떠난 지 오래고요. 더 놀고 싶은 딸의 마음은 제쳐두고 엄마는 딸에게 수시로 아빠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 막내딸 마음속엔 어떤 모습일까요?
1: 팍 dumadaan yung eroplano. Sabi ko niya, si daddy mo sa airplane. Sabi ko ganun. Kaya pagka may dumadaan ng eroplano, hi, daddy, bye-bye. Ganun siya.
0: 비행기를 타고 아빠가 떠나온 곳. 오늘은 작업복 대신 외출복을 입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휴무날이면 아빠가 늘상 찾는 곳이라는데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양 하나 주세요.
0: 아빠의 최애 메뉴 감자탕. 네,
2: 감사합니다.
0: 아니, 한국어는 서툴러도 입맛만큼은 한국인이네요. 크, 뜨끈하겠다. 그런데 다 차려진 식사 앞에 갑자기 사진 촬영하기 바쁜 아빠. 아니, 뭐 하는가 했더니 띵동.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나 본데요.
3: 어, look at this.
0: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색다른 문화 차이. 아빠가 보내온 사진으로 가족들의 이야기꽃은 끝이 날 줄 모르는데요. 자, 음식 사진에 이어 이번에 풍경 사진 가져야죠. 이번엔 배경 찍다 말고 셀카 모드 돌입. 아, 우리 아빠 사진 욕심 있으시네. 마지막 사진은 셀카로 마무리. 아빠의 눈물겨운 구애 성공? 엄마는 아빠의 이런 노력이 한편으론 짠하다는데요.
3: 마알로 나 talaga. Malulungkot at malulungkot talaga siya lalo na mag-isa lang niya lagi. Tapos tatawag na lang kapag namamasyal kasi siya, tumatawag siya sa amin na, ito, ganun, dito ako.
0: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 공들인 노력에 비해 피드백이 영 시원찮으니 영상 통화까지 시도해 봅니다.
4: 바이토. 에 파서 코파? 나 파서 세. 립 타오테 다디.
5: 다디.
4: 나 바카 다디.
5: 다디. 아 바바이 나.
4: 바바이 나 다디.
5: 바바이 가 무나 야 보타 인 파핀 모. 바바이 가 무나 카이 다디.
6: 바바이 가 무나.
7: 게이브 하트 하트. 게이브.
0: 힝 찬바람만 쌩 하고 부는데요.
4: 사랑해 다데.
0: 화면 속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눈길 한번 안 주는 막내딸이 서운한 아빠. 아쉬운 대로 사진으로 남아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짠해요.
7: 바이.
0: 아빠의 애정 공세에도 꿈쩍도 않던 막내. 언젠가 품 안에 안겨 사랑한다고 말해줄 날이 오겠죠? 어린 막내를 두고 한국으로 온 아빠. 사실 아빠가 한국행을 결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이 집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좀 예쁘다.
8: So, halos palayasin na po kami. Pinutulan na kasi wala na po talaga kaming pera nun. Magsikap para sa amin na magkaroon man kami ng sariling bahay, wala man kaming ganong kasi ma'am, kasi

0: reality, kailangan ko magtrabaho ng napakatagal na panahon dito, na malayo sa kanila. Pero sa isip-isip ko, ma'am, kasi ma'am, gano'ng katagal titisin ko na malayo sa kanila para maibigay ko yung pangarap ko sa mga anak ko? Hanggang kailan? Kasi ang nagiging kapalit ng pangarap ko yung hindi ko nakikita, hindi ko sila kasama. Napakabigat sa akin.
1: 가족의 그리움을 눌러담고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아빠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꿈꾸는 아빠. 언젠가 가족들이 오순도순 함께 살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빠의 외로운 타국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 아이들이죠.
2: Hello, D. 그무스타 나만 가요.
1: 기특한 자스민, 아빠랑 전화하나 본데요? 딸만큼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죠.
2: 이게 뭐? 잉앗, 바이.
3: 이리 가 tumawag sa Korea na ano? Kay Ajiro ka ba tumawag?
2: Hindi po, sa totoo ko pong tatay.
1: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 친아빠는 또 뭐고? 아, 궁금증 폭발!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 들어봐야겠네요. 엄마 눈치를 보는 자스민. 그리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 이거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Why?
2: Single mom. Kailangan ko magtrabaho para sa kanya. Kaya, yun, sabi rin nung papa ko na, oh, sige, ano, iwan mo muna. Magtrabaho ka, sabi mo. Yung ganun siya. Tapos hanggang yun nga, sa nakilala ko na si Angelo nun. Nung ano, nagsama na po sila ni mami, pero po, ano, hindi pa rin po ako kasama nun kasi po ando dun po ako sa mama ni mami. Dun po ako iniwan.
1: 8년간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스민. 그러니까 안젤로 씨가 자스민의 새아빠라는 말이네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어온 친아빠와의 교류로 새아빠를 아직도 삼촌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2: 그래서 이 부인이 보고 나서는 아니 kailan lang din po kami nagkasama sa bahay.
4: Nahiya na rin siya kasi nga may isip na siya na dati dito tapos biglang daddy yung tatawag niya ganun. Kasi nga lumaki siya na sinabi ko sa kanya na ito yung totoo mong daddy.
1: 자스민 마음도 복잡하겠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2: 아니, kasi po based naman sa ano sa ginagawa niya tsaka sa pinaparamdam niya, parang totoong anak niya rin naman po ako, parang wala namang iba. Parang nakakaano siya, ang sarap sa pakiramdam kapag ganun.
1: 아빠라 부르기에 조금은 어색해도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다음번에 삼촌을 만난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뛰어놀던 바닷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아빠와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아빠가 그리울 적이면 한 번씩 찾는 장소라죠. 모래성도 쌓고 술래잡기도 하고 아빠랑 보낸 시간이 눈앞에 선한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아빠와의 접선을 시도해보는 자스민. 찬바람만 쌩 불던 막내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5: 오케이.
0: 아빠. makinig lagi kay mami, ha? Makinig lagi kay mami.
2: Kasi nag-enjoy na siya.
6: Nice.
2: Nag-enjoy na siya maglaro.
1: 아빠를 대신해 엄마 옆을 지키는 든든한 큰딸.

0: 자스민을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1: 아, 차가 tingin ko rin po yung isang cause nga po talaga ng awkwardness is alam niya po talaga na may daddy siya. So tingin ko sa kanya na feeling niya kung malilito siya kung tatawag pa siya na ibang daddy pa, ma'am. Parang ganun. Tuwing na iniisip ko na tinatawag ako ng mga anak ko na daddy, tas siya tito, parang feeling ko kasi nagiging unfair ako sa kanya, kay AJ. Pero sa akin lang po yun na ano.
0: 딸에 대한 서운함보단 늘 걱정이 앞섰던 아빠.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빠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 이게 팬이에요, 바꾸리에.
3: 원, 투, 쓰리, 포.
4: 이거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막아가힌 뭐?
0: 이 기쁜 소식을 막내는 꿈에서나 들었을까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다다른 가족들.
5: 나이
6: excited 나가요?
5: 나가라팅 나 그냥 Korea.
7: 반사 first time.
8: 막이기다 나는 기분 달리냐.
0: 설레는 밤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좋습니다. 대망의 디데이,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싣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얼떨떨한 막내 공주님. 드디어 아빠 만나러 출발!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삼남매와 엄마. 따뜻한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마주할 한국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혹독한 추위.
9: 말라믹 po sa Korea.
10: ako na lang. Kahit malamig po titiisin namin para po makita yung papa namin.
0: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방법. 경기 광주행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11: 네나. 안 다음에 나도 다다는. 빨리 타 막아본다 전.
0: 아빠를 찾아 나서는 길, 삼남매 중 첫째, 자스민이 총대를 맸군요.
12: Excuse me,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가요?
13: 네.
0: 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죠?
12: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요?
14: 저 안에 가서 티켓을 뽑아요. 거기에 타는 정류장하고 다 써있어요. 차 시간하고.
12: 감사합니다.
15: 감사합니다.
0: 특명 버스 매표소를 찾아서 쫄래쫄래 언니 오빠를 뒤따른 게이브는 힘들지 않아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찾은 매표소. 잘하고 있어, 자스민.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데. 자, 이제 티켓만 끊으면 돼요. 허리업.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2: 뭐가 문제일까요?
12: 광주.
0: 자스민이 긴장을 했나 보네요. 다행히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표 예매 성공. 근데 경기도 광주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16: 사사카이 ng bus na pink. Yes. 사나 마가남 카남 바스. 마가남 카남 바스.
0: 아무래도 전라도 광주행 티켓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니, 티켓을 잘못 끊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삼남매는 아무것도 모르지 잔뜩 들떠있기만 한데. 이러다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버스 타는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안 돼.
17: 어디 갔는데?
18: 경기인데 이거는 저긴데 전라도 광주 건데 티켓 체인지.
0: 아, 10년 감수했네요. 친절한 기사님의 도움으로 전라도행은 면할 수 있게 됐어요.
19: 경기 광주 가이 테레포.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제대로 티켓팅 성공. 아빠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탄 버스. 자, 이제 달려봅시다잉. 오랜 비행으로 고단했는지 게이븐과 엄마는 그새 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호는 게임 삼매경이고요. 자스민은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이 온 줄도 모르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공장의 또 다른 시제품 개발로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가족들은 경기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반기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눈입니다. 가장 신이 난 건 막내 게이븐이네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건 처음이니까 신기할 만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싸움에 푹 빠진 아이들. 멀지 않은 곳에 아빠의 공장이 있는 듯한데요. 낯선 타국 땅에서 길찾기란 서울 가서 김서방 집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 그래도 삼남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아자 아자.
16: 사안 나가다 올라간 득착 먹어 과연.
0: 그런데 그때
16: 어이 또 또 또 윤미 또나연
0: 아빠의 소울 푸드 감자탕입니다.
16: 아 무슨 뭐 와이 데스 또 또 가까 이니 다디 또
6: dahil maganda kayo at kayo. Totoo mo, Sini?
0: 끼니도 잊은 채 한 달음을 달려온 길. 우연히 마주한 감자탕 가게. 때마침 출출하기도 하고 아빠가 소개한 음식이니 그냥 지나치고 갈 순 없겠죠?
16: 안녕하십니까, 모나. 아야, 안 사이드 디쉬야, 망아, 얀.
12: 내가 뜨뜨거 나오면 다 바로만 오버스.
0: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아빠는 감자탕, 감자탕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의 소울푸드, 영접의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요 녀석 입맛까지 다시네.
9: 이리 대감실 하진 않냐?
16: 대감실 못하고.
9: 이리 우리 한국에는 대감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집어봐봐. 할 수 있는가?
0: 익숙한 숟가락 대신 처음으로 잡아보는 젓가락.
9: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안 돼.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안 돼. 한번 해갖고 될 것 같으면 뭐, 뭐.
0: 불굴의 의지로 재도전! 그런 오빠가 애처로워 보였는지 게이븐이 돈가스를 건네줍니다. 아유, 그렇게 맛있자야. 그렇다면 아빠가 좋아하는 감자탕, 그 맛은 어떨까요?
12: 마하 인쇼.
16: 저 같았어.
12: 노력 얼른 봐.
0: 거의 뭐 뼈 발골 수준인데 여긴 젓가락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뭐 이 정도면 가족들 입맛에도 합격인 거죠?
12: 그냥 오빠는 나 gusto ani ano to. To kasi po sobrang sarap at saka malambot. Makakain talaga siya.
0: 아빠를 찾으러 가는 길에 마주한 공원. 근데 뭔가 좀 낯이 익죠? 아빠가 외로움을 달랠 때면 늘 찾던 공원입니다.
12: 미. 내비 너무 낫네, 데이터. 봐. 또. 방금은 쉬어야겠다.
16: 세녀가 공원, 엥, 공원. 에이. 올라, 올라. 내가 착공시, 선시다니. 봐.
6: 좋은 걸 입노? 엘사.

0: 암수 오리도 정답게 짝을 지어놓는데 아빠 늘 혼자서 이곳을 찾았겠죠?
1: 그냥 masaya kasi ano kasama yung mga bata nandito kami sa ano sa pinapasyalan niya po. Siyempre, ang tawag dito, kulang, may kulang.
2: Nakakaiyak din po kasi
3: miss you.
2: Naunan pa akong miyak sa'yo.
0: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다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 생긴다는 아빠. 여전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안젤로, 오늘 안전교육 있는 거 아시죠? 안전교육. 네, 안전교육하러 이제 갑시다.
0: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회사. 오늘은 1:1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4: 교육에 앞서서 먼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상이 발생됐을 때 하는 보호조치 간략하게 좀 먼저 교육을 하겠습니다. VR 렌즈를 착용하시고 TV 쪽을 보고 계시면 플레이가 되거든요.
0: VR 기기를 착용한 채 실감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아빠. 가족들이 온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가족들이 왔어요. 여기 왔다고요, 여기.
2: 땀은 뭐 다니요?
5: 드라이너마 어디서?
6: 예, 누구세요?
2: 아빠만 하러 왔어요?
6: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5: 누구? 안젤로? 미스터 안젤로.
6: 예.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내가 나갈게요.
5: Yes, yes, yes, wait.
0: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먼 길 달려와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공장장님.
2: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아, 안젤로 씨. 안젤로 씨 가족이에요. 안젤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지금 좀 기다려야 돼.
2: 따라와.
0: 같이.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생활하는 방을 둘러보기로 한 가족들. 두근두근 아빠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짜라라. 가지런히 정돈된 아빠의 방. 영상 통화로만 봤던 바로 그곳. 아, 깔끔한 아빠 성향이 보이죠. 이건 작업장에서 쓰는? 아빠의 모자도 써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막내. 아빠의 온기라도 느낀 건지 둘째는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엄마의 눈에 띈 건 힘든 기색 없이 늘 묵묵히 가족부터 챙겼던 남편. 낯선 타국 생활. 홀로 버텨야 했던 순간들도 많았겠죠.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나 봅니다.
5: 시 아노. 나빠 타가 이거 막 바라 사가니냐. 대학 말아요. 아직 감이. 예, 소브로 나가고. 나 필요한 양 가빈 para sa sarili niya.
0: 함께였다면 나눴을 일들이 오롯이 남편 몫이 돼버린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아빠의 침대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삼남매.
8: Maganda daw pero ako kasi ito na yung gusto ko, simple lang. Ayoko nung masyadong magarbo.
2: Yung manap ka ng idea pero kansada ka na.
0: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빠의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빠의 안전교육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이제 몇 걸음이면 아빠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0: 어때? 아빠 보여? 아빠가 맞습니다. 딱 3년 만이에요. 아빠에게 들킬세라 가슴이 콩닥콩닥. 이건 뭐 거의 군대 포복 훈련 수준인데요? 가히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가족 상봉 작전?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막내도 들뜨나 봅니다. 더 이상 아빠와의 만남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 가족의 서프라이즈 상봉 작전이 개시됩니다. 쥐죽은 듯 조심스럽게 사무실 진입 성공. 다행히 아빠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고요. 사전에 입을 맞춘 공장 관계자와 서둘러 최종 코스에 돌입합니다.
1: 안젤로 씨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말하는 바가지 있어 보이고, 용 파밀리아가 보달라가. 실은 내가 말하는 바가지 있어 보이고. So, umalis ako mag-isa, inaarap ko mag-isa yung lungkot. Kahit mag-isa, nagkasakit ako, pero tuloy pa rin para sa kanila, para sa pamilya ko po.
1: 지금도 많이 그리워요?
2: Sobra. Sobra po sino na mimiss.
0: 웃으며 버텼던 아빠의 시간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0: 게이브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가 조금은 낯설겠죠.
1: Welcome.
0: 돌고 돌아 전해진 진심, 깊이 간직해뒀던 마음이 이제야 서로에게 닿습니다. 자스민, 이제 소가리는 그만. 네 곁을 지켜주는 삼촌이 아닌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까.
2: 그래서 pag nararamdaman ko mali na isa't isa at alam ko sa puso ko po yun na lumalakas po ako sa patuloy ko.

0: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지낸 가족에게 꿈만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눈을 좋아하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가족 나들이 첫 번째 코스. 아빠가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하기야, 아빠만 보면 시큰둥하던 막내딸과 손도 잡고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한 아이들. 온 세상이 하얀 겨울도 신기하고요. 보이는 모든 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1: 사야 po kasi after 3 years po nakasama ko po ulit si Daddy. Swims in my
0: paws.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함께하는 가족.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2: 심플 lang naman po kasi yung pangarap ko sa kanila. Hindi naman po, ano, basta kompleto kami. Masaya, walang sakit. Kahit simple pamumuhay lang po, basta kompleto kami. Hindi naman po kailangan na marami kang pag-aari o ano, basta. Ang importante is pamilya pa rin po talaga.
0: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에게 전부인 가족, 온 가족이 마주하기까지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낯설물 넘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간 소중한 시간들. 짧지만 그래서 더 진했던 추억들. 앞으로를 버티게 해줄 든든한 힘이 되겠죠? 며칠 후 다시 찾은 공항. 꿈 같은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순간. 이제 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별 앞에선 좀처럼 적응되지 않은 엄마입니다.
3: 사 pagdaan ng panahon, magagawa ko 'yung pangarap ko para ko sa kanila. Fighting.
0: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다 보면 머지않은 날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찾아오겠죠?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게 안고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공주, 강주입니다.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형아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2: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스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나가 만들어줄까?
1: 그러면은

0: 어디 갔어? 마이웨이.
1: 마이웨이.
0: 마이웨이는 오늘도 마이웨이다.
2: 해외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0: 뜬금없이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저 법원에서 온다.
3: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아빠 전화 좀 받아. 할아버지 한번 시작.

0: 제가 지장 다닐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도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하루 종일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된 거지.
1: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
0: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0: Can I help them?
1: Yes. You want to do it too? Do you want to eat? You'll take turns.
2: Because you like to put it in like
1: pancakes.
2: 그렇지, 이렇게 모은 다음에 짠, 이렇게 짠.
3: 맛있어?
2: 어때?
0: 맛있어, 엄마.
2: 맛있어?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어디야? 집 앞이야?
2: 집 앞이야?
0: 가요, 내가 올게요.
1: 네. 알았어.

0: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0: No.
1: 아,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 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John, do you have to change the clothes?
2: 네.
3: 자, 차를 주인을 시청을 차.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오반 날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친구야.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7: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ers today.
1: Surfing 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나 저 언젠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송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0: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1: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 생각이 됐는데 하나의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8: 좋아요. 아, 진짜 잘 좋아요.
4: 하도 지대로다.
0: 아, 오늘 장난 아닌데?
7: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0: 차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타라고, 그것만 좀 바랄 뿐이었죠.
1: 괜찮겠지?
2: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이 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0: 아빠 대단한데. 오.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오, 파이팅! 아빠 쉽지 않지? 극강 체험, 극강 체험. 어?
1: 어, 형?
2: Our time to assemble.
0: Ah, is that Abba?
2: Hey, who is next? Alright, which board? Can we use your board?
1: .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
0: 아빠 자고 있어? 대단해. 갑자기 선글라스 꼈어? 그래서 안 보여.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1: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몽키야, 몽키.
3: 엄마. 엄마.
0: 어.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1: 와, 컬러풀하다.
3: 파란 색깔이
0: 예쁘다. 어, 진짜 예쁘긴 하다.

0: 엄마빠한테 포즈 대전을 보여주고 싶어요.
1: 하이.
0: 아, 예. 이거는. 네. 아.
1: 자, 우와. 호라 아는 수도 있네.
2: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3: 색감도 조그마하네.
0: 엄마 안을래? 엄마 알아.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옆으로 그럼 가서,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너가 좀 더 크면은 안 할 수 있대.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ah.
0: Spencer.
1: Yay! Yeah.
0: Yeah.
1: Yeah.
0: Come on.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
2: 저는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 거.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허브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얘 아이들 같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좋아요.

0: 캔가 조그만 거 있다요.
1: 어머머머.
0: 진짜 이거.
1: 아, 이거 너무 예쁘다.
2: 사람 캔아.
1: 어, 아니, 아니, 저거 봐봐. 나뭐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0: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0: 저런,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다른 데도 가보자.
0: 우와.
2: 대박.
3: 우와.
1: 오케이, 가보자.
2: 아니, 깨깨깨깨.
0: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2: 뜬다 아프게.
1: 어머 좋대. 활살살 젠틀.
2: 너무 힘들어.
0: 그래 실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수정아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어,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어, 부드러워. 응,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다.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이봐,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배기가 됐어. 그레이스 너무 마음이 이쁜데?
3: 고개가 잘했어.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이뻐.
4: 아.
5: Hi.
4: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Wow, 많다. Wow. Oh, good job.

0: 아빠 저거 할 수 있어?
1: 오! 오! 오! 오!
2: 야! 오! Now who would like to come down and try this?
0: 아빠!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아빠 나가
3: Yes,
2: come on down.
0: 1, 2,

0: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젖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1: 맛있는 거 많이 먹자.
2: 그래. 아 좋네 여기.
1: 사이다 먹어도 돼?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2: 우와, 그림 멋있다.
3: 그치, 우와.
1: 거기가 옆, 바로 옆이 바다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0: 짜잔!
4: 바다도 보이고
5: 여기가 저기 호주로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
6: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
1: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6: 스플레이 투게더.
1: 맞아. 자, 포장.
7: 우와. 맛있겠다.
1: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먼저 줄까?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5: 우와, 할머니가
0: 여기 내 딸아.
1: 아빠도 서핑 하나 쓰고 많았어. 네,
5: 감사합니다.
1: 아, 그 경고 수준.
8: 어, 고마워, 엄마.
1: 네,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아빠, 우리는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5: 지원군, 딱, 그 군인, 딱 지원군.
1: 그러니까.
5: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해서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네, 파견 왔습니다, 파견.
1: 충성!
5: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1: 야, 근데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5: 충성해줘.
1: 충성!
5: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겠어, 나한테.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갔을 때, 그,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1: 응? 그러니까.
5: And the first time I'm, I dislike, first time I dislike you.
1: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0: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1: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애들 생활비가 작년 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도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애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내가 주는 돈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뭐 같이 살아야지 어떡해. 가족은 1,000원이야, 1,000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2: I miss it still sometimes. Sejo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I really appreciate that.
0: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3: 맞아.
0: 그치?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3: 그간 사람이, 어? 고비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0: 그래,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3: 우리는, 어?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0: 그니까, 우리 아빠가 그니까. 내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life. Hey, what are you doing? Hey, I have a question to you, Gray. Gray, you go faster than me.
1: Hashi,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다 타자, 이제 타.
0: 에이, 한 번만 지나니.
3: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0: 한 번만 지.
4: 타, 이제 타.
2: 가자!

0: 거리.
1: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2: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3: 우리 아빠 또 말 많이 하는 거 알겠지?
4: 여기 tell them what happened.
1: 코지 정부에서 여기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수안 이번 앞으로 저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뭐지. 군대 갔다 왔어요?
2: 그렇죠, 네, 저.
1: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말하는 말이 많은 거야?
2: 아니,
1: 우리 수진아 말 하지 말라 그랬네.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괜히 또. 나 잠 안 잤다 그래.
2: 말을 주무셨다고. 알겠습니다.
1: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이게.
3: 진짜?
1: 어.
3: 정말이지?
1: 할아버지 지갑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 좀 구경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0: 강아지나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알겠지? 아, 안녕, 아, 엄마. 아, 고마워. 아, 고마워.
1: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0: 가자. 쇼, can you hold this one for me?
1: 네.
2: 야, 어떤 거 골라봐. This one, this one.
3: 요거. No, I want this one.
2: 이거? 야, yeah, this one.
3: 아니, 나도 이거.
2: 야, this one, this one. Let's see.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하나 다 사줄게.
3: 어? 어. 하나 사니까 다.
2: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퍼스트 카드, 원.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mantle.
4: 2 years.
2: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4: Much money.
2: You earn much money?
4: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2: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0: 가자.
2: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0: 너무 말이 많아. 예.
1: Okay. Yeah. Yes, it clicks.
5: Thank you.
0: Finally, we have free time.
1: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0: Yeah.
1: The game. Yeah,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we're really blessed to have Omanim, Avonim come and then for us and give us some time.
2: It was always fun. Yeah.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3: 목걸이 싸게 줘.
2: 목걸이 하고 싶어?
3: 너무 예쁘다.
2: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거 할래? 어,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3: Steel.
2: Yeah.
3: 할머니, 나 목걸이 할머니한테 줄 거야.
0: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3: 할머니, 할머니 거야.
0: Thank you.
2: Beautiful.
0: 고마워. 하,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2: 잘 좀 그려주세요.
0: 오, 아주 프로페셔널.
3: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뭐.
0: 아빠, 여기 보라고. 우와, 진짜 잘 그리는데?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은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3: 나 울 거야. 어, 언니도 울 거야.
0: 어, 어, 어떡해.
3: 내 보고 싶으잖아.
0: 그랬어,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3: 기분 더 좋을 거야.
0: 왜?
3: 또 만드는 거야.
5: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2: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3: 키위! 키위! 나 키위!
6: 잘 그려요.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사는 제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플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쿠키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스 누드를 부실 수 있어? 먼저 부셔주세요.
2: 쭈물라.
1: 천천히 올려놔야 되겠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6: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7: 지우개 있었어요.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6: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7: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6: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6: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7: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0: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모두가 사랑하는 환상의 나라. 신나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그리고 다채로운 꽃축제가 펼쳐지는 테마파크.
1: 저는 테마파크에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함께 일하러 와본 박진우 PD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연체 살식마?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오, 여기 재밌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2: 이거 재밌어요.
1: 흙 만지는 재미가 있네요.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 재미없어요.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거 안 재밌어요.

0: 네, 오늘은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와,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올해 아침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일단 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우리가 몰랐던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이곳에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아유, 뭐 이제 뭐
3: 복장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오늘 뭐 하시는지 알고 오셨죠?
2: 예, 일부러 좀 약간 챙겨 입었습니다.
3: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당장 벗게 되실 거예요.
2: 마음에 안 드시나요?
3: 아니요, 더워서.
2: 아, 더워서.
3: 아, 일이 힘들어서. 아, 네. 옷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남미에서 오신 마초 같아, 마초.
2: 아, 예, 일부러 약간 좀 꽃 느낌으로 이렇게 좀 살렸는데.
3: 저희 꽃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런 꽃.
2: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3: 이건 샤스타 데이지라고 하는.
2: 샤스타 데이지. 네. 오. 보통 그럼 꽃 보면 아시는구나.
3: 알아야죠. 이 일을 하면.
2: 네. 그렇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 만드는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테마파크가 한 45만 평 되고 그 주변으로 한 400만 평 이상이 되는 넓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쁜 꽃이 피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영국 엑세스에서 공부한 나, 꽃바람 이박사.
1: 사실 오늘의 베테랑은 너튜브에서도 정원의 매력을 알리며 활약 중인데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이미 식물계에서는 알아주는 스타라고 합니다.
3: 지금 피디님 서 계시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365일 꽃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백만 송이의 이제 새로운 봄꽃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 100만 개요?
3: 예. 근데 오늘 100만 개는 다 안 할 거고요. 아, 네. 저희가 아니, 이제, 예.
2: 아니면 시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네.
3: 책임 지셔야 됩니다.
2: 시키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언제 이 정원을 찾아도 화려한 그 계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일. 먼저 지난 계절에 심어둔 꽃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0: 땅이 부드러워서 쑥쑥 잘 뽑히더라고요. 베테랑과 선배 정원사님들을 도와 신나게 꽃을 뽑았습니다.
1: 아직까지는 뭐, 아,
2: 생각보다 쉬워?
3: 네?
2: 생각보다 쉬워요?
3: 네.
4: 그래요. 잘 기억할게요. 괜한 얘기 난 것 같습니다.
0: 뽑아낸 꽃을 정리하는 동안 정원 한켠에서는 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필요한 바로 이 도구, 혹시 뭔지 아시나요?
2: 이건 뭔지 아세요?
0: 도시락인가요?
5: 죄송합니다.
2: 예, 도시락은 아니고요.
0: 아, 스티로폼이요?
2: 예, 스티로폼. 우리 이거 엉덩이 의자라고 해요.
0: 쪼그린 자세에서 무릎과 허리 보호를 위해 필수라는 엉덩이 의자. 이 친구가 저를 지켜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특이한 보라색 유채꽃을 심을 예정.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집중해서 심어봅니다.
2: 저는 저렇게 흙이 묻어있는 신발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 아. 멋있잖아요. 아. 정원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더티핸드라고 하는 약간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0: 더티핸드요?
2: 더티핸드. 항상 손이 더러우니까.
0: 아.
2: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그린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0: 그 뭔가 잡초 많이 뽑고 해서 손이 색깔이 초록색이 돼서
2: 잡초만 뽑겠습니까? 항상 식물을 만지다 보니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일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정원일의 하이라이트, 정원일의 꽃이라고 하는 잡초 뽑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하시죠.
0: 네, 알겠습니다.
2: 자,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잡초예요.
0: 아, 이런 애들도 네, 다
2: 네. 이런 것들 다 뽑아 주셔야 됩니다.
0: 네. 40년간 방문객만 6천만 명.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오랜 전통을 가진 장미 축제가 열리는 이곳. 베테랑의 손에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꽃이 피어나기 전에 미리 잡초를 뽑아 정원의 장미들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잡초 많이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하니까 생각났어요.
2: 아, 그 세대시구나.
5: 저는 그 세대입니다.
2: 학력고사를 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5: 그 세대시군요.
2: 아, 저는 그 세대입니다.
5: 생각보다 연배가 상당히...
2: 그렇죠. 항상 정원하고 살면 젊게 살아요. 성장하는 공간이거든요.
5: 네.
2: 그래서 이 일을 하기만 해도 그냥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인 친구들이 많아요.
0: 항상 성장하는 공간, 정원. 꽃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도와 정원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 쉬워 보여도 중요한 일인 만큼 베테랑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봅니다.
5: 네, 약간 갇혔어. 장미 사이에 갇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자꾸 찔려.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니야.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시 찔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 이제 찔려보면, 아, 저 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2: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5: 엄청 아파요?
2: 엄청 아픈 거지, 이 정도면.
5: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정도긴 합니다.
0: 수십 번 가시에 찔리며 뽑고 또 뽑고. 화단 하나에 핀 잡초를 모두 뽑을 때까지 말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과 흙에 파묻혀 지나간 하루. 저도 벌써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식물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에 모든 계절의 정원을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6: 이제 요거는 올 여름에 식재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0: 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여기 면적을 재고 요게 몇 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식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컨셉은 직관적인 컨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내가 더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공간에 딱 갔을 때 직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패턴을 잡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에 보면 제가 아카를 만들고 있는 꽃잎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두꺼운 책이 저의 지식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읽었어요.
1: 회사에 도착하면 한 6시 한 4, 50분 정도 되고요. 그때 되면 잠깐 명상을 하죠. 글씨를 쓰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정원으로 나갑니다. 계획대로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흐리고 비 오는 아침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1: 오후에 강풍이 또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작업이에요.
2: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이 생겨 분주하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1: 비 많이 온다니까 신속하게 작업할게요.
3: 네.
1: 자, 올라갈게요.
2: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쪽의 가지들을 정리할 건데요. 10m가 넘는 높이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3: 네.
1: 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3: 네, 이제 요거, 코지 가위라는 도구인데 요거 사용해서 가지를 전정할 겁니다. 얇은 거부터 이렇게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2: 선배님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툭툭 잘려나가는 가지들.
4: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진짜 위험하겠네요.
3: 예, 많이 위험하죠. 땅에 떨어지면 손님들이 머리 맞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해서 조치해 줍니다. 할 수 있어요.
2: 보기보다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3: 아, 네. 이것도 잘 보고 밑에 잡아서 떨어뜨릴게요.
4: 아, 네.
3: 네.
4: 바닥에 떨어뜨려도 돼요?
3: 네, 사람 없으니까 사람 떨어뜨릴게요.
4: 확인하고.
1: 네. 무조건 그냥 자르기만은 빨리 끝날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수영도 보고 죽은 가지도 찾아내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나무 전체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나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밑에서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4: 아, 이거 고지톱도 있군요.
3: 네, 이거 고지톱이라고 하는 건데 두꺼운 가지는 톱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 좀 두꺼운데 이거 제거할 거거든요.
4: 아, 네. 네.
1: 안전하게.
2: 선배님이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제가 톱으로 두꺼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4: 오!
3: 네.
5: 네.
3: 네, 됐습니다. 아, 네.
5: 잠깐만요. 들어와서 확인하겠습니다.
1: 안으로 가야겠는데?
2: 리프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베테랑이 이동하는데요.
1: 그거.
3: 좀 붙일게요. 좀 붙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4: 네.
3: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4: 자꾸 와다다
3: 이렇게 약간 바이올린 키듯이 잘리긴 해요.
4: 일자로. 일자, 네. 일자 유념하죠.
2: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한 번에 툭 잘리더라고요.
6: 오케이.
5: 네,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작업대 하향하겠습니다.
4: 이게 뭔가 화대진 것 같아요.
3: 네. 안에까지도 좀 네. 잘라줘야 바람도 네. 잘 불고 해서 벌레도 잘 안 끼고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4: 네. 고생하셨습니다.
2: 모두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0: 오후가 되자 억세게 내리기 시작한 비. 비가 많이 오면 외부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찾는다는 베테랑의 아지트. 테마파크 한 비밀의 공간에 초대받았습니다.
1: 뒤돌아서 보시면 사실 테마파크 같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굉장히 뭔가 온갖 자극스러운 것들이 많은 데가 테마파크거든요. 근데 정원은 가장 정적이고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식물이 주는 몰입감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기는 정적인 곳입니다. 저는 정원을 표현할 때 항상 제 인생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한 반백살을 살다 보니 늙으면 안 예쁜가? 머리가 백발이 되면 주름이 깊게 패이면 난 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한 장으로 딱 표현되는 예쁜 정원만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만족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불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아름답고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지잖아요.
0: 우리의 인생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 그 한켠에는 긴 세월을 품은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 되게 멋있는 게 있네요.
1: 네, 저 친구 몸값이 네. 저보다 높아요.
2: 박사님도 되게 비싸시잖아요.
1: 이거 나름 싸지는 않은데 네. 이 친구가 지금 760년 된 분재이거든요. 그래서
2: 760년이요?
1: 네. 수명수령 분재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 하나 부러지면 네. 뭐 연봉을 다 날려야 되는. 근데 워낙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지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0: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아우라를 가진 분재. 수백 년을 살아온 이 식물들이 궁금해졌는데요. 다음 날 베테랑이 350그루의 분재를 돌보고 있다는 온실을 찾았습니다.

0: 처음 보는 분재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의 안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1: 열심히 분재를 만들고 있는 분재 아티스트 한장일입니다. 아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를 넘어서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2: 너무 보통 분재라고 하면 되게 이런 고가의 분재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무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땅에 진짜 버려지듯이 쉽게 말해서 등산을 하다 보면 그냥 몸통만 떡 있고 가지 몇 가지 없는 나무가 이런 나무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수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이제 반려식물이 된 거죠.
0: 수년의 세월, 섬세한 손길이 지금의 가치 있는 분재를 만들었습니다.
1: 이게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그래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죠? 라일락 향기가.
3: 네. 약간 은은하게 나요.
1: 네, 맞아요. 왠지 이제 이 향기를 맡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게 바로 이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 워낙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생후 10개월 때 제 대장을 한 10cm 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봄날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밖에서 라일락꽃 향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제가 창문을 통해서 봤던 라일락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나무의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던 지금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 지나가다가 라일락꽃 향기를 제가 맡으면 그때의 광경들이 생각이 나요.
0: 지금의 베테랑을 만들어준 라일락. 분재는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머금고 자라고 있습니다.
4: 오, 이게 뭐예요? 엄청 크네요, 얘는.
1: 여기가 정말? 지금 다 모과나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과나무예요.
4: 와,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엄청 크죠?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1: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주의 별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4: 우주의 별이요?
1: 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려면 네. 밑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2: 굉장히 약간 비밀의 공간이 있죠.
4: 밑으로요?
1: 네.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들어가서 보면 이 잔가지의 섬세함을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4: 오, 이거 진짜 멋있다. 네,
2: 굉장히 단단한 이 주관의 힘과 옆에 뻗어 있는 잔가지의 이 섬세함은 이게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 여기 310년 된 모과나무예요.
0: 화사한 꽃이 핀 분재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분홍빛이 아름다운 이 꽃, 뭔지 아시나요?
2: 우리 5월 되면 길에 펴있는 영산홍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다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굉장히 소중하죠.
4: 아, 얘가 영산홍?
2: 네, 산철죽 종류인데.
4: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다른가요?
1: 다르죠. 완전 다르죠.
4: 완전 달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4: 그런가 봐요. 부끄럽네요.
1: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4: 네. 영산홍.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왜 유치원생들, 처음 이제 말 배우는 애기들 보면 단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미꽃, 튤립 이런 거 나오는 책에 있는 그 정도 꽃을 아는 수준이랄까요? 많이는 잘 몰라요.
0: 비록 꽃은 잘 모르지만 분재 관리를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2: 천천히, 천천히.
4: 아, 죄송합니다. 네.
2: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나무들이 다 적어도 50년에서 500년까지 있는데.
4: 놀랍습니다.
2: 네, 놀랍니다. 네.
1: 자,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 살 필요 없어요.
5: 천천히.
1: 천천히 네. 하셔도 돼요.
2: 잘못 자르면 연봉이 아시죠?
4: 네?
2: 아닙니다.
4: 말씀해 주세요.
2: 연봉이 이태로 올 거예요.
4: 그 정도인가요?
1: 잘못 자르시면 당장 사표 쓰고 일로 오셔가지고 무보수로 일하셔야 돼요.
4: 몇 년 정도 일해야 되는 정도일까요?
1: 뭐 은퇴해야죠, 여기서.
4: 그 정도예요?
2: 정신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4: 손이 떨릴 것 같은데.
2: 그냥 한 뼘 이상 올라온 애들만 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잡은 거. 오. 딱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네다섯 개 보이는데 그거 자르시면 되겠네요.
0: 워낙 고가의 분재다 보니 더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2: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4: 네, 맞아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확실히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2: 이 정적인 느낌.
4: 네, 네.
2: 이런 작업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수시로 해요. 그래야지 또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에 큰데요. 정성을 다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이렇게 예쁘게 보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0: 당장 내일의 결과가 아닌 훗날의 가치를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 저도 그 인내와 마음을 배우며 310년 된 모과나무의 하루에 손을 보탰습니다.

0: 일을 담당하고 있고
1: 네. 장미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장미 아빠라고 불렀어요. 네.
0: 그 테이크아웃 장미라고 해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장미를 한 잔 집에 가지고 가는. 올해 이제 장미 축제 40주년 기념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건데 네. 오늘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좀 하실 거예요.
2: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컵장미. 배수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줘야 하는데요. 오늘 100개의 컵을 뚫고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3: 잘 하고 있나요? 아, 그만큼 다 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럼. 지금 50개가 아직 지금 남으신 거고 이게 지금 50개 더거든요. 네. 얼마 안 돼요?
3: 네네. 네,
1: 얼마 안 돼?
3: 알겠습니다.
1: 잘하시네요, 그래도.
3: 아, 빨리 하겠습니다. 네,
1: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2: 뜻밖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 칭찬이 후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1: 그럼요. 제가 칭찬이 후예요.
4: 홈이 처음이야.
2: 어설프죠?
5: 아무래도 네, 홈이 처음이라 처음 하면 다 어색한 거죠.
2: 생각해보면 지금껏 만난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따뜻하셨습니다.
3: 할 수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공한 줄 알았어요.
0: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3: 네, 영산업.
2: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일해봅니다.
3: 진짜 예뻐요.
0: 네, 이거 정원에 진짜 쫙 펴있으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핀 것 같아요.
3: 이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0: 다 달라요. 왜요? 장미 아빠 손끝에서 육종이 됐고 엄마 네. 엄마 꽃, 아빠 꽃이 서로 결혼을 시켜주셨고 한 만 명의 자식들이 생기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2: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품종이 선발되어 수년 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 심어가지고 부직포화분에 심어서 더 키울 거예요, 이만큼.
2: 아직 작은 장미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선별한다는데요. 오늘은 100여 개의 화분을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손수레 운전. 장미를 씻고 또 씻습니다.
0: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편한 거.
3: 이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따가.
2: 수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기는 장미인데요.
1: 네, 자, 힘내시라고 제가 꽃.
3: 이게 아까 말씀하신
1: 향 맞추면.
3: 오!
1: 진짜?
3: 진짜
1: 힘이 나죠?
3: 네. 오!
1: 아, 이제 달리세요.
3: 출발! 약간 좀 힘든 거 알겠다.
1: 네.

0: 큰 화분에 들어갈 원예용 상토도 옮겨주었는데요. 수백 개의 화분에 들어갈 흙. 양도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 이거 재밌나요?
2: 이거 안 재밌어요. 아직 아 여기까지 진짜 아, 재밌었는데.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게 약간 마음 같지 않네요.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요. 막 팍팍팍 하고 싶은데.
0: 비 온 뒤 물을 머금은 흙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8, 3, 24, 25, 26, 27, 28. 여기까지 28개요.
3: 28개? 네.
4: 이제 우리 이제 부직포 화분에다가
2: 네 부직포 화분
4: 예 요 이제 아까 우리 상토 원형 상토를 한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2: 오 네 자 아 이게 부직포 화분이군요
4: 네
0: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부어줍니다.

0: 흐물거리는 화분에 무거운 흙을 옮겨 담으려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1: 이거 재미가 더 가네.
2: 아이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 약간 지금 무념무상.
2: 네.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니까. 이게
3: 힐링이요?
2: 네. 아니에요?
1: 아까는 좀 힐링이었는데. 와,
2: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
1: 아, 진짜요?
2: 예. 네. 그죠. 오. 아.
1: 아, 예, 꽂아놓고 싶네요. 예,
2: 한번 꽂아봐요.
1: 진짜? 예, 예. 안 보여가지고.
2: 잠깐만요, 제가 한번 꽂아드릴게요. 됐다.
1: 아, 정말. 꽃꽂았슈.
0: 마지막으로 흙을 담은 부직포 화분에 아까 가져온 어린 장미들을 옮겨 심어줍니다.
1: 네. 아. 오. 내년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축제 관객들을 만나는 애들이 한 200 몇 개 줄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걸까요?
2: 올해 지금 한 700개 정도 선발한 애들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4: 네.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 개 중에서 한 개 나가는 거.
1: 아, 그렇구나. 진짜 쉽지 않다.
0: 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고작 하루 잠깐 도왔을 뿐인데도 온몸이 아파왔는데요. 매일같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정원사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1: 하루가 되게 기네요. 몸을 오랜만에 써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꼴랑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0: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축제. 이른 아침 장미온실을 찾았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어.
5: 네, 와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4: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 필드에 장미가 안 필 시기라서 한 1000개 정도 화분이 미리 장미온으로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5: 아닌가?
0: 축제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아주 중요한 화분들인데요.
5: 아, 얘 확실히 무겁다.
0: 커다란 화분에 가득한 흙까지 무겁고 따갑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4: 툭 보세요.
5: 아, 이거 심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무게가.

0: 오늘 옮길 화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1: 어? 자, 여기는 이거 쓰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또 박사님이 모자 이름이 써 있는
1: 나랑 일심동체야.
2: 영광입니다.
1: 그 아침에 조금 전에 실었던 화분들 다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2: 네.
1: 이제 필요한 네. 공간으로 다 이제 재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온실에서 가져온 장미는 장미용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3: 네네.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들이 있어요.
2: 네.
3: 그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네. 여기 조는 전부 다
2: 분홍색으로
3: 바꿀 겁니다.
2: 네.
0: 최상의 배치를 위해 화분을 올렸다 내렸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차.
2: 네.
0: 화분을 들어올릴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우, 따가워.
0: 빨간색 장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제 분홍색 장미를 실어올 차례입니다.
2: 핑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는 핑크일까요? 요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0: 현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베테랑이 누구보다 바빠 보였는데요.
4: 화분 위치를 엄청 디테일하게 주시나 봐요.
1: 그럼요. 이게 포인트인데. 똑같은 계열의 핑크만 놓으면 되게 단조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인데 진하고 연하고 한 것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이게 또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또 그만큼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요.
0: 아침부터 몰아치는 노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헤매는 저를 보다 못한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하다 말고 달려오셨습니다.
1: 여기 보면 바닥이 네모잖아요.
2: 예.
1: 이거 잘 맞춰가지고
2: 네.
1: 방향.
2: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나 색깔 이렇게 했다가 또
1: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깔았다가 네.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핑크로 바꾸거든요. 교체하고 있는데.
2: 결국 나봐야 아는 거네요, 어느 정도.
1: 맞아요. 이건 설계 도면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2: 빨리빨리 대응하러 가겠습니다.
1: 신속.
2: 네.
0: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 아유, 물을 잔뜩 머금었네.

0: 나가던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화분을 나르다 떨어진 꽃잎. 고된 노동 속 저만의 낭만 한 장. 소중히 주워놓고 다시 열일해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가시면 제가 따라갔을 텐데 지금 좀 숨 좀 돌릴게요.
1: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기 아무래도 눈에 걸리네. 너무 진해가지고.
0: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온 힘을 다해 막판 스퍼트.
1: 이거 여기 딱 정리하고.
0: 네.
1: 작업 끝.
0: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분까지 내려놓고 나니 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장미축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0: 장미축제의 개막을 맞아 진행된 베테랑의 장미 해설 저도 들어봤는데요.
1: 자, 장미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장미, 우리 붉은 장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장미는 고마운 사랑, 노란색 장미는 배반의 사랑, 파란색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0: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리고 축제 당일 저의 마지막 업무가 남았는데요. 힘들게 만들었던 컵장미를 직접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1: 사실 테마파크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2: 저희 옷부터 갈아입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아,
3: 네. 네네, 알겠습니다.
4: 의상실이 어딘가요?
5: 저 따라오시죠.
4: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갔다 올게요.
0: 극내향인인 저. 정신 차린 틈도 없이 옷부터 갈아입고 왔는데요.
1: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뭐지 이 표정은? 너무 새처럼한데?
4: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거울을 못 봐가지고.
1: 네. 이제 호객을 하셔야죠, 호객을. 500개 한 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장.
4: 알겠습니다, 네.
1: 자, 화이팅!
4: 컵장미 보고 가세요! 500개 한 장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장미 보고 가세요. 컵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 장미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6: 심을 수 있는 거죠?
4: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2: 저희 정원장미예요, 어머니. 정원장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일반 꽃집에서 사는 장미와 다르게 병이랑 해충에 강해서 키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0: 걱정과 달리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판매 성공. 성공적인 시작에 자신감이 붙어 더 화려한 머리띠로 바꿔 쓰고 본격적인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1: 오늘 몇 개 팔 거예요?
4: 오늘요?
1: 그 PD님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4: 네. 100개
1: 팔고
4: 파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1: 100개. 네. 할 수 있죠?
2: 예,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네. 난 이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저기서 알겠습니다.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4: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0: 100개 판매라는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멘트 부탁드릴게요.
4: 네. 500그루 한정 수량으로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보세요.
2: 끝을 올리면 네. 좀 끝을 네. 하세요.
4: 요.
2: 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4: 장미 보고 하세요. 네. 네.
2: 멘트 한번 써주시죠. 네.
4: 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장미꽃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가시는 길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2: 약간.
4: 해야 되는군요, 네. 장미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원래 이렇게 네. 사람들이 무심한가요?
2: 예, 네, 좀 무심합니다.
4: 상처받으면 안 되는
2: 네,
4: 거죠?
2: 네, 맞습니다.
4: 그냥 그러려니.
2: 네.
0: 첫 판매로 얻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역시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그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듭니다.
0: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테마파크 정원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바가 남달랐는데요.
4: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또 달라 보이긴 해요. 길가에 펴있는 꽃이나 특히 이런 뭐랄까 관리된 정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 그런 노력과 땀과 그런 것들이 이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구나. 아 약간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6: 여기 온 지가 한 애들 키울 때 말고 처음이라서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애들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7: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김치. 됐어. 애들하고
8: 같이 왔으니까 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때는.
9: 다 자녀들 연차 내고 저도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10: 아, 진짜요?
9: 재현하려고. 아, 이렇게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장미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우와.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게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0: 세월이 흘러도 늘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머금고 존재하는 정원에서 보낸 일주일. 제 마음도 소중한 싹을 싹 틔운 시간이었습니다.
1: 예전에는 제가 가꾼 나무

0: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자라주면 가장 뿌듯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예. 정원과 식물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1: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좋고
2: 내 마음이 너무 아주 기쁘고.
3: 우리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버스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4: 노래 교실은 아모르 파티가 울고 웃으면서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 교실이 아닐까.

요즘 그 많이 찾아보는 영상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영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셔플 댄스를 추고 막 발놀림 예사롭지 않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0: 정말 가까이 왔나. 웬만한 사람보다 춤을 잘 춘다. 일단 나보단 잘 춰.
1: 그 정도 뭐 하나 나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때로 칼군무하고 약간 무술 같은 거 하고.
0: 아, 봤어요. 이거 무술하는 거.
1: 네.
2: 저는 운동하는 거 봤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그냥 쳐보내는 게 아니라 랠리를 하더라고요.
0: 그거 봤어요.
3: 그거 봤어.
0: 봤지.
4: 빨래도 되더라고요.
0: 빨래요?
4: 네.
5: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런 게 실제로 꽤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쓰잖아요. 그게 네 정말 편질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머노이드 사는 날이 이제 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무슨 일 하는 로봇부터 사고 싶으세요?
2: 전 집안일. 특히 오늘 분리수거를 또 하고 왔는데 하면서 내 생각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0: 힘들구나.
1: 사실 저는 일상에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0: 무조건 필요하죠.
5: 집안일 안 하세요?
1: 집안일 하는데
5: 집안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집안일
0: 무조건 그냥 집안일을 다 안 해가야 된다?
1: 아니니까
0: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를 한 대씩 좀 이렇게 가전제품처럼 가질 날이 올까요?
5: 여러 가지 로봇 관련 행사들에서 정말 멋진 로봇들이 많이 보이고
0: 그렇지.
5: 영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0: 야, 그럼 이분 오시면 나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로봇이라고
5: 할 뻔했네.

0: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약간 그 로봇계 모차르트. 장 교수님하고 이제 밴드 멤버 느낌도 하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한 교수님. 예, 요새 웨이브 머리가 네,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은 머리를 기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20년은 좀 안 됐고, 예. 한 10년은 확실히 넘었고, 네, 유학생이니까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길렀는데 그 상태로 좀 얼굴이 알려졌어요. 로봇 대회 우승도 하고, 아~
1: 그래가지고요. 야~
2: 그래갖고 머리를 자르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저희도 서양인들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1: 알아봐야죠. 사실 이제 이 과학계도 이 머리 긴 교수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를 자꾸 잘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로봇 공학과에 계시면 네. 직접 로봇도 만드십니까?
2: 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팔기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3: 사실 한재훈 교수님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게 우리 로봇컵이라고 로봇계에서 이제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어요.
1: 축구입니까?
3: 축구도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축제 거기서 교수님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어요. 앨리스였죠?
2: 아. 네, 이름은
1: 앨리스요.
2: 네. 그 이외에 테크니컬 챌린지라고 그 기술력만 다루는 또 서브 챌린지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는 또 2년 연속 우승도 하고. 아~
4: 근데 로봇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영화에다가 합체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에 꿈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에 딱 그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2: 뭐 처음에야 딱 비슷하지 않나요?
1: 뭐예요?
2: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만화 영화 그거 보고 꿈을 키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목표는 로봇 하나를 딱 만들어 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목적의 범용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형이 가장 좋은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레디컬하긴 한데 돈 잘 벌려고 만든 겁니다.
1: 아, 근데 그 돈 중요하죠.
2: 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만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면 네. 그거 쓰고 끝이에요.
1: 그렇죠.
2: 그런데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1: 결국 인간형이네요.
2: 그렇죠. 예.
1: 초반에 영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는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영상은 솔직히 잘하는 것만 추려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2: 역시 뜨잖아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1: 아유, 당연하죠.
2: 딱 생각을 하시죠.
1: 예. 이거 다 이거 한 100번 틀려놓고 한 번 잘한 것 같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카트 해가지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일면 맞는 말인데 예.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아, 네. 과거에는 그랬죠?

0: 그런 거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딱 보면 로봇 하는 사람들은 이게 컷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유심히 봐요.
1: 봐야죠.
0: 얼마나 롱테이크를 했느냐.
1: 그렇죠.
0: 그걸 유심히 보는데
1: 예.
0: 요즘은 롱테이크로 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실제로 보여주는 게 많아요.
1: 실제로.
0: 네. 그럼 제가 영상을 몇개 가져왔는데
1: 네.
0: 한번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요번 설날 때
1: 네.
0: 중국에서 보여준 건데
1: 실제로 라이브로
0: 네, 예.
1: 그거는 좀 놀랬어요.
0: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1: 네.
0: 뭐 편집이 있을 수는 없겠죠.
1: 네, 네.
0: 근데 그 동작 자체가 진짜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를 봐야 돼요. 이 회사는
1: 배터리
0: 네, 배터리 교환하는 장면도
1: 자체
0: 보여줬고
1: 교환. 이게 대박이야.
0: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움은 전 저기라고 봐요.
1: 네.
0: 막강한 생산력. 그걸 바탕으로 한 단가를 내리는 그 저력.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 왔다라는 장면을 저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쿵푸 동작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이게 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0: 맞아요.
1: 이건 그냥 쇼예요.
2: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퍼포먼스잖아.
0: 맞죠, 맞죠. 야,
1: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니, 뭘 쿵푸를 열심히 하냐고.
0: 그 점 정말 잘 짚으셨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1: 네.
0: CES에서 네.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1: 아, 맞아요. 아틀라스.
0: 아틀라스 로봇.
1: 그거는 진짜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저도.
0: 쿵푸를 했느냐? 춤을 췄느냐? 안 했어요.
1: 안 했죠.
0: 뭘 했느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 그렇지, 워킹.
0: 그래서 로봇의 본질을 짚었다.
1: 그래서, 영상 있죠? 예, 네, 아, 이거 영상이 대박이었어요. 저 방향 전환하는 거
0: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일하는 모습.
1: 그렇지.
0: 뭐 허리를 180도 돈다든가.
1: 그렇죠.
0: 다리 자체도 180도 돌린다든가.
1: 그러니까.
0: 뭐 물건을 드는데도 우리 50kg까지 들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뭐 인간은 20kg 들지만 우리는 50kg 들어요. 결국 뭐 할 건데 너네들 이러면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로봇은 일하는 존재지.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부각이 되고
1: 예.
0: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6년 1월이에요. 이제 몇 개월이 됐죠.
1: 예.
0: 그리고 몇 개월이면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는 정말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0: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1: 아, 이제는 또. 그래서 돈이 되냐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 거.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는 아닐 거고
0: 네.
1: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0: 있죠. 네. 있었습니다.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갖고 네. 2011년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어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했어요.
1: 방사능을
0: 뭐
1: 받아가면서.
0: 되면서. 그때 로봇이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1: 로봇이요?
0: 네.
1: 왜요?
0: 그 방사능 상황을
1: 네.
0: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험한 상황, 원전이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상황이. 아,
1: 도로가,
0: 네, 그거를,
1: 진입로가.
0: 그걸 다 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1: 그렇겠구나.
0: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로봇으로 그거를
1: 그렇죠.
0: 극복을 하자.
1: 그 맞지.
0: 그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 다르파가 로봇 대회를 열었어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40여 개 팀이 참가하는.
1: 네네.
0: 그래서 원전 상황을 꾸며놓고 로봇이 들어가서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1: 어떻게 해결하는지.
0: 네. 네. 그 대회를 3년간 했고 그때 참 많이 기술이 확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해진 휴머노이드들 많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설계했어?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다르파 로봇 챌린지에서 선수를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1: 그랬구나.
0: 그때 익힌 기술이 계속 발전된 거죠.
1: 그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네요.
0: 그렇죠. 밑바닥이 다 있었어요.
1: 로봇을 만졌던 사람들, 어렸을
3: 네,
1: 때.
3: 네, 네, 네. 자율주행 때도 다르파 챌린지 아니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2005년과 2007년.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15년 뒤,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르파 로봇 챌린지도 똑같아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240여 개 팀 중에서 결승 진출한 24개 팀을 봤더니

0: 70, 80%가 휴머노이드였던 거예요. 네. 여러 미션들이 있고 로봇 한 대가 진입했고 그 수많은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형이 가장 그렇지. 유리했던 거죠.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20년 흐르고 있잖아요.
1: 많이 발전한 거네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아하. 이게 좀 패턴이 있어요.
1: 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달파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미래 기술하면은 달파가 항상 거기에 껴있다. 교수님도 그러면 그때 참여를 좀 하셨어요?
0: 그렇죠. 저도 선수로 뛰었죠.
1: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이끄는 주역은 맞으신데 성적이 이제 몇 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한국팀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제 팀은 아니에요. 예, 예. 한국팀 세 팀이 결승까지 갔는데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오. 그리고 그 팀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결승까지 갔어요. 네. 결국 24개 팀에는 들어갔고요. 꼭 마지막 성적 말해야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최고 성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15등 했습니다.
1: 15등. 그래도 한국에서 결승 진출까지 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또 성적이고 인정받는 또 어떤 그런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0: 감사합니다.
1: 근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러면?
0: 일단은 또. 15년.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로봇용,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 ROS가 등장을 해요. 네. 그게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네. 한 그룹이 그냥 그 꾸역꾸역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만드는 건 어떨까.
1: 약간. 연합을 하자.
2: 약간 우리 충전기 타입 통일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1: USB-C로 가자.
3: 스마트폰 시대에 뭐 안드로이드 OS가 그렇죠. 나온 것 같은 건가요?
0: 그런 거죠. 오. 그래서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고안을 해냈고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홍보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다들 호응을 해준 거예요.
1: 다 참여를 하는구나.
0: 네. 그 로봇이 뭐 이런 팀워크 있어요. 전 세계 팀워크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저걸로 다 같이 가자. 그래서
1: 낭만이 있네. 낭만의 로봇 문화.
2: 완전 기계를 만드는 데서 하는 일들은 다 그러니까 낭만적이에요.
3: ROS라고 하는 체제를 그 만든 주역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0: 윌로 게라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망했습니다. 이상이 너무 높아서
1: 판만 깔아주고
0: 수익이 안 나왔고 망했는데 이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또 달파였어요. 다들 그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ROS 위에서 돌아가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그거는 딴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호환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1: 그게 결정적이네요, 사실. 네.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게.
0: 네, 계속. 그러다 보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같이 돌아간다?
1: 그렇지.
0: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힘이었죠. 그리고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품을 만들었는데 ROS상에서 안 돌아가?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품을 사더라도 내 로봇에 들어가서 호환이 돼요. 이건 굉장히 큰 힘이죠.
1: 그게 중요하네.
3: ROS가 로봇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통합시킨 거네요.
0: 맞아요. 전 그래서 그 만드신 분들의 공로를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1: 국제 규격이다. 휴머노이드가 예전보다는 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머리가 좀 좋아졌나요?
0: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1: 인공지능에.
0: 없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2022년 11월 30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날을 그냥 더 데이라고 부릅니다.
1: 더 데이.
0: 그 날.
1: 아세요?
4: 제 생일 열흘 뒤요.
1: 뭔데요? 알트만이 발표한 그거예요?
2: 맞아요. 네.
0: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챗GPT 3.5가 발표된 날이죠.
1: 그때 좀 깜짝 놀랐죠.
0: 네, 그래갖고 세계가 그때 이후로 나눠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이전과 이후가 아닐 거다. 네,
0: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로봇 하려고 하면 다 코딩이 코딩했어요. 그러면 밤새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냥
2: 아유, 찐인데요, 반응이.
0: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해야지.
1: 그러니까.
0: 근데 그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하는 그 체계가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길을 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2: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영상으로 와닿았던 게 있었거든요. AI가 이렇게 딱 발표가 됐었어요. 테이블에 장식처럼 이렇게 사과도 있고 뭐 컵도 있었는데

0: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1: Sure thing.
2: 사과를 건네서 줍니다. 왜 사과를 건네서 줘? 그랬더니 딱 판단을 하더니 여기에는 네가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너한테 건네준 거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 물건을 건네준 거잖아요.
3: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나는 의심을 했죠.
4: 원격조정이다.
2: 아, 원격조정이다.
5: 누군가가 이거 했다. 이거 또 주가 올리려고 수작들 부리는구나.
4: 근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린 그 기술을 VLA라고 명칭을 했어요.
5: VLA.
4: 그래서 V, 비전, 네. 보고, 로봇이 보고, L, 랭귀지, 듣고, 등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A, 액션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피지컬 AI.
5: 피지컬 AI.
4: 그래서 네. 물리적인 AI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는 항상 보고, 듣고,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5: 사람처럼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행, 다 이게 이 사람처럼. 그렇죠.
4: 결국 행동은 사람을 보고 배운 거예요.
5: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노트북 키우고 막 코딩하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6: 와, 얘기 들으면 네. 소름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사실 알고리즘을 다 장착해서 그렇죠. 나왔다면 그렇죠. 지금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학습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육아잖아요, 사실은.
4: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5: 육아지, 육아. 근데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이렇게 행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한데.
4: 아, 그러면은 제가 예. 저희 로봇 가지고 좀.
5: 아, 교수님 내 로봇이에요?
4: 네, 예, 설명을 예. 좀 해볼게요. 이게 저희 로봇인데, 어어. 맨 왼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예. 가운데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예. 거고, 맨 오른쪽은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5: 시뮬레이터
4: 겁니다.
5: 시뮬레이터 안에서. 아. 그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게.
4: 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일단 좀 그런 거를 우린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데.
5: 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4: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5: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4: 네, 그 인간은 저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VR 기기를 끼고 네. 지금 VR 기기는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잖아요.
5: 그냥 3분 알죠.
4: 손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잡아라고 하면 로봇은 몰라요. 로봇은 그냥 인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 배운 거예요.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 만들어지는
4: 거.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5: 양.
4: 인간은 한 두세 번 알켜주면은 해야 돼요. 뭐 선배가 야 이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해? 근데 다음에 못 하잖아요? 혼나요. 내가 말했지. 몇 번을 알켜줘 내가.
5: 야 너 진짜 왜 안 변하냐? 이러면서.
4: 근데 로봇은 두세 번 갖고는 택도 없고 한 10만 번을 알켜줘야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하죠.
5: 못 하죠.
4: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해줘야 돼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상황을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요. 똑같은 장면을 시뮬레이터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는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 또는 알고리즘이 상황을 막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막 생겨요.
5: 컴퓨터로.
4: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아규멘티드 데이터, 그 증강된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5: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지구, 네. 시뮬레이션 한국, 시뮬레이션 미국 이런 식으로 딱 놔두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이 학습을 해버리는 거니까.
4: 그쵸, 그쵸.
5: 매트릭스 같이.
4: 맞아요.
5: 로봇이.
4: 맞아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특별한 환경 하나만 딱 주어지면 그 환경 안에서 로봇이 스스로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해요. 사람도 이렇게 강화학습으로 배우잖아요. 네. 뭐 실패하면 뭐 혼나고 네. 잘하면 칭찬하고
5: 경험이 또 쌓이는 거니까.
4: 네. 네. 그거를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컴퓨터 세상 안에서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
5: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4: 네, 네, 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게 로봇 한 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는 똑같은 로봇 한 1000대 풀어놓고 그들이 막 알아서 하면은 인간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1000배의 속도로 배우는 거죠.
5: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로봇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은

0: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 일단 그 상황에 따른 결과 값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
0: 아,
1: 이
0: 데이터.
1: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모델이 받아주느냐.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채팅 같으면 뭐 GPT,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이런 모델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 로봇에게 줄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데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보면 몇개 없어요.
0: 그래요?
1: 뭐 테슬라 정도, 뭐그 엔비디아, 뭐 구글, 뭐이 정도.
0: 그 AI 모델을 만들려고 다들 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만들면 좋은데.
1: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독파모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0: 독파모?
1: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챌린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AI 기업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0: 만들고
1: 있습니다.
0: 있죠.
1: 얼마 안 됐어요.
0: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가고 있어요?
1: 지금 SKT, LG,
0: LG,
1: 그리고 업스테이지.
0: 업스테이지.
1: 그세 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챗GPT 같은 LLM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AI가 나중에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면 이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만의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
0: 그러면 휴머노이드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바로 그냥 현장 투입해버리면 될거 아닙니까?
1: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투입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로봇도 지금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0: 계속
1: 말고
0: 이직시키면
1: 그냥 투입하자 그냥. 그게 지금의 그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어요.
0: 일단 그냥 투입하자.
2: 왜냐면 일을 시켜야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얻기 시작해서 학습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능력이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생길 테니까요.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엄청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교수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1: 저는 이제 앨리스라는
0: 앨리스.
1: 이름의 이쪽 보행 휴머노이드와 휠 기반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개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2: 휠 기반이면 바퀴가 있는
1: 바퀴로.
2: 거죠?
1: 하나는 이제 다리로 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0: 이쪽 보행.
1: 이 녀석은 조선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0: 조선소요?
1: 네. 우리나라 조선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 들어가려고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0: 조선소 지금 업무를 배우고 있고.
1: 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건축도.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녀석은 건축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휠 기반, 그러니까 다리 떼고 바퀴 달아난 녀석이 좀 있어요. 걔는 좀 저가 버전이죠.
0: 걔는 그러면 이제 뭐 일반 평지라든가 이런 데서.
1: 그쵸. 그 제조업 현장들 보면 반반한 바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0: 그쪽으로.
1: 곳은 그냥 다 바퀴로 굴러가고, 대신 좀 단가 좀 내려주고, 요런 버전으로 지금 공장에 많이들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0: 보조로서 역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죠?
1: 지금 단계별로 봐야 돼요. 그냥 지금 들어가서 막 욕먹고 있어요. 너 이것밖에 못해?
0: 배우는 거야.
1: 너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금년 시기였었죠? 여기서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여섯 가지 모형을 보여줬었어요. 그 중에 당당하게 앨리스가 한 자리,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비춰줬습니다.
0: 환영이요?
1: 네.
0: 샤라웃을 해줬어요?
1: 네.
2: 진짜로.
0: 야. 진짜요?
1: 두 번이나.
0: 두 번이나?
1: 한 번은 CES에서, 한 번은 GTC에서.
0: 이야.
1: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0: 예고도 없었어요?
1: 아니, 뭐, 달라고는 했어요.
0: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까?
1: 아니, 줬죠.
0: 하긴데.
1: 설마, 우리 거를 쓸까?
0: 아니, 건질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
1: 그러니까,
0: 이러면서.
1: 그래야지 내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지.
0: 그래도 기분은.
2: 근데 진짜
0: 진짜요.
2: 너무 좋아하셨어요.
1: 너무
2: 근데
1: 좋죠.
2: 그 기분이 전해졌었어요.
1: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앨리스가 근데 뭘 잘했길래 그렇게 젠슨왕이 샷아웃을 해줬는지 자랑을 좀더 해주세요.
1: 일단 자랑할 건 별로 없고요. 지금은 현재는. 그리고 또 비밀이라서 제가 좀
0: 비밀이요?
1: 안 내보내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0: 예.
1: 네, 바퀴형 앨리스와 그 다리형 앨리스 두 개가 이제

0: 파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1: 저 빵집에서 알바하면 되겠네.
0: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건데 저 가운데 머리 긴 사람이 접니다. 저 말하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이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쟤는 전시 기간 내내 그냥 오토노머스로 그냥 돌렸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에 데모를 한 게 아니라 전시 기간 내내 그냥 돌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떠한 리모컨도 없어요. 저 보십시오. 카메라도 없어요.
1: 제가 조종하는 사람도,
0: 조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열린 공간이라 숨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는 아닌 거죠.
1: 그럼요.
0: 그리고 저 장면은 어떤 특정하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임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로봇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물건을 갖다 놨는데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이 놓겠어요? 흔들리고 막 그렇지. 이러는데
1: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그걸 다 대응을 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3: 엘리스가
4: 저번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4: 그럼 한 녀석의 배터리 가는 동안 일을 안 하면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0: 아, 그게 또 노하우인데.
1: 배터리 교체가 뭔가 해결이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말씀 못하시려면 이게 다음 단계인가 보다.
5: 근데 방법은 있다.
0: 네, 방법이 있다.
1: 그러니까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공간이 있으면 배터리가 무선 충전으로 그냥 계속 와이어리스로 공급을 해주면
5: 이게 밑에 움직이는 영역에
1: 움직이는 게 있든지 아무튼 그 일터에 그게 공개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5: 맞다.
1: 근데 이게 지금 맞다. 지금 맞아요 지금. 아 이건 어차피 방송이 못 나가겠네. 내가 맞춰가지고.
0: 아니 뭐 용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기회 충전이라고 불러요.
1: 기회 충전.
0: 아,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한다.
1: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가면 진짜 와이어리스로 이제 충전이 막 가능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산업 현장은? 그죠? 먼 미래에는.
0: 아,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버전에 보여드릴게요. 곧 업그레이드 될 다음 버전이 옵션 품목으로 그 기회 충전을 넣고 있어요.
1: 아, 기회 충전. 아, 예. 저도 해롭지 않죠.
0: 아, 이거 개념한 것 같아요.
1: 예,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맞췄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6: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일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잘 상상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시각적으로 뭘 프로세싱해서 배우는 건지 배운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배운다라고 하니까 인간화된, 의인화된 느낌이라서 좀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근데 로봇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모터 신호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모터 신호 이렇게 가야 돼라고 데이터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모터 신호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에는 인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움직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 기록이 데이터가 된 거예요.
4: 그럼 실제로 공장에서 하는 거를 한번 입력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하신 거죠.
0: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는 거는 얼마나 잘한 일의 그 케이스냐. 여기 성공한 일도 그냥 대충 성공한 게 있고 정말 잘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해서 성공했느냐가 데이터의 퀄리티를 만들어요.
1: 그 공장에서 사실 이제 로봇이 일을 하려면 어쨌건 얘네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래서 저희가 보여줬던 HMD 끼고 그 VR 기기 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게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1: 보조 기기.
0: 뭐 웨어러블 로봇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착용하는 거
1: 있는 거예요.
0: 그래갖고 근로자가 이걸 딱 입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5: 아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뭘 차고 막 이러면은 이게 그 가르쳐 주려는 분도 아예 짜증나 안 해. 로봇 다 치워. 그냥 딱 사람이 할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아, 내가 할게.
1: 그냥 로봇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CCTV 그거 그냥 계속 쳐다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0: 그거를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5: 시각.
1: 테슬라가?
0: 사람이 하는 거를 CCTV가 찍어요.
1: CCTV 찍는다?
0: 그러면 그 CCTV가 영상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1: 그러네.
0: 그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1: 전산실 가가지고 로봇이 CCTV 이거 보고 이거 보면서 이게 학습하는 줄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지. CCTV 데이터를 갖다 꽂아버리면 되니까.
0: 그건 AI가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0: 저거 성공해야 된다.
1: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데이터
2: 그러니까.
1: 싸움.
2: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지금 제일 유리하긴 하겠네요. 글록을
1: 그렇죠.
2: 가지고 있고 또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아. 다 갖고 있어요.
0: 그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을 했어요. 모터부터 만들고 로봇 뼈대도 지들이 만들고 뭐 다, 하드웨어 다 자기네들이
1: 자체 생산
0: 만들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학습시킬 AI는 십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FSD 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용 AI랑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AI가 학습되는 공장도 갖고 있고 로봇 만들어서 쓸 공장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1: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0: 그렇게 이제 테슬라라는 거대한 미국 기업이 이제 네.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네. 거기를 사실 현대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1: 라이벌?
0: 라이벌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 로봇 아틀라스 잘하는 거는
1: 있겠죠.
0: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 잘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의 딥마인드가
1: 그래요?
0: 같이 일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MOU 맺고 우리 구글의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에 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죠.
1: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아니, 자율주행을 그냥 좀 못하면 어떠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과회사도 AI 그냥 나름 포기하잖아요.
0: 데자뷰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폰 그러니까. 만들 때
1: 그렇죠.
0: 그 안드로이드 가져와갖고 네. 그 애플에 대항했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자동차도 지금 구글하고 딱 제휴를 맺고 테슬라에 대항을 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1: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2: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비슷한 게 애플도 사실은 OS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1: 그렇죠.
2: 혼자서 다 했는데
0: 다
2: 테슬라가 지금 비슷한 구도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0: 이번에는
2: 현대와 또 콜라보를 그렇지. 해서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에서 또 비슷한 걸 낼 수도 있겠네.
0: 구글과의 연합 구도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또 한 축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연합군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픈소스로 AI를 쫙 뿌렸어요.
1: 아, 잘 말하죠, 거기.
0: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막 키워내고 있어서 여기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삼파전이네요.
0: 삼국지 같아요.
1: 삼국지.
2: 근데 또 방금 삼국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엄청 큰 축이 중국인 거 아닌가요?
0: 중국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를 그 LLM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중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삼국지라고 얘기했던 건 AI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 축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자기네들만의 모델을 안 만들 것인가? 만들겠죠.
1: 있겠죠.
0: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1: 갑자기 어느 날 크게 한방 터뜨릴 것 같아요.
3: 예전에 딥시크
2: 갑질.
1: 그렇죠.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국가별로 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교수님의 존재를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알았잖아요. 제스롱한테 샤웃아웃을 받을 정도의 그 앨리스의 지금 아버지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굉장한 그 해외 기업들이 워낙 또 판을 치니까.
0: 그렇죠. 미국은 막 조단위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1: 그렇죠.
0: 중국은 정부가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공장 세워주고.
1: 아, 거기 이제 장난 아니죠.
0: 아, 그거 볼 때마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아, 진짜요?
2: 왜 어떤 이유에서요?
0: 일단 일당백. 네, 뭐 언제 돈 많고 언제 사람 많아서 이겼냐.
1: 그렇죠.
2: 명량에서 우리가
0: 12척의 배로.
1: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가면 힘들지 않나?
4: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힘들지만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켓
0: 그래요?
4: 쏘는 거 누리호도
0: 그러니까 얼마에 들었는데 돈 내 액수 봐봐 그러면 이 돈으로 했다고? 몇 천억이 말이 되냐? 네. 몇 조겠지. 공짜 하나 안 붙은 거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그 갈아 넣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

0: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긴다.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데이터 싸움 붙을 건데 데이터 싸움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1: 아, 데이터.
0: 네, 우리는
1: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가?
0: 3단이 있고 공단이 있다.
1: 아,
0: 너희네 없지? 데이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가 중요하거든요. 일을 배우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공장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곳이.
1: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산업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1: 반도체, 조선, 네. 뭐 너무 많잖아요.
0: 방산,
1: 철강, 방산, 자동차. 자동차. 너무 많으니까.
0: 없는 게 없어요.
1: 네. AI 로봇이 진짜 학습하기에는 최적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0: 최적의,
1: 맞죠.
0: 최적의
3: 나라. 근데 최적의 제가 말씀드려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는 그렇게 해서 제조업 현장 산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결국은 그거를 사서 쓸 나라도 제조업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밖에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서 그 로봇들이 공급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로봇 만들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 현장에 직접 필드에 나가보면은 제가 뭐 되게 과시받을 것 같잖아요. 너 로봇 갖고 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빨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1: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0: 네, 일할 사람이 없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쓰겠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현장 그리고 좀 험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없어갖고 고통받고 있고
1: 그렇지.
0: 잘못하면 이거 무너져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1: 거기서부터 로봇이 출발하면 되겠네요. 인간이 좀 이렇게 뭔가 일하기에 좀 이렇게
0: 험하고 위험한 곳. 그래서 좀 인간이 하기 위험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가자.
1: 사람도 이게 함께 일을 하려면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2: 있죠.
1: 로봇도 눈치 없는 로봇이랑 같이 일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눈치 있는 로봇 앞으로 좀 가능할까요?
0: 가능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인님 상태가 어떤가 딱 스캔을 하고 네. 이 영상과 음성과
1: 그렇지.
0: 이 뭔가의 분위기를 딱 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노래를 불러줄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할 건지
1: 그렇지.
0: 이거 해야 됩니다.
1: 눈치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0: 한국말로 일머리. 네. 근데 네. 재밌는 현상은 네. 이 일머리, 눈치 이런 단어가 네. 한국말에는 있는데 네.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1: 외국에는
0: 한국 사람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치와 일머리를 발달시킨 이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봇에게 일머리를 가르쳐주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나.
1: 그렇죠. 눈치 중요하죠. 휴머노이드가 혹시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일할 때.
4: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공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왜 극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티인 사람들 같이 일하다 보면은 아,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공감.
0: 공감 능력.
1: 아,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 AI 공감이요? 공감하는 척.
0: 네.
1: 하겠지.
0: 하는 척.
1: 네.
0: 하는 척.
5: 사람도 하는 척 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1: 공감하는 척. 네. 그런 거는 또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0: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규명을 못 했어요. 그거를 과연 기계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척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척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자.
1: 아, 척하는 거. 근데 척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굳이 공감하는 기술을 또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저는 실험을 좀 해봤어요.
1: 네.
0: 진짜로 위로를 느끼는가.
1: 네.
0: 느껴요.
1: 사람이?
0: 네.
1: 느낀대요?
0: 네.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는 정도가 생각보다 강해요.
4: 그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디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냐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드는 게 LLM들이거든. 그런 거는 진짜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0: 아, 진짜 공감은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이 공감이 만들어지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감은 척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된다.

0: 그런 뉴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연구실에서 매달려 있던 로봇이 막 사람을 막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AI로 학습하는 다 로봇들인 건데 이게 생기는 문제 같은 게 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버그죠.
0: 버그가 왜 생기냐.
1: 에러죠. 인간의 실수이기도 하고 뭐 기계의 오작동이고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여준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막 부딪히는 공간에서 안전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과격하게 지금 앞서서 보여준 거죠.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0: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같이 똑같이 생산된 똑같은 OS를 갖고 있는 로봇일 텐데 갑자기 내가 이제 집에 들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머리를 팍팍팍 친다든지
2: 그러니까요.
0: 소름 돋잖아요. 버그라고 그러고 아 버그였습니다. 미안. 지금 나는 막 이렇게 무웠는데
1: 그래서 준비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0: 산업 현장에서
1: 공장이나 산업 현장은 그래도 좀 그 컨트롤이 돼요. 어느 정도 임무도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더 안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준비 기술의 준비가 될 겁니다.
0: 그리고 당장은 좀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보자면 로봇이 일을 다 해준다.
2: 네.
0: 내 일을 다 해줘요. 이제 내 친구 같은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쉴 거예요.
0: 쉴 거예요?
2: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2: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나는 이미 선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렇지. 네.
3: 저는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로봇에게 지지 않도록 더 할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제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0: 하고 노동이 끝난다.
1: 네. 지금 현재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뭐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일하고 이런 건 그냥 로봇이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0: 뭐 할까요? 근데 너무 일을 안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은데.
1: 이제 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땀 흘려서 놀고 먹는 일.
0: 아, 땀 흘려서 놀고 그쵸. 먹는
2: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놀고 먹는 일.
1: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뭐 생산성은 없잖아요.
0: 그냥 왜? 골을 생산하잖아요.
2: 아니, 큰일 나.
0: 기록. 그러니까. 기록 생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연봉이 얼마인데. 그 사람이 만든 산업의 크기가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고 네.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라진다? 또는 아니. 직업이 사라진다?
0: 그러진 않아요.
1: 아니에요.
0: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만의 어떤 궁극의 로봇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0: 나의 궁극의 로봇은?
1: 그냥 인간들이 아, 얘 내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하는 순간
0: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네.
1: 나는 얘 친구고 얘 덕분에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웠어.
0: 야.
1: 이런 로봇이 나타나면 궁극의 제 꿈을 이뤘다.
0: 우리가 먼 미래에 친구 같은 로봇을 만날 때까지 즐겁게 또 과학의 발전을 한번 그냥 눈여겨보면서 맛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즐거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4: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SF
5: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0: 예.
5: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기증한 자료가
5: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5: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예,
5: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예요
5: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난리나 그런데요?
2: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6: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

0: 함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하나가 부족한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
2: 여기 공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시작을 되게 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백만장자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얘기를 듣기로는 저 앞 건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엄청난 건물인데요?
1: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도청 아니에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사이즈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2: 진짜
1: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2: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1: 혹시? 뭐, 의사분 아니시겠어요? 자, 그 백지수표를 먼저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2: 많이 써있네요.
1: 뭐, 너무 많이 써있어서.
2: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 411억 400... 천 얼마예요 이게? 411억 천 30만 3761원.
2: 411억.
1: 한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가시죠.
2: 가시죠.
1: 이야.
2: 진짜 크네요.
1: 병원이
2: 네.
1: 엄청 큽니다. 이야, 여기는 그냥 종합병원이네.
2: 엄청 크네요.
1: 어? 아까 저 금액은 411억. 411억 제가 얘기했던
2: 비싸요.
1: 그 금액이네요.

0: 같은데요?
1: 어, 사회공헌 그동안 X. 기부하신 액수. 아. 그나저나 우리 백만 장자님은 어디 계신 거죠?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어? 어, 깜짝이야.
3: 안녕하세요. 네.
1: 어, 깜짝이야.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일로 오시죠.
2: 예, 반갑습니다. 예. 예.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 가운데로 오시죠. 예. 자,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예.
2: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이 병원을 창립한 설립자 하충식 의장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창원에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진짜 그렇지, 그렇지. 예. 저 앞에서 이제 5,000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암병원이

0: 시기 되면 7만 평 돼요. 그러면 규모는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는
1: 의장님, 아까 이 적어주신 숫자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411억 원. 네.
2: 411억 원 기부를 우리 의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0: 32년 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3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410억이에요.
2: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0: 마음이 부자예요.
2: 아, 마음이.
0: 우리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2: 라운딩은 어떤 골프?
0: 저는 평생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1: 아, 진짜요?
0: 대신에 이제 병원 책임자로서 라운딩을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회진. 병원 전체 합니다.
2: 예. 회진 겸 뭐 문제가 예. 있나.
0: 예. 이제 우리 병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예. 예.
2: 그러면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0: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2: 예. 예. 예.
1: 들어갈까요?
2: 약간 지금 저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의학 드라마에
1: 예. 의사들처럼 네,
2: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1: 아 좋다 좋다
2: 그죠? 예. 네.
1: 쌤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예. 몇 층까지 있을까요?
0: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1: 9층이요? 예.
0: 와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2: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0: 우리 식구들이 토탈 3천 명 됩니다.
2: 3천 명이요? 예.
1: 우와
0: 식구들 하면 만 명 가까이 되고요.
1: 와, 네. 진짜.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환자분들한테.
0: 예.
1: 당황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0: 당황 선수세요.
2: 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와. 의장님이 인사를 드리셔서 저도.
1: 따라다니는 예, 역할이라서. 예, 예. 아, 이렇게 그냥 환자분들 만나시고.
0: 예, 가서 인사드리고.
2: 이미 인사를 이렇게 예. 쭉.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놀라셨죠?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네. 수고하셨는데 인사.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가까이서 봤자, 네. 그제.
2: 수고가 많으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네.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3: 아,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네.
1: 안녕하세요.

0: 위험한 돌이라 시한폭탄이라 뺀 겁니다.
1: 사람의 몸속에서 돌을 캐내는 의사. 국내 최고의 담도 및 췌장 내시경 시술 권위자다.
2: 우리 저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EBS 우리 같은 저 자매 프로죠.
3: 네.
2: 명의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 7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서울에 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건지. 네.
4: 이제 정년을 마치고 이제 수도권 여러 병원에서 사실 그 제안이 왔었습니다.
2: 아, 예, 예.
4: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의장님의 그런 목표. 저는 공감을 받아서 이 창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5: 정말 감사드려요. 어려운 결정하신 대로 오시고 정말 멋진 분을 우리 부울경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에너지 가장 넘치고 네. 좋은 곳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3: 예, 예, 예.
2: 알겠습니다.
5: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2: 네. 아 여기.
5: 예. 예.
2: 생생하지.
3: 어. 너무.
5: 정말 예뻐요. 어.
3: 와. 이렇게 조그만해요?
5: 예.
2: 아이고
5: 귀여워요.
2: 애기들이.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잘 자고. 아이고 우리 의장님이 원래 또 산부인과 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5: 제가 받은 애만 해도 한 5천 명 돼요.
2: 아.
5: 이게 직원들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이 사장님 저

0: 이사장님이 직접 받아주실 수 있게요. 그때 제일 기뻐요. 행복하고.
1: 훗날 이 아가들도 이 병원에서 예, 그렇죠. 일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0: 자, 우리 병원에서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 예, 제가 예, 예.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서장훈 선생님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1: 오, 서장훈 선생님을 가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0: 우리 병원에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예, 예. 이쯤 있을 텐데. 아, 맞네. 저기 계시네. 아, 의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0: 깜짝이야.
1: 아, 예, 예.
0: 너무 이렇게 안 해요.
1: 춘장으로 누구 잡으셨습니까?
0: 예, 예. 요쪽으로 보시, 요, 요로, 요로.
1: 가운데로.
2: 아, 일로, 가운데로.
0: 가운데로 드세요, 가운데로. 예, 예. 우리 병원, 우리 저 미화부 여사님들. 예. 우리 의장님 자주 뵈세요?
1: 아, 예. 그럼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0: 아, 매일 뵈는 거예요.
3: 사이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0: 원래 어떠세요?
1: 너무 의장님? 좋은 분이시죠.
0: 너무 좋은
1: 분. 너무 잘해주시고.
4: 아,
0: 예, 예.
1: 복지는 경남이시죠.
4: 경남이 진짜.
0: 아, 복지가.
2: 아,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1: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
0: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네. 특히 병원이잖아요.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3: 예, 예, 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예.
2: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3: 예, 감사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0: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아침마다 일찍, 1분도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니까.
3: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있네요.
0: 예. 이거 뭐 아~ 의장님 방이라고 뜯지도 않는.
3: 여기는. 여기 의장님 방이에요?
2: 아니에요.
1: 우리 미아부 쪽.
0: 아,
2: 여사님들 방이에요.
0: 여사님들 방이에요?
3: 예.
0: 저는 의장님 방이
1: 잘 알아요. 호텔. 우리는 호텔이라고.
0: 쾌적하게 좀 편히 쉬실 수도 있고, 그죠?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그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 우리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청소 담당해 주시는 그 여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는 쉬실 데가 없어서 식사도 어디 창고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고 막 이런 거.
1: 쉬는 것도 계단 쉬고.
2: 제가 계단 밑에서 미화부 여사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0: 네.
2: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 옛날 병원에 있을 때도 따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1: 뭐 하루 세끼 다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4: 선물도
1: 너무도 많이 털을 끌고 올 정도
4: 설명들 되면
3: 진짜요?
1: 예. 지금 32주년 기념 이번에도 31일 날 뷔페 내장 호텔 숙박권 하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막 7년 넘 해외여행 보내
3: 진짜요?
1: 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0: 우리 여사님들이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1: 너무 즐거운 마음을 하고
0: 백만장자 네. 맞으신 것 같죠?
1: 예 네, 맞죠 당연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시지 예 진작 오시지 예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0: 아이고 건강하세요
2: 진짜 먼저 나와
0: 건강하세요 병원 와서 제일 높으신 분 방에 오는 건 처음인데.
2: 그렇죠, 네. 그렇죠.
3: 갈 일이 없죠. 네. 아, 여기에요?
2: 구석이 제 방입니다.
3: 오.
2: 자, 그러시죠.
0: 아, 예. 막 되게 넓진 않습니다. 방이 생각보다는 네. 막 그렇게 크진 않고.
2: 예.
0: 예 아담합니다.
2: 예.
3: 여기 거의 골동품 박물관처럼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이거 자켓 같죠?
0: 네.
3: 여기 보이세요?
0: 아니 여기 해졌는데
3: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0: 예. 아, 이건 몇 년 입으신 거예요?
2: 아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 헤어지고 집사람이 자꾸 사줄래 해.
3: 네.
2: 이번만한데 왜 사줘. 그건 됐다.

0: 아, 근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1: 이거는 그래도.
0: 아니,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수선이라도 좀.
2: 아, 수선은 많이 했지. 안에 막 한 거 헤어지고 한 거는 수선 안에 많이 했고.
0: 아니, 근데 목이.
1: 목이 너무.
2: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새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시나 봐요. 여기 안에 지갑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무게가 느껴져서. 예,
2: 지갑 있습니다.
1: 지금 쓰시는 겁니까? 이거?
2: 예, 예.
1: 이것도 다 찢어졌어요. 예. 생님.
0: 지갑도 다
1: 그래도 오해된, 돈, 예. 지갑은 해졌어도 돈은 신권으로, 그렇죠?
2: 예, 예, 예.
1: 와, 이거는 하나 장만을.
2: 그래도 아직까지 돈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0: 병상 1,000개가 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400억 넘게 와. 또 나눔도 하고 계신 우리 하충식 의장님. 창원에서 의사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93년도에 전문을 따고 네네. 9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2년 됩니다.
0: 아.
1: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셨을까요?
2: 사실은 뭘 할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사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의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의대를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신 거네?
2: 예.
0: 공부를 좀 잘 하셨나 봐요.
2: 사실 요새 같으면 의과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쉽게 의과대를 좀 갈 수 있었습니다.
1: 또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저희 집은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0: 양조장?
2: 예. 옛날에 양조장은요, 교장선생님 얼굴에 10배를 벌은 거예요.
1: 와.
2: 면에서, 군에서 부자들은 이제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었죠.
0: 막상 이제 의사가 되어보니까 어떠셨나요?
2: 사실 저는 정말 산부인과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 와서 박수치고 막 웃고 하는 데는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돼서 지금도 참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아... 별 큰 생각 없이 의대를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천직을 만나신 건데 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2: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의대를 나왔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막상 제가 레지던트 처음 본 날은 자기 대학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온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1: 아무래도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별을 좀 겪으셨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큰 힘 없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노력해가지고까지 온 거예요. 두고 봐라.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방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진정한 의술을 베푸는 분에서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했었습니다.
0: 의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뭐 자주 나옵니다. 그 지방 의료 공백.
1: 네.
0: 어쨌든 우리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신 거네.
2: 예.
0: 예. 그러면 전문의가 되신 후에는 창원에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개인 병원은?
2: 이제 개인병을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백병상 되는 네.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샵인샵처럼.
2: 예, 맞습니다. 표현 잘하신다.
1: 맞네,
2: 아, 대단하신다.
0: 우리 미용실 안에
1: 헤어샵에 있잖아.
0: 헤어샵 안에 네일샵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로 그 건물 안에
2: 맞습니다. 예.
1: 공간을 좀 얻어서
2: 예.

0: 근데 그러면 그네 개의 병상을 얻으셨을 때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1: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2: 대출 받으셨어요?
1: 예.
2: 아니, 아버지 돈 많으신데
0: 맞아.
2: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1: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퇴원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2: 아하.
1: 그런 걸 떠나서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
2: 아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0: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됐을까요?
1: 다행히 기존보다 환자가 두세 배가 늘고 분만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2: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0: 네.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다른 분들한테 대한 태도나 뭐 이런
0: 맞아요.
2: 거가 지금도 이러신데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오시는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잘해 주셨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제가 정과하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정과 괜찮았었어요.
0: 아, 잘생기셔가지고.
2: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고, 그럼 그 병원을 좀딴 데로 옮겼나요? 아니면?
1: 그러진 않고, 제가 3월 2일 날 이제 개원을 했는데, 8월 달에 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병원을 인수할 생각이냐 하시는
2: 아하.
1: 거예요.
0: 5개월 만에요?
1: 예,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0: 오, 진짜요?
1: 예. 아, 이 기회가 왔다면, 이게 기회로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큰 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 설사 뭐, 안 돼가지고, 내가 3개월 수입을 다, 투입하더라도, 아이고, 뭐, 집에 돈한푼안 들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제 마음가짐으로 전투에 뛰어든 거예요.
0: 아, 근데 사실.
2: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근데.
1: 아니, 그렇진 않고,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합류할
2: 어머니,
1: 때,
2: 어머니.
1: 큰 병원을 하겠다라고.
0: 자꾸, 어머니를.
2: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 병원을 어떻게 인수를
0: 아니,
2: 해요? 그큰
0: 8살이나
2: 거를.
0: 있대요, 자식이.
2: 그래도, 어쨌든.
1: 그래서, 집사람,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5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이제 2,800만을 한 거예요.
2: 본인 건물이 아닌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것
1: 아, 당연하게 사글세로 7년 연동당한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기존 병원보다 한 3배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제가 나왔었습니다.
2: 7년 만에.
1: 예.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매일 하루에 300명씩, 입원 환자 40명씩, 신생아까지 다 커버했고, 1년까지 진료를 했어요.
0: 와,
1: 그죠?
0: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1: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2: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 쉴때다 쉬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어떻게,
0: 안 되죠.
2: 설립을, 이 병원을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보셨으면 지금 이 건물이 지상 한
0: 6층?
2: 5층까지만 있었을 수도
0: 있어요. 주말에 해서 9층 된
2: 그럼.
0: 거잖아요.
2: 주말까지 하셨기
0: 네,
2: 때문에 여기가
0: 맞아요.
2: 지상 9층.

0: 처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첫날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누구도 도움없이 이리 큰 병을 내가 짓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 네.
0: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진들. 예.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두 아드님들.
1: 예.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시간을 못 내줬어요. 병원에 바빠서 그랬지만

0: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아이 아이 때를 갖다 만취하는 게.
1: 사모님이시고. 예. 사모님도 혹시 의사신가요?
0: 예. 저는 산부인과라고 예. 그 집사람은 소아과래요.
1: 소아과. 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의장님이 아이를 받으셔서 예, 그렇죠. 그 아이가 아. 조금 크면 사모님이 예, 소아과에서.
0: 예, 예, 맞습니다.
2: 너무 합이 좋은데요?
1: 그 사모님은 지금 이제 병원 일을 하시나요, 같이?
0: 아, 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1: 아, 이사장이. 예, 아, 예, 옆에 예. 그래서 이사장실이 또 따로 있구나. 예, 예.
2: 가면 사모님 뵐 수 있는 건가요?
0: 어, 예. 제가
1: 아, 그럼요?
2: 오, 그래요?
1: 아, 예. 아, 사모님 계세요?
0: 예. 예. 오.
2: 네.
1: 아, 그냥 누르고.
2: 들어오세요.
1: 사모님 방 막 누르고.
2: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계시는
1: 분.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옆방에 계신지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사모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바로 옆방에 계세요.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가요?
0: 선을 봤어요.
1: 선이요?
0: 예. 오. 예, 저는 100번째 선을 보고 네. 집사람은 첫 선이었어요. 네, 그때 90년도 네. 9월 9일 날 6시에 대호텔 9층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 만나가지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제가 만나고 결혼하셔도 됐겠어요.
1: 만나자마자요?
2: 진짜요?
0: 이틀 뒤에.
1: 우리 저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3: 네. 마음에 들었어요.
2: 진짜요?
1: 바로.
3: 네, 인연이 되려 하니까 그런 것 같아.
0: 집사람이 웃음이 엄청 반대로 웃음이 선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로서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꼬았지.
1: 저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
3: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직접 아. 하게 되면 병원 방송을 타게 되는 거죠.
4: 네, 최경환 선생 0번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엄청 기뻤어요. 하늘의 징글벨처럼.
2: 아, 진짜요?
4: 엔돌핀.
1: 너무 아직도 두 분 사이가.
2: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0: 아까 사진 봤지? 네. 우리 쌤 제일 좋아지고요.
2: 그 반대예요. 아, 그래요?
0: 저,
2: 네.
0: 아, 저도 네. 엄청 집사람들 10배를 더 좋아하지만 집사람들 엄청 저를 좋아해요, 지금도.
2: 서로 와, 너무 좋아하시네.
0: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그런 일로를 실수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3: 앞으로 건강관리 계속 잘 하시면서 여유 가시고

0: 아, 이런 이쪽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1: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예.
2: 공기가 좋아요.
0: 아. 와. 아, 뒤에 산이 있으니까. 예, 예. 의장님 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1: 어디예요? 여기
2: 이 집은 아니고 네. 저 집이에요.
0: 아, 요 옆집. 예. 아, 여기 전 한옥인 줄 알고.
1: 네. 여기서 멈추시길래
0: 옆에 집도 아주 아, 이 집도
2: 아, 이거 아닙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서버 갑니다.
0: 예.
1: 빨간 벽돌집. 예.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보니 의장님 차인가요?
2: 예, 제 차예요.
0: 아, 이게 어떤 차?
2: 그 유명한 아, 제 차입니다.
0: 예?
2: 유명한 제 차.
0: 집이랑 조금 아니 물론 뭐 좋은 차지만
2: 예.
0: 차가 좀 작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저는 거의 그 99% 시내만 다녀요.
0: 네네.
2: 그래서 구태에 큰 차가 필요 없고 액터 네. 15년 타고 다니다가 네.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니 집이 집이 집은 너무 좋은데
1: 궁궐 같죠? 갭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서
2: 아, 같아.
0: 가볼까요?
2: 자, 예. 예.
1: 와, 근데 집 너무 예쁜데요? 입구부터
0: 아, 정원이 또 이렇게 아담하게 앞에
1: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예. 집사람이
1: 네.

0: 아니 근데 집이 지금 2층으로 양쪽으로 넓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들하고 같이 사시나요?
1: 예. 저희들 아. 1층 사고 아이들 둘은 2층에 삽니다.
0: 아, 예. 아직 결혼들 안 하셨습니까?
1: 예, 예, 예.
0: 원래 다 같이 사시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1: 예, 저는 이 집 한 채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체 부동산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른 사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딱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 좀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 볼까요? 네.
1: 예. 예.
0: 집이 아주 넓고 뭐 별 게 없어요. 예.
2: 물건도 많이 안 두셨네요.
3: 네. 예.
2: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건 두 분의 취향이 네. 같이 맞는 네. 거예요?
1: 네.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고 집산도 네. 소박하고 그랬어요. 그런지.
0: 이쪽은 부엌인가요?
1: 네. 예.
0: 부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 또 문이 한옥으로
2: 이렇게. 와, 예쁘다. 예.
0: 아, 여기도?
2: 우와.
0: 가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 예. 20년 이상 돼가지고, 키스가 나가서 비닐로.
2: 씌우신 거죠?
1: 예, 이거 1000원짜리 비닐 해가지고 옛날 책상보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의장님 쓰시는 방은 더 오래된 물건 많을 것 같아요. 아,
1: 예. 네.
2: 그쵸?
1: 예, 좀 그렇습니다.
0: 아, 여기는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방이죠?
1: 제가 쓰는 거예요.
0: 아, 혼자서?
1: 예.
0: 각방 쓰세요?
1: 예,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0: 방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휑해요.
2: 휑하죠.
0: 예, 휑하고.
2: 와, 여기 역시나 이거 진짜 딱 봐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1: 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3: 아, 그거 아. 20년 넘어서 애들 초등학교 때 써드니까.
2: 작동이 되나요?
3: 잘 돼요.
1: 아, 잘 된다. 잘
2: 되네.
3: 아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고장이 안 나요.
2: 이런 마우스 패드도 컴퓨터 처음 살 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0: 컴퓨터.
2: 그러니까 써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공부하시네요.
0: 행거가 이렇게
2: 혹시 있고. 옷이 이게 전부이실까요?
1: 이제 자주 입는 것만 네. 있어요.
2: 이제는 의장님 옷 보면 목덜미부터 보게 돼요.
1: 이게도 있지만 이게도
2: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 해진 거.
0: 아니 진짜 이제 한두 벌 좀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예, 요거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해온 거예요.
2: 예.
1: 하도 오래돼가지고.
3: 짜집기 해가지고.
1: 이렇게. 이 짜집기 돼있죠. 이게도 짜집기 돼있지.
2: 엄청나시네요. 예. 의장님 진짜.
1: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2: 비슷한 결로 하나 사시나요?
1: 예. 자꾸 사지 마라 해도 예. 입을, 아주 입을 만한데 왜 사냐고 자꾸.
2: 그럼 내 넥타이는 왜 핑크색?
1: 예.
2: 심각하게. 아니, 어떻게.
0: 왜 다 같은 색 통일.
1: 이제 이거는 그 매드에 팔다가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다른 사람은 이 분홍색 소화를 못 해요.
2: 그렇죠. 이거 잘 안 팔리잖아요.
1: 제가 소화를 못 하면 잘 안 팔리고 18,000 할 때 네. 사가지고 오는데 이게.
0: 너무 저기 뭐야.
1: 안 벌리니까 그래.
0: 즐거워하시네.
2: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0: 5,000원, 18,000원 이런 거를 찾으신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2: 싸게 산 거에 네. 되게 지금
0: 아니 의장님은 집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1: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뭐 돌 넣고 하고 하는 거 그러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 네. 또 놀라운 게 있나요?
0: 신나셨어요. 신나셨어요.
2: 오늘 자린고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 이게 뭔지 뭐예요? 다 아시죠?
2: 뭐예요?
1: 다 아시죠?
2: 뭔지 뭐예요?
1: 다 아시죠? 양발에다가 비누 조각 해가지고.
2: 오!
1: 비누를 오래 쓰면 비누 얇아지잖아요, 그제? 그럼 더 쓸 수가 없어서.

0: 사부님도 이렇게 쓰시나요?
1: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2: 아, 사모님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0: 방바다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
2: 아, 뭐 저게 양말에 닿으면 약간 비누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3: 그래도 네, 잘 나옵니다.
2: 아니, 아까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세요.
0: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네.
2: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야겠어요.
0: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3: 아, 그러세요?
2: 아니, 우리 의장님 방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0: 사모님
2: 과연 사모님 방은 어떨지 한번.
0: 아, 거긴 좀 기대가 돼요. 네.
2: 사모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한번 가볼까요? 네. 네.
0: 거긴 좀 궁금합니다.
2: 아, 여기도, 여기도.
0: 느낌이.
2: 크게.
0: 있었잖아요.
2: 의장님 방에 있던 거 다 네. 그대로 있는데?
0: 부부는 부부이신 게 맞는 게 네. 이것도 엄청 오래돼. 네.
1: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거.
2: 아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네. 여기 위에가 네. 색깔이, 밑에랑 위에랑 색깔이 달라요, 지금.
0: 원래 크림색인 줄 알았어.
1: 맞아요.
2: 진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감나가고 뭐 이런 물건은
0: 우리 근데 저기에 왜 배드민턴 공이 걸려 있는 거죠? 아...
1: 우리가 운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쳐요.
2: 아, 이걸 매달아놓고 네, 네, 네. 여기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0: 이런 거 쿠팡에 파는데? 네.
1: 이거 만 원 주고 샀어요.
0: 그쵸?
2: 이렇게까지 검소하실 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 분 다 너무 검소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죠?
3: 예, 잘 먹습니다.
0: 생선 걸어 두실까봐. 자린고비처럼.
2: 그것도 뭐 저기 식비도 좀 뭐 아끼시려고 그러시나요?
3: 그러진 않습니다.
2: 예, 그러면 됐죠, 뭐. 예.

0: 근데 그럼 구독 안 하세요?
1: 아이고 돈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드는데
0: 100만 원 하신데 구독하시면 편하잖아요.
1: 아이고, 그래도 아깝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참을 수 있거든. 별거 아니고.

0: 스위스트. 예. 왜 가서 운동 배우시면 더 좋잖아요.
1: 끊어 망갑니다. 원래 사람들이.

0: 저거 방금 저 비누인가요, 저게?
1: 예, 저거 비누가 쓰고 나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럼 못 쓰니까 이제 양말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0: 물도 그리고 저 세면대에 닫아서 쓰시는 거예요?
1: 예. 원래 그리 안 합니까? 세수할 때 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아껴 써요.
0: 양말 저거 깨끗한 거 맞죠?
1: 아, 그럼요. 제 양말 이거.
0: 오해하실까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딱 피곤한 걸 해야 되니까.
1: 그냥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실 청소할 때 보면 더럽고 토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고 되는 거예요.

0: 땀 많이 나시는데 에어컨 같은 건 안 타세요?
1: 아, 이게 엄청 좋아요. 쓸 때 선풍기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크기는 아깝잖아, 그제? 근데 웬만하면 에어컨을 다 견디고 저는 일부러 에어컨을 잘 안 켜요.
2: 정말 우리 아까 봤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으면 이렇게 큰 병원을 지으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 저는 밥상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나는 바보들은 사람 빈거로 보는 적 없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때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중군계 때 이럴 때 이럴 때 삼일 때는 바보들로 다닌 거예요. 밥을 잘라가지고 이리 들고 다녀요. 그러면 밥 주고 그다음에 국 주고 김치를 그 외워지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용장애 이렇게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사실 우리 병을 키워준 거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제가 시민들 위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은 또 10배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또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병상 4개의 산부인과로 시작을 하셔서 병상 1000개가 넘는 병원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2: 지역이 잘 되려면 좋은 명문 대학과 좋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과제를 만들면 우리 병원에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멋진 선물을 하고 싶어요.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암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우리 병원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0: 계속 수업료를 낼 생각이에요.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3: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6: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약간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한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1: 한교육이요.
0: 분위기 좋아요. 오늘 더더욱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이제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거듭나신 분이죠. 네가 참 좋아. 네, 이분 모셨습니다.
2: 언니도 더 잘하시는데요?
0: 오랜만이에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중1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0: 저도 미용실 오픈하는 게 기사에서 봤는데
1: 네네네.
0: 오늘은 혹시 머리 직접 다 세팅하고?
1: 아니요 아니요 저도 방송 올 땐 받고 와요. 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2: 지금 요즘에 좀 말을 잘 듣나요?
1: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이제
2: 고민들이?
1: 고민들이

0: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답형을 원해 엄마한테. 완전...
1: 어. 아, 짧게 말해라.
2: 엄마가 말이 많은가?
0: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1: 할 말이 원래 많아요.
0: 네.
1: 그리고 한 번에 하냐고.
0: 맞아.
1: 나도 모르게 웃겠네.
0: 저 진짜 삶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네.
1: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연 씨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테일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테일아 뭐 숙제하고 뭐 이것 좀 해서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해. 됐어. 이제 슬슬 됐어를 시작하는 거야. 나도 됐어요, 그래서.
3: 와, 요즘 우리 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대꾸 시작한 거예요. 아, 뭐가.
1: 신기하다.
3: 우리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아, 힘들어지는 거 이제. 맞아, 이제 시작이요.
1: 이제 시작이에요.
2: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진리도 첫째가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왜? 라는.
1: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름이 폭발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나 두려운 그 이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알아서 딱딱 그리고.
3: 예. 밖으로 나가자.
5: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운전을.
4: 생식도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6: 이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0: 아이, 정말 걱정이야.
6: 네.
7: 내가 알아서 할게.
8: 유산이 알겠다고.
0: 날로 가.
3: 오늘 학교 갈 때 눈 뜯어버릴 거야.
0: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 우리 지어서 춤추러 다닌 게 사춘기입니다.
6: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 없죠.
0: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6: 그러니까. 아, 그냥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네.
1: 아, 사춘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무서운 이유가 더 있어요.
2: 왜요?
0: 왜요?
1: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나 정도 사춘기 온 거 아니면 사춘기라고 말도 하지 마. 약간 이럴 정도로 저 강력하게.
3: 네. 그렇게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릎밑 7cm. 네. 그리고 뭐 머리도 길러야 따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우리 때 또 이 그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남자들은.
1: 근데 이걸 왜 그 깍붙게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2: 옛날에 그
6: 코풍 패션이 유행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2: 옛날 이제 뭐 한 5통 반.
1: 근데
2: 있었죠.
1: 저는 신기하게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의외로.
6: 네, 저 바지를 해서 입었었어요.
0: 진짜요?
6: 아, 그런 거
3: 진짜 맞아요. 네.
6: 바지를 줄여 입으면 바지가 터져요.
2: 터지죠.
6: 터져서 바지도 새로 사고 막 그런.
2: 와, 우리 선생님 그러면 허벅지가
0: 줄인 거야.
6: 다 줄인 거예요.
1: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사춘기 시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와, 와, 너무 예뻐. 오!
1: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쌤도 진짜 너무 귀엽다.
2: 어머, 아, 뭐야?
1: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 이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2: 갑자기
3: 밀었어요.
0: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3: 면도칼로 밀었어요.
1: 뭐.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니면?
3: 그냥 재미로 했어요.
1: 재미로?
3: 네, 조금 컸어요.
1: 무슨 파티 같은데요? 네,
3: 그때 생일 파티였어요.
1: 여자친구.
3: 아, 여자친구. 어머니, 어머니 친구예요.
1: 여자친구예요?
3: 네.
1: 아, 드디어. 어머나! 아, 너무 예쁘다.
2: 진짜.
1: 네, 아, 진짜 예쁘다.
2: 와, 눈 진짜 커.
0: 그때 저 사춘기 때 바로 데뷔를 해서.
1: 중학교 때 데뷔.
3: 서클. 네.
1: 그래, 맞아요. 서클이란 그룹이 있었고. 그건 누구예요?
2: 누구지?
1: 왜 하필 지연 씨 뒤에 정규 씨 사진을 넣었는지.
2: 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때. 사진님이 지금.
0: 근데 눈빛들이 보면 네. 뭔가 뿜고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이 그림을. 누구예요?
6: 네, 저예요. 저거는 고등학생 때 가운데.
1: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친구들이 모였네요.
9: 다 모범생 같은데?
6: 아, 네네.
1: 정규 씨 친구들 그룹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네, 결이 많이 다른.
0: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첫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사춘기인데 둘째가 아들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1: 자, 그래서 사춘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손가락을 좀 펴주세요. 이 테스트가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2: 아니다, 어제 살짝 손톱 깎았거든요.
1: 깔끔하게? 네,
2: 깔끔하게.
1: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많다. 맞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좀 다 접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2: 아니, 울컥을 하나?
0: 억울하다고 되게 울컥해요.
1: 지현 씨 얘기 말고 지금 정규 씨 아니라. 지금 오로지 지현 씨 얘기만 집중했는데 윌리엄이랑 벤틀리는.
3: 아니, 화난 일이 많아요, 요즘.
1: 아, 화를 많이.
3: 화가 많아졌어요.
2: 어, 맞아, 네. 맞아, 맞아.
3: 특별히 동생한테 화가 많아요.
1: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모의 규칙이나 잔소리에 반발한다.
3: 무조건 뭐가 규칙 있으면 막 어긋나고 막 힘들고 요즘은 그런 얘기 왜 학교 가야 돼?
1: 어?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3: 왜 학교 가야 돼?
1: 자기 왜 학교 가야 되냐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6: 이게 이제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 꼭 붙는 말이 왜예요,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0: 맞아, 맞아, 맞아.
6: 어,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왜가 붙으면 아 상당히 사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7: 그게 궁금해서 왜는 아니고요. 네. 좀 반발하는 거죠. 아, 권위에 맞아. 반발하는 시기라서.
1: 키, 목소리, 가슴, 발달, 소경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오, 지금 다 접히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0: 근데 되게 부럽다. 아직 안 접혀서.
1: 아직. 근데 뭐 우리도 커밍 순이에요, 네. 지현 씨.
6: 이걸로 이게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3개 정도 되면 사춘기 시작을 어? 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로 보면 되고요. 다섯 개 다 이제 하셨다 그러면 아 그 중심을 태풍의 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6: 많이 것 같아요.
1: 네,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 계시고.
6: 네,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7: 여자애들이 한 1, 2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평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고 남자애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즘 보면 좀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고 영향도 좋아서 그런지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죠.
6: 이게 사춘기가 호르몬 변화에서 딱 시작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이제 기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막 이제 촉진이 돼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은 가슴도 나오고 여드름 생기고 초경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몽정하고 음모랑 수염도 생기고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0: 아유,
6: 종족 번식이 가능한. 네.
0: 아, 난 무서워.
9: 아니, 옆에서 기쁨이 탄식이 네. 막 느껴져요.
2: 와,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남들보다 2차 성징이 조금 느려가지고, 예, 네, 털도 조금 안 나고, 키도 왜 그러세요?
0: 아니야, 네. 아니야.
9: 키도 안 크고. 그 와중에 호르몬 활동은 막 활달했는지 여드름은 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0: 여드름.
9: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1: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9: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울 네. 맨날 깨고 싶었어요.
1: 그때 생각해보면 참 고민이 정말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특별히 사춘기 남학생들의 고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2: 탈을 쓰고 있네요.
1: 본인 얼굴을 이제 조금 가려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궁금하다.
4: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10: 고왕 거미입니다.
0: 아, 귀여워, 어떡해.
10: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2: 오늘 많이 쓰고 싶어져?
10: 당연하지.
11: 다 듣고 각자 정답을 외쳐보는 거 알겠지?
4: 네.
10: 정답.
1: 어,
10: 2차 성징.
4: 거기.
1: 어... 이게 뭐예요?
3: 일절 아니에요?
12: 꿈꿈님 주세요.
1: 아, 이거 뭐. 아, 그럴까요?

0: 네.
1: 찐득찐득한 것 강력한 힌트네요. 네.
2: 아, 저 정답이. 몽정.
3: 아, 몽정.
2: 슬라임을 맞추니까 뭔가 생각이 났어요.
0: 아, 꿈꾼다.
3: 뚜비뚜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4: 이야.
5: 정장한다.
6: 정장 열심히 만들고
5: 있죠.
4: 어서 오시고.
3: 안녕.
6: 와, 귀엽네.
4: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야, 이동합니다.
5: 진짜. 귀여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4: 비 좀 와. 가득 찼어. 비상이야, 비상.
5: 난리가 났어.
4: 지진 났어.
5: 난리가 났어. 이거 진짜.
4: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5: 아, 이렇게 어린 나이도 웅장을 하는군요.
2: 하루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이상하죠.
7: 이상. 네.
5: 이상해.
4: 아, 요상하지, 요상해.
8: 올해 2월달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웅종이.
7: 침대에다가 팬티를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
5: 그치, 숨기고 싶지. 창피하지, 엄마한테도.
4: 아, 그렇지.
6: 당황스럽죠.
8: 웅종이 막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일찍 나온 것 같아서
7: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거 이런 게 왜 나오지?
8: 아, 일단 손발 시술을 할 때 이제 바지가 완전 축축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말라 있어가지고 손발 시술가 아닌 것 같았어요.
7: 자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좀 붉었고 거기에서 약간 액체 같은 게 나오고
5: 그렇군요.
7: 좀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5: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4: 그렇죠.
2: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웅성이 뭔가요?
7: 자고 일어났을 때 사정을 한 거예요.
2: 사정이 뭐예요?
7: 사정이 뭔지 아는 사람.
4: 사정.
3: 불공 너무 궁금해.
5: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 또 이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2: 한번 운동할 때 보통 몇 개의 정자가 대출되나요? 사람이 있어?
7: 내 추측으로는 한 천억 개?
5: 천억.
2: 운동할 몇 개 괜찮나요?
7: 알겠네.
4: 그렇지. 다 알진 않죠.
2: 운동은 언제까지 하나요?
7: 내 생각에는 중이?
2: 하지 않을
7: 거예요. 원하진 않는데 알아서 딱딱해요.
9: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지?
4: 얘가 왜
9: 그냥
4: 이렇게...
9: 가만히 냅두면 조금 있으면
4: 인격을 줬네.
10: 안녕,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학교 가는 중.
5: 성이 있어.
10: 놀랄라.
6: 곤란하다. 갑자기.
5: 어떻게 해야 돼? 제 몸 왜 이러지?
11: 난 더 커질 거야.
4: 비상이다, 비상.
6: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5: 너무 힘들겠다, 그래.
11: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애국가 맥도산이.
6: 애국가 부르죠. 예, 전형적인 애국가 부르죠.
5: 요즘 아이들 사실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좀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모르는 친구들이 또꽤 있네요.
1: 저 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이 고시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뭐 이미 했을 수도
2: 그쵸.
1: 있겠구나. 예, 네, 숨겼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3: 그쵸.
1: 네.
3: 배워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2: 사실 이제 저는 경험자잖아요.
3: 네.
2: 어렸을 때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1: 찜찜한데?
2: 내가 소변을 봤나?
3: 그치. 아, 그럴 것 같아. 놀랄
2: 근데
3: 것 같아요.
2: 그러면서 너무 이제 당황했는데 보니까 이불이 안 젖어 있어.
4: 그니까.
3: 아, 그럼 좀
2: 이불이
3: 다르구나.
2: 안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변을 볼때 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팬티가. 근데 이게 제가 위로 또 누나 내시고.
4: 아하.
1: 어떡해.
2: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3: 없지.
2: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 학교를 갔던
3: 그 거예요. 그 상태로?
4: 진짜요?
2: 그냥 그치. 너무
4: 내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2: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4: 근데 저도 기억났을 때 그때 좀 부끄럽고 막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한 일인데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2: 너무 찝찝하죠.
4: 근데 내가 거의 빨래 바구니 맨 밑으로 이렇게 그냥 숨겨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빨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씻고 갈아입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3: 근데 너무 귀엽긴 하다. 빨래 바구니 제일 밑에 있어도 어쨌든 다 이렇게 뒤집으면 보거든요.
4: 그런 생각 못해요.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2: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랫감을 줄여야 돼. 근데 너 왜 팬티를 한 장 더 입었어? 이렇게 되면은
3: 집중되지. 누나 내신데
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3: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몸정고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샘 씨랑 정규 씨가 조금 유리해요.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린 또 생리고사 한번 하면 그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또 쌤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몸정고사 문제는 특별히 우리 정규 씨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3: 네.
2: 흥미가지 마시고 소신껏
3: 네.
2: 네, 아는 정도로.
4: 아니, 그럼 1등하면 상품 그런 거 있어요?
2: 상품은 뭐 이따가 물 한 잔 드릴게요.
4: 네.
3: 그래요.
2: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공정은 야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름이 몽정.
3: 몽정. 알겠다. 꿈꾼 거야, 꿈꾼 거야.
2: 자, 맞아. 좋아요.
3: 네.
2: 하나, 둘, 셋.
3: 자. 공정, 꿈꾸는 거.
2: 자, XXXOX.
3: 네. 저랑
2: 저도 오했고.
3: 아, 저는 무조건 몽정이잖아. 꿈을 꿔야 돼요.
2: 꿈을 꿔야지.
3: 그 뭐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뭔가가 뭐.
2: 이유 없이 나올 수 없다.
3: 아, 꿈을 꿨다.
4: 꿈꾸는 게 맞는데, 제 경험자라서. 네. 그 무조건 야한 꿈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4: 네. 오. 제 경험에 그랬어요.
2: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라고 했는데.
3: 그러면.
4: 평소에
2: 맞는데.
3: 그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2: 네, 우리 두 분한테. 네.
5: 정답은 X입니다.
2: 네. 7인분.
5: 그래서 몽정은 정액이 가득 차면 신선한 정액이 다시 차기 위해서 묵은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동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한 꿈꾸면 한다는 편견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동규 씨만 야한 생각을
2: 하는 걸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니, 저는 실제로 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야한 꿈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3: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사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그냥 묵은 것들을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굳이 막 왜 그랬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 맞아요. 두 번째, 몽정은 평생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희한하게 지혜 누나랑 저만 같은 걸 들고.
3: 네. 그러게요. 네. 몽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2: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3: 왜 우리랑 자꾸 반대로 가지? 네.
4: 모든 남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3: 아니 묵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빼냅니까?
4: 뭐 그쵸, 알아서 하겠죠.
3: 다른 게?
4: 다른 방법은 있겠는데.
3: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6: 정답은 5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자의 85에서 95%가 몽정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5에서 15% 사이 정도는 몽정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몽정이 사춘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2: 이해가 됐어.
3: 네.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1: 저희 아들은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자거든요. 엄마 우리 꼭 끌어안고 자자 하고 항상 엄마랑 잘

0: 되려고 해요. 근데 언제쯤 할까요? 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 네.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만 11에서 13세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유전이나 체지방, 수면 패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성도 몽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위 유무에 따라서 몽정의 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2: 욕심이 나요. 자꾸 틀려가지고 저도 한번
3: 그러니까
2: 맞춰보고 싶은데 경쟁이 좀 되네요. 다음 문제 좀 주세요.
3: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정은 자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자, EBS에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쓸수 있다는 게 참.
2: 네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 맞습니다.
2: 이거는
3: 교육이 있기 때문에.
1: 네, 교육이 있죠.
2: 왜냐면 우리도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알아야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3: 하나, 둘, 셋.
2: 오! 자,
3: 오,
2: 이번에 통일해서 다
1: 완전히 치네요. 자위랑 몽정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몽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액을 배출하게 되면 몽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몽정을 첫 사정으로 경험하는 남성이 13% 정도가 되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자위를 통해서 먼저 사정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빠르다는 얘기죠.
2: 아까 몽정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았는데 우리 쌤 씨랑 뭐 정규 씨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죠.
3: 아니,
2: 먼저
3: 왜 그렇게
2: 사전에 뭔가
3: 몽정에 대한 기억은 생생해요.
2: 그래요?
3: 생생 어제 같은 느낌이에요.
4: 맞아요.
3: 어제
2: 잘못된 게 아닙니다,
3: 여러분. 깜짝
2: 아니,
3: 놀랐어요.
2: 잘못된 게 아니에요.
4: 아니. 근데 옆에서 지금 쓰러졌어요.
2: 여기는 와들이 있으니까 또더 와닿아서.
0: 아직 애기 같고, 막, 너무 이렇게.
2: 받아들이세요, 지현 씨.
0: 아니, 막, 뭐, 준비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2: 준비하셔야 돼요.
3: 제가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같이 잤다고 했잖아요. 아마 벌써 아침에
1: 그럼요.
3: 일어나면 활기한 나이가
1: 난감할
3: 지났어요.
1: 거예요.
0: 막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2: 왜 불편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짝을 만나는 거니까 엄마가 또 건강하게 딱 밀어줘야죠. 아유 우리 자식 컸다 이러면서 이 자식 컸네 이러면서
1: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필요해요. 아, 너 남자 됐구나 자식 이렇게 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쿨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5: 부모님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몽정 가지고 너무 막 놀리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황하지 말고 속옷 이렇게 한번 지레빨래처럼 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좋겠네. 뭐이 정도면 좋고요.
2: 자, 근데 사춘기에는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실 널뛰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요, 사춘기 부모, 자녀의 일상을 셀프 카메라로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6: 빨리 해. 너 먹었으면 안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받아. 뭐야? 얘 넣어놓고 왔잖아, 지금.
1: 아침부터, 네.
7: 안녕하세요.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키우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2살 장나은입니다.
2: 귀여운데, 아직 귀여운데?
0: 밝은데?
2: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7: 오늘 저희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9: 지금 우유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8: 아니 싫어.
9: 한번 머리 빨리 먹어.
8: 아 진짜 싫어.
9: 지금 한잔 먹고 400 이상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먹고 하고 가기 전에 하나 먹고.
8: 아 우선 이따 먹을게.
9: 유산균 맞다.
8: 내가 알아서 할게.
9: 유산균
2: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죠.
1: 나중에 알아서 안 하니까 문제죠.
9: 아 지금 좀 먹어. 먹어야지.
8: 싫어 싫어.
9: 언제 먹을 거야 이거?
8: 이따 먹을 게 되면
9: 이따 먹으면
8: 지금 조금만 먹어. 우유는 이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엄마가 부족하니까 너무 싫어요.
7: 그냥 챙겨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2: 그러니까 하면
7: 할까?
2: 되는데
7: 몸에 안 좋은 거 주는 것도
2: 너 생각해서
7: 아니고
2: 하는
7: 내가
2: 거지.
7: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안 하잖아.
2: 또 이제 아이는 또 자라서 잘하는데 왜 자꾸 그러나.
9: 봐봐, 아침에 입술도 너 립밤 좀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이 립밤은 너 입술 지금
8: 아니야 입술 바르고
2: 립밤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0: 너무 난다. 너무 난다. 저희 첫째 방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1: 세탁.
2: 저희 방은 이렇게 진짜 허물 건지 여기저기
3: 하기 위한 건지
4: 핫
3: 포장과 과자 포장을 하기 위한 곳인지 그리고 딸만들은 다 공감하시죠? 요새 유행인 클리커.
4: 아, 또 저렇게 정리 다 해주시는구나.
5: 안녕, 오늘 제 친구 지우랑 편의점 왔어요.
6: 귀여워요.
4: 아, 근데 다이가 아니네요.
6: 엄청 반찬해요, 진짜.
5: 제가 사줄 거예요. 제가 쏠 거예요.
7: 엄카, 엄카.
8: 그 카드는 있잖아.
5: 그래서 지금 흥내근에서 과자깡을 할 거예요, 여러분.
4: 과자깡?
5: 오, 겁나 재밌어요.
9: 다녀왔습니다.
10: 봤어?
5: 아, 진짜 많이 달라졌네.
4: 확 달라졌어.
10: 나 하고 안 가니까 바로 씻어.
5: 아니.
10: 응.
5: 그럼 나 이따 치면 될 거야.
10: 빨리 씻어, 씻고 해.
11: 모두 양말이 다 똑같아.
10: 알겠다고.
11: 한번 씻으라고. 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12: 여러분, 제가 가장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싫은 말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동생한테 좀 양아. 조용해라.
11: 어, 표정 진짜 무서웠어.
12: 좀 쉬더라.
13: 양보해라.
10: 아, 야, 끊어.
11: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0: 아니, 어딨어?
4: 왜?
10: 아니,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쉰다고. 왜 엄마, 엄마는
2: 그래, 맞아. 그 방 치우면
10: 난리나.
11: 아니, 근데 자기가 안 치우니까. 어, 어떡해.
10: 네가 제대로 치워, 그러면 이제.
6: 내 거를 건드렸다는 게 이제 내 소유권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죠.
10: 좋아하는
14: 라라
10: 로스피
14: 이렇게 삼먹거린대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득을 했어.
2: 저 때는 또 되게 좋아해. 저 때는 진짜 엄마한테 웃어줘요. 유일하게.
10: 이런 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하연아 이거 어때? 싫어? 왜? 이거 봐봐, 이거 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15: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10: 어?
2: 어, 저건 다 보겠어, 옷 스타일을.
6: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10: 이거는, 입어봐, 입어보는데, 너 급식 먹으면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거.
11: 어, 그럼 취향이 달라, 엄마랑
2: 취향이 달라요.
10: 예쁘지 않아?
11: 어, 엄마 또 짜증나셨어.
4: 아, 엄마 엄마의 표정이 좋아.
11: 엄마 너무 웃기다. 엄마 너무 웃겨.
10: 오, 맞아. 이때 진짜 말 잘
6: 보고 이제 눈물을
11: 근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2: 아, 아직은
11: 저는 저 생각하면 진짜 귀신씨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못된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재현 씨는?
2: 저는 지금 제 딸이 방위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11: 아, 손도 못 대게.
2: 네, 그래서 그럼 청소기만 밀어줄게. 근데 또 청소기도 안 돼요. 아예 진입이 금지여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윤이 나이 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빠, 오빠.
11: 아, 그러면 뭔가 조금 아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2: 아니, 근데 저는 얘가 이러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죠?
11: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잘 알아보세요.
2: 본인 기억이 안 나요.
4: 사실 저는 이제 제 네.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맨날 뭐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다니고
11: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예요. 춤추러 무리지어서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춤 췄어요 그때?
4: 뭐 한 바퀴 돌아오세요.
11: 한 바퀴 보여줘요.
4: 한 바퀴 돌아오세요.
11: 보여줘요. 그럴 때
6: 저도 이제 사춘기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중학교 때 뭐 말썽 부려가지고 학교에서 전화도 온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고
11: 반전이다.
2: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11: 그러니까
6: 그건 녹음에 딱 그냥 저희 어머니는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전혀

0: 들지 않아요.
1: 그치, 정말. 모르지. 사춘기를 조용히 보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조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자녀랑 트러블이 날 땐 얘가 당장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당장 행동을 고쳐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시기라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너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냥 딱 던지는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를 등한시간에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짧은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너무 들이대시면 곤란해요. 좋은 것도 세 번만 권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만류하는 건 세 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3세 번. 아, 이걸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3: 아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근데 그거는 걔가 네. 준비가 되고 걔가 요청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사춘기에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가 많고 자기만의 네.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 뭐 비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정신이 없다, 미쳤다고 봐야 돼.
3: 호르몬이 하는 일인 거다 지금. 아, 호르몬.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네.
2: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1: 지금 잘 맞아요.
2: 근데 이게 자꾸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샘 씨가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네. 정규 씨가 윌리엄이에요. 아, 아들이죠.
4: 예. 어, 윌리엄, 학교에서 왔어?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니, 옷은 빨래바구니 넣고.
5: 아니, 요점만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아, 진짜.
2: 황오,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4: 네. 실컷 거기 안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내 말 안 할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2: 무서워. 아니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셉씨 어떻게 할 거예요?
4: 어 이거 그 소통하는 게 그 가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3: 맞아요, 맞아요.
4: 이거 소통 없어버리면 나도 되게 배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혼자서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진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현 씨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아, 이거 너무 웃겨.
2: 지현아. 야, 지현아, 너 지금 몇 시간째야? 지현아, 그 눈 나빠져. 지현아, 엄마 얘기 들어봐.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어? 너 눈 나빠진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중독이야. 너 진짜 중독이야. 눈 봐. 계속 안경 써야 돼, 이렇게 되면.
3: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왜 나만 못 보게 해?
2: 어? 야, 이거 지금 집어 던진 거야, 지금? 야!
3: 몰라. 나 밖에 나갈 거야.
2: 너 어떻게 키워야 돼? 너, 야! 놀러와! 놀러와!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5: 근데 이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
2: 근데 화난,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던지고 나간 거야, 화가 난 거야.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어딜 내가 얘를 어떻게 진짜 키웠는데 이걸 던져 나한테 이거에 갑자기 또 욱하게 되는데.
5: 입했어.
2: 네네.
4: 아니 근데 그 관계 깨지는 것보다 핸드폰 깨지는 게 또 나을까요?
3: 아니 저는 핸드폰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5: 아 차라리 그치.
2: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야 근데 상황극만 했는데도 지금 다들 몰입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샘 씨도 막 속상하고 저 역시도 막 지금 약간 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5: 그렇죠. 아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죠.
2: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대부분.

0: 아, 이미 영상이 슬픈데.
1: 맞아요. 부모는 누가 이해합니까?
2: 혹심자?

0: 정말.
1: 엄마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2: 우리 집이 한 3,000원. 그거. 나블.
3: 하시오.
1: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0: 아이들의 불평들. 네.
1: 내가 알아서 할게.
2: 학교 끝나면은 아주 간단해. 딱 두 글자. 놀게.
3: 놀게.
2: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애들아, 마라탕 먹으러 갈 거야. 근데 아,
4: 진짜 마라탕.
2: 진짜 너무하고 그만 좀. 아, 집착 좀 하지 마.
5: 완전히
4: 집착 좀 하지 말래.
5: 완전.
6: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좀 화장 좀 덜 해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 그럼.
4: 맞아. 엄마가 뭘 알아.
7: 엄마 뭘 알아. 맞아.
8: 우리 집만 10시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남아놨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남아놨어.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일을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간대. 근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4: 오, 마상.
8: 바로 그 주에
4: 어머.
8: 나갔자. 했더니 엄마는 얼마 벌어? 어떤 사람은 누구냐?
4: 엄마를 비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2: 속상하다.
6: 엄마. 내 친구는 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없어? 엄마, 내 친구는 학원을 네다섯 군데 다니는데 왜 나는 한 군데밖에 안 보내줘?
1: 학원 보내줘도 학원 왜 보내? 안 맞아, 보내줘도 왜 안 보내?
5: 보내준다 뭐라 하죠.
6: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니랑 똑같은 딸 낳아봐. 어,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똑같이 겪어봐.
4: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7: 맞아요. 환장해요.
8: 불러도 대답 없기 시작할 때가.
6: 경과 같았어요.
8: 밥?
6: 네. 밥. 이거를 꼭 찌면 끝나는. 문 열고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 되는 기분이 들어요.
8: 저 한 4일 동안 나 안아주고 있는데
4: 4일? 그럴 수가 있어요? 와,
8: 기다렸어요. 저 진짜 되게 힘들게 울면서 울면서 저 기다렸어요.
4: 수양을 하셨는데
8: 기다리니까 와,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문을 닫고 가거나 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그냥 난 너랑 안 봐도 살아 하는 그렇게 해야 밀당을 해야 아들이 나 빨리 나오더라.
5: 맞아요. 맞아요.
4: 그렇구나. 밀당을 해야
5: 돼요. 필요해요. 밀당이.
4: 아, 근데 정말 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7: 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말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뭐 그렇다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5: 맞아요.
4: 말하지 말라고?
7: 왜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 그런 식이 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자체도 창피하고. 불편하고 창피하고 뭐래도 다 창피해.
4: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1: 엄마,
4: 창피한 시기에.
1: 맞아. 엄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9: 그게 사춘기 때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뭐 마트 갈 때도 그냥 부시시하게 대충 하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 안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친구나 누군가가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7: 아까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이제 화가 나면 좀 더 운동화 신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나가서 뛰고 네. 그냥 막 스쿼트 하고 막 바벨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네.
10: 아니 사진을 봤더니 누나 여기 복근이랑 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 레그프레스 80에서 100kg 치신다고. 네.
7: 근데 이게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지금 이만큼인데 둘째까지 오면 한 200kg 칠 것 같아요.
4: 와. 야. 기대가 되네요. 네.
1: 이게 부모 마음은 누구 알아주나요? 이거 부모는

0: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과 돈도 좀 쓰시고 좋은 친구나 지인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전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름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2: 갱년기인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나보다 먼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 예전에는 좀 일찍 낳고 일찍 기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네. 지금은 사실 엄마들 폐경기 즈음 해갖고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와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고 네. 사춘기는 호르몬이 막 막 분비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4: 갱년기도 사춘기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네. 맞아요?
0: 아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1: 사춘기가 이겨요?
0: 그럼요.
2: 아니, 우리 갱년기가 네. 이긴다고 생각해서
0: 아유, 아니에요. 이게 뜨는 해랑 지는 해가 있는데 뜨는 해가 이기죠. 지는 해가 이길 리가 있나요?
4: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우울해지네.
2: 우리 모두 다들 한때 사춘기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네.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5: 네 외모 괜찮아. 거울 깨고 싶지?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개그맨 된 거 아니야. 파이팅!
2: 저는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야 다 좋아. 학교만 가자. 학교 가야 돼요. 학교만 가자.
6: 네. 너... 방에만 혼자 있고 싶지? 엄마, 아빠, 오빠도 다 싫지? 근데 그 순간도 다 지나간다?
2: 울 것 같은데?
0: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돌아오지를 못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처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CCTV 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너 시험 혹은 뭐 학원 이런 얘기보다는 너 요새 뭐 연예인 누가 좋아? 어떤 어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뭐 친구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런 어떤 관심사랑 얘기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2: 네. 억지로 했다가 또
3: 노잼 또 이제
2: 노잼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 지현 씨 함께 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6: 많이 해소됐고요. 네. 저도 오늘 참 나오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너무 무지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4: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로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갑자기 말했다고 어떤 여자가 하더라고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7: 제로투라고.
2: 네.
8: 제로투 뭐예요?
7: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4: 지금 제도 이외에 거 봤어요.
9: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10: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려서 기분 어때요?
11: 그냥 삭제하는데요, 그냥?
12: 저도 삭제해요.
3: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 웃었다.
13: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의를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러 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로인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의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에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심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심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심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심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심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 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논의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얄타회담입니다. 얄타회담의 핵심 3인방,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회담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정해졌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했던 정말 강력했던 새 정치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까지 했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승전으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고작 4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얄타 회담하고 나서 두 달 만이었다고 하고요. 다음날 나온 신문기사인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대통령 주치의 기록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1년쯤 전부터 수축기 혈압은 200이 넘었고요. 사망 직전엔 이미 30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보다 8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하고요. 1953년에 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었었고요. 어쨌든 정설은 대뇌 좌반구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를 문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언가치고는 처칠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90세에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뇌경색이 생겼었고 돌아가실 때는 세 번째 뇌경색으로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사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력했던 정치인 3명이 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1949년에 심장학 교과서인데요. 지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200에 100 미만인 경증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인 관찰이 바람직하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이후에 고혈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계의 생각이 바뀌게 된 데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 높은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Framingham Heart Study는 의학계 최초의 질 높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1948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레밍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검사도 한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최초 대상자들이 이미 다 사망하셨고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심혈관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관찰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혈압약의 등장입니다. 프레밍엄 연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역학 근거를 제시했다면 실제 치료 효과를 증명한 것은 VA 연구였습니다.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협력 연구고요. Veterans Association Study라서 VA 연구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뇨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뇨 효과보다 사용해보니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혈압약으로 사용이 바뀌게 된 약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됐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약제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가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혈압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프레밍엄 연구와 VA 연구가 고혈압 치료의 문을 열었다면 지난 60년 동안은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하고 깐깐하게 다듬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1977년만 해도 이완 기혈압이 105 이상일 때나 약물 치료를 권고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에 90이라는 기준이 정립된 것도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과 1993년의 일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더 엄격해서요.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습니다. 2018년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노인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혈압을 잘 조절하면 치매를 적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잘 증명되어서 고령이라고 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약물치료만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이해들 속에서 새로운 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셔서 청진기를 혈압을 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혈압이 치솟는 현상이고 하얀 가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00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100의 고혈압이 있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한 가정

가정용 혈액계가 보급됐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잴 수 있었던 혈압을 집에서 편하게 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주 재는 가정혈압이 환자의 진짜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목표혈압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가정혈압을 치료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게 현대학계의 중론입니다. 연구자들도 아직 고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은 많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하나.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몸에 정말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피를 짜주게 되는데 이 힘 때문에 혈관에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혈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치가 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수도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쓰려면 상수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집까지 보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상수도관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물을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지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은 여러 가지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치매, 골다공증, 골절 같은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듣고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이거죠. 제가 고혈압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로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의 약 30에서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이 높으시다면 자녀분들도 고혈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혈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속하게도 나이 그 자체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0대 성인의 절반인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세가 넘어가면 수치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친구들 모인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 3명 중에 두 분이 이미 고혈압 환자라는 이야기죠. 친구들 모이면 약 안 드시는 친구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되다 보니까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식습관 중요하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짠 음식 문제입니다. 짠 음식 드시게 되면 소금이 우리 몸에 수분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피가 더 많기 때문에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인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에서 6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내려가실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 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압 위험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나이라는 바탕 위에 나의 생활습관이 켜켜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유전과 나이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매일 하는 운동량, 그다음에 내 생활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방법 첫 번째, 싱겁게 먹기입니다. 혈액량을 결정하는 게 소금,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 찌개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단짠, 이런 외식 문화 때문에 외식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쌀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거 말씀드리게 되고요.
셋째는 적절한 음주입니다. 술 드시면 술 드신 직후에는 혈압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한때 와인 한 잔은 고혈압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한 잔에서 잘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 소주 반 병, 한 병 이렇게 되니까 소주 반 병 이상은 독약입니다. 넷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일하게 돼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체중을 5kg만 감량하셔도 수축기 혈압을 4에서 5mm 머큐리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주로 말씀드리고요.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150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이 5에서 8mm 머큐리 정도 낮아집니다. 15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2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주 5회 하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심내혈관 질환이 높기 때문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혈압이 처음 진단되신 분들은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하시고 약 먹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조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드시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꼭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머리가 아파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아니고요.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손상된 합병증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혈압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용량과 종류는 좀 조절하거나 심지어는 끊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전과 나이가 상당 부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혈압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자주 재는 혈압이 더 좋습니다. 병원 오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적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식사하시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대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시간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약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워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고혈압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한 조절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4개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혈압 조절률은 62%에 달합니다. 선생님들도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환자분들도 혈압을 열심히 조절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부에서도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조절하시면 충분히 혈압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 속의 지방의 위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해야 돼.
3: 클라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흡사하는 느낌.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 루키 MC 카더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헬로 MC가 돼서 한창 좋을 때 이제 헬로 루키 참가자들처럼 마음이 아주 풀을 때 저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저는 진짜예요. 왜냐면 요새 잘 모르던 뮤지션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되게 잘 된 일이고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그런 리스너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 루키는 정말 올해 루키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도 이거의 열혈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일단 보면 역대 헬로 루키의 국카스텐 이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저거 뭐지? 며칠 전에 제가 장기하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국카스텐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침 형 맞다 형 저 헬로 루키 MC예요. 야 헬로 루키 MC가 어딨어? 생겼어요. 아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8: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지근해져 잔이 속이 쓰려온다.
7: 지금 나왔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MC로서 개인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조금 사람 곤란하게 하는 밴드더라고요. 데이브레이크 형님.

0: 형님들도 실리카겔도 해요? 1등 했어요 실리카겔이?
1: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0: 그럼 내가 알 텐데? 최근에 지소크리클러 한로로도 인기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근데 952팀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원 심사 후에 라이브로 경합을 하는 겁니다. 월에 두 팀씩 분발이 돼서 본선으로 갑니다. 연말에 올해 헬로루키 결선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경연 컴페티션은 또 혜택이 있어야죠. 200 좀 더 줘요. 동기부여가 조금. 아 여기 있네. 아 이달 아 죄송합니다. 아, 이달은 그치 이달은 200만 원이 많아. 이건 오히려 줄여요. 아 이건 너무 많다. 와 상금 대상 2천만 원. 우수상 신발 특별상 1천만 원. 공감으로 갑니다. 전 이런 계단이 너무 좋아요. 헬로루키가 된 다음에 공감에 출연합니다. 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기준도 생각은 하긴 해야겠네. 예술성. 아, 예술성 어떻게 넣지? 독창성? 아, 독창성은 뭐 사실 난 안 되겠다. 연주력. 연주력은 뭐 가장 드러날 것 같고 음원으로 듣던 것보다 더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그러면 결국 라이브를 잘해야 되니까 관객분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뮤지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헬로루키 먼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분 일단은 저랑 이제 반대 결에 계시는, 굉장히 반대에 있죠. 이게 뭔가 하얗고 이분은 굉장히 소년. 기쿠 하시란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 기쿠와 하시에서 따오셨다고 합니다. 제목으로만 한번 느낌 볼까요? 푸른 섬광, 푸섬. 푸른 섬광. BPM 빠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막 시끄러운데 멜로디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거기서 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생김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요새는. 기쿠아시 아니면 카더가든이에요. 산만한 시선. 2인조 포크겠죠? 이력이 일단 조금 여러분들 좀 반칙이에요, 사실. 한국 대중음악상은 전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 받은 팀들 보면 좀 부러워요. 자격지심도 조금 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팀들은 훌륭한 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반을 듣게 돼요.

조금 눈물 나는 노래네요. 성드빌라. 저런 포크 음악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동조시켜요. 이 노래에, 가사에. 신내림도 받으시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은데? 구간구간 막 센스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새로움이죠. 오이스터즈, 알아요. 저도 이 팀. 멤버 셋 중에 둘이 쌍둥이, 안 물어봤죠? 이런 안 물어본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맞다.

보통 이제 뭐 어디 특별 강연할 때 뭐 이렇게 세미나에 뭐 이렇게 뭐 너무 좋은데 이거? 항벨97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팀하고 아예 다르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팀들이 너무 좋거든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정영호 못해, 불씨, 못해. 못하는 거 많아 보여요, 근데. 제가 약간 바라는 거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가는 거지. 좀 좋아요, 요새는. 아, 기타가 겁나 호방하네. 드럼이 좀 약간 박살 나는데요? 약간 박 터지겠다. 고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2026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 드립니다. 이번 달이 첫 달입니다. 무려 952팀이나 지원했다고. 그 중에서 음원 심사를 통과한 단 10팀만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대단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행위와 그 상황들의 일상사들을 영어로 이번 주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루틴도 좀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휴가 때, 뭐쉴때 하는 루틴. 자, 루틴은 뜻이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침 루틴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곧장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자, 일어나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표현이죠? Wake up at six. 자, up은 앞에 동사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wake라고 하는 동사가 up과 붙어야만 잠에서 깨다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거죠. Get up이라고도 하죠. Wake up, get up. 둘다 힘을 뒤에 줘야 되죠. 자, wake up at six 해서 six o'clock 그냥 줄여서 six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시는 시간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ke up at six. Wake up at six.
0: I wake up at six. 자, 강세 들어보세요. I wake up at six. 힘을 걷어주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거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자는 분, 누르고 더 자는 분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점프라고 하는 동사를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팀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좀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점프라는 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는 건 아니어도 벌떡 일어나는 걸 jump out of bed 이렇게 합니다. 쉽죠? 쉽지만 이런 게 우리의 회화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양쪽에 힘주고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영작도 하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곧장 간다. 자, 이 가다는 뭐 go to 쓰면 될것 같은데 이 곧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Straight 같은 거 쓰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그쵸? 나 일어나자마자 I wake up at 6 and I go straight to the bathroom.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만들면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그죠? 곧장 뭐 커피 한잔 마신다? 곧장 화장실로 간다. 루틴이 약간씩은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들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강세 들어보세요.
1: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0: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런 콜로케이션을 알면 회화가 좋아집니다. 문장 해볼까요? 벌떡 일어난다 아까 있었죠? 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요런 거를 좀 처리해 볼까요? 우리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 뭐 반대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이 울리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다. Go o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화재 경보기 같은 게찡 하고 울리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 알람 같은 것이 막 울리는 걸 go off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go off 강세 뒤에 주고 goes off 해서 3인칭에 해서 붙였습니다. I jump out of bed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As soon as my alarm 뒤에 강세 alarm goes off. 자, 강세 다섯 분 됩니다.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들어볼게요.
1: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0: 오케이. 너무나 유용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도 있고, 휴대전화 메시지, 그죠?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커피 마시다. 만들어야 맛있겠죠? Make some coffee? Drink 한 마시는 거고, 커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린다든가, 탄다든가, 뭐, 여러분이, 뭐, 방식 있겠죠?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some 넣어가지고 make some coffee 이건 쉽죠? 들어볼게요.
1: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0: 오케이. 텔레비전을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 그냥 틀어놓는 거. Turn on. Turn on the TV. 넣어야 됩니다. Turn on the TV. Turn on TV 하지 말고 Turn on the TV. 자, 이렇게 축약어는 강세를 주로 뒤에다 조금 더 줘요. Turn on the TV가 아니라 Turn on the TV 이렇게 들어볼게요.
1: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0: Bingo. 자, 휴대폰 메시지 check. Check. Check messages on my phone.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기 앞에는 in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on이에요. on. 기기 상에 있다는 뜻으로 이건 좀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책에 힘 살짝 줘도 돼요. 메시지가 메인이니까 check messages on my phone. 강세 양쪽 주세요.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기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루틴. 전화기 딱 보면서 메시지 확인. The first thing I do. 자, 이걸 주어로 잡아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은 거예요. The first thing I do. 이게 주어입니다. Is to check. 이거 투부정사죠.

0: is to check 확인하는 것이다. Messages on my phone is to check messages on my phon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그러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출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work라는 단어 계속 쓰면 되는데 get ready for work. 아이고, 간단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이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Get ready for work.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그냥 have breakfast 쓰셔도 되는데 grab란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진도 요 grab란 말이 약간 가볍게 느낌이 있는 동사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grab some breakfast라고 하면 막 정식으로 먹는 느낌보다 가볍게 손으로 쳐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grab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Grab a drink. 그럼 가볍게 한잔하다. Grab some coffee. 가볍게 커피 한잔하다. Grab some breakfast. 아침이 결코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아침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grab some breakfast. 요거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1: Grab some breakfast. Grab some breakfast.
0: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건 head to work. Go to work 해도 돼요. Head to work. Head 자체가 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터로 향한다. 이게 출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Head 동사 운용할게요. 자, head to work. 들어볼게요.
1: Head to work. Head to work.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한다. 이 두 개를 좀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를 먼저 문장을 잡고 뒤에다가 아침 먹는 걸 넣어볼까요? After 넣어가지고. 자, I grab some breakfast. 이게 아침 먹는 거죠. After 붙이면 요거 한 후에 앞에 거.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가볍게 아침 요기하고 출근 준비한다. 들어볼게요.
1: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0: 좋습니다. Very nice. 자, 오늘 거 정리할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주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아까 jump 동사. Jump out of bed.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On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출근 준비하다. Get ready for work. For 주의하시고 get ready for work.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뭐 이제 학생분들은 학교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관련된 루틴 또 다음 시간에 가볍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고 방송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versus trash.

trash. garbage 그리고 trash입니다. 둘다 쓰레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 뉘앙스 차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뭔가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arbage, trash. 일단은 garbage부터 볼게요. 네, garbage. 여기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중간에 여기 R 있죠? 그래서 R는 혀가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은 gar. car 할때 gar.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bitch. bitch. garbage. garbage. 네. 강세는 첫 음절을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네. garbage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엌과 욕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garbage라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뭔가, 집에서 그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냥 garbage라고 표현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일단은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The garbage can is full. Garbage, 젖은 쓰레기. Garbag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라고 할 때는 take out. 가져다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라서 the garbage 혹은 상대방이 어떤 쓰레기인지 아니깐 the garbage. 그래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garbage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Honey,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네, 쓰레기 차는 언제 와? 네, 쓰레기 차는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garbage truck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trash truck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 차는 물론 다양한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garbage truck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The garbage can is full. 네, 가득 찬 거는 full. F 발음 명확히 해주시면서 풀 아닙니다.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네, 이것도 뭔가 garbage can이 욕실이나 주방 쪽에 있는 garbage can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garbage can is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좋아요. 다음 단어 trash로 넘어갈게요. 네, trash. 일반적인 쓰레기입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tr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chr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trash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h 발음으로 시작해서 trash. trash. Very good. 이음절로 하셔야 됩니다. trashy가 아니고요. trash. Okay. Trash는 가구나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는 Trash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게 뭐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쓰레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들도 Trash 단어를 씁니다. Garbage도 쓰긴 쓰지만 Trash가 뭔가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하면 Trash는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 예문들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rash. 일반적인 쓰레기. Trash.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저 쓰레기들 좀 봐.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물론 원어민들도 여기서 look at all that garbage on the beach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garbage는 부엌이나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둘 다 교체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두 번째는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네, 전에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둘 다 가능합니다.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더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다양한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둘 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입구가 쓰레기로 막혔어. 근데 느낌은 이 trash가 뭔가 버려진 뭔가 가구, 폐기물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garbage는 주로 젖은 쓰레기, 부엌이나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쓰레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교체 가능하고요. 사실 원어민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체 많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trash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Hey Megan.
1: Hey Hanu.
0: How are you?
1: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1: Perfect.
0: well.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1: For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irthdays.
0: Birthdays.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Uh-huh.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이야기 다섯 가지를 듣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Uh-huh.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On my birthday, I look back on my life.
0: 저는 제 생일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0: tre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네, 생일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2: So Jordan said,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원래 reflection이라고 하면 생각,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걸 말해요. Mm-hmm. 원래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reflection 하나만 보면.
2: All right.
1: 그래서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Mm-hmm. 생일들은 좋은 기회들이다. 즉, 생일은 좋은 기회다 for reflection.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2: yeah.
1: 여기 문맥에서는 reflection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고 not just thinking, reflection on something. reflect 뒤에 on이 붙으면 이제 되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2: Yeah, so for reflection about your life, for 네. reflection on your life.
1: 그래서
2: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this many years?
1: Exactly, or how you have been living.
2: Living,
1: 네.
2: yeah.
1: 그래서 이 문맥에서의 이 문장의 뜻은 생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게요.
2: Alright.
0: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2: 렛츠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So I just turned 21 last September, and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since I'm 21.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Learn.
1: That's true. Life is about learning, but I don't think I've ever written down things that I've learned over the years on a birthday before.
2: Yeah, I've never done that. It's a very good message, very good idea.
1: For sure.
2: 저도 지금 조던 씨가 했던 이야기 속에 나왔던 뭐 그동안 뭘 배웠는지 나이에 맞춰서 몇 가지를 배웠는지를 적어보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 You'd have to write down like 100.
2: No, less than 100.
1: I'm just
2: 네.
1: joking. You guys know I like to pick at his age
2: I
1: sometimes.
2: know.
1: It's just for fun.
2: Sometimes it's not sometimes. Anyway,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르단 씨가 오늘 굉장히 좋은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1: That's right.
2: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줄한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Perfect.
0: Birthdays are great times for reflection on your life and your goals and what you've learned.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1: Birthdays are great times for reflection on your life and your goals and what you've learned.
2: Birthdays are great times. 생일은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걸 하기에 좋은 때냐면 for
1: Reflection. Reflection.
2: reflection.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reflection 그냥 자체로는 생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reflect하고 그러니까 동사로는 reflect 그리고 reflection 명사로는 reflection 뒤에 on이 붙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거를 많이 말해요. 그리고 reflect는 이제 reflect 빛을 굴절시켜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1: Yeah,
2: 그래서
1: something
2: 반사.
1: can reflect light.
2: 예. 그래서 반사시키는 것을 reflect라고 하고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반사해서 보는 거라서 reflect인지 아무튼 되돌아보는 거 reflect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lection도 사전에서 또 검색해 보시면 그 반사된 이미지를 reflection이라고 하기도 해요. For example,
1: Yes.
2: you can say I see my reflection on the water
1: Yeah,
2: or
1: or
2: in
1: in the
2: the
1: mirror.
2: mirror. 거울 속에 제 반사된 빛, 제 비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돌아보는 거를 말하니까 on your life and your goals.
1: Goals.
2: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목표 and what you have learned.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데 좋은 시기래요.
1: That's right. And what else are birthdays great for? She says.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2: And obviously, 그리고 물론, they are great times. 여기서 they는
1: The
2: birthdays
1: birthdays.
2: are great times for presents.
1: Presents.
2: 선물에도 좋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좋은 시기고,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1: That's right.
2: Of course.
1: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2: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재밌는 걸 하는 그런 활동들 다 좋아한대요. I
1: Love those things.
2: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그래서 those things가 그세 가지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especially the presents.
1: That's right.
2: 이렇게 이제 속삭이듯이 특히 그 중에서 선물을 사실 birthday니까 주는
1: I
2: 것보다는
1: love the presents.
2: 받는 거겠죠.
1: Of course,
2: 그래서
1: she means receiving presents on her birthday.
2: 네. 그리고 especially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이 부분에 대한 발음이 살짝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더 이에 가깝게 especially
1: Especially, especially.
2: 그리고 조던 씨는

0: 치는 especially처럼 발음했어요.
1: Especially, especially. Some people even say especially.
0: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1: Yeah, it's wrong, but some people will say it, especially in the South where I'm from.
0: Okay.
1: People say especially this.
0: All right.
1: So if you hear that, they're saying especially.
0: Okay. So especially, especially, 조던 씨는 어 쪽으로 가깝게 갔고요. Mm-hmm. 특히 선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1: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0: the older I get,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mm-hmm. the more I realize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깨닫게 됩니다. Mm-hmm. And what she's realizing what is
1: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0: 네, 깨닫게 되는 내용은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생일은 뭘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느냐면 reflect on 여기 지금 reflect 동사형태 나오고 있죠?
1: Yes.
0: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On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배운 내용을 mm-hmm. 되돌아보는 거 mm-hmm.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Up until this age.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Up until this age. 여기서 age는 나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he says,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0: 네,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learn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Reflect on. 여기서는 reflect on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는 건 아니네요. Reflect가 on과 함께 쓰면 되돌아보다라는 뜻으로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미래니까 되돌아보는 의미가 아니겠죠.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as you
1: continue to age, 네. as you age,
0: 나이가 들다, age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Age.
0: 예문을 하나 보면
1: This one is about me. You don't age. You don't age.
0: What do you mean it's about you?
1: I don't age.
0: Because you're not old yet.
1: 네. Exactly.
0: 네, 농담이죠.
1: Of course, it's a joke. Everyone ages.
0: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칭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1: You don't age.
0: You don't 나이를 age. 안 드시네.
1: You don't seem. You look younger as you get older.
0: Which is impossible.
1: Yeah.
0: You don't seem to age라든지 yea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1: Basically, you look young. Yeah. It's a compliment.
0: Yeah. Or you're actually old.
1: That's true.
0: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1: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0: Back in the day, mm-hmm.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고.
1: Back in the day, 네. back then.
0: 예전에,
1: at
0: 옛날에는,
1: that time.
0: Yeah, before.
1: Before.
0: 네, 옛날에는
1: yeah.
0: I didn't do this, 하지 않았습니다. But now, 이제는. Every birthday that I have, 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번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 Then what does she do? She says,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0: 네, 동등한, 상응하는.
1: Equivalent, equivalent.
0: Equivalent. Mm-hmm. 그래서 그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yeah. 거잖아요. 그 mm-hmm. equal과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equal 이 부분이요. 그래서 mm. equivalent 하면은 같은 가치가 같은 거예요.
1: Yeah. 그래서 That's the same.
0: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면은
1: For example, that's equivalent to about 3 miles.
0: 네, 예를 들어서 뭐 4, 5km 정도를 right.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3마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맞춰본다든지
1: right.
0: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yeah. 라고 할 때
1: It's equivalent to this program in 네, Korea.
0: 아니면 the Korean equivalent, equivalent. of 뭐뭐뭐 하면은 한국에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타입의 뭐 유명 인사, 배우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라고 할 때,
1: oh,
0: he's the cruel.

다음으로 계속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의 as one continues to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생일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n birthdays,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and man, I'm so proud of myself. My birthday is tomorrow, and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whether I intend to or not,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1: Spence says,
0: On birthdays, 생일에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And man, I am so proud of myself.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정말 스스로가 네,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그리고 Rose 씨는요. My birthday is tomorrow. 내일이 생일인데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100살은 된 것 같대요.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해보는데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해보는데 whether I intend to or not.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한대요.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Yeah.
0: How many lives I've lived? Of course, one.
1: Only one
0: 그런데
1: life.
0: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1: Yeah, she's had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 every year 네, and learned a lot of things.
0: 어떤
1: right?
0: 어떤 것이 dawn on someone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 Yes.
0: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 것처럼 살아왔구나. So she's led a full life, I think.
1: She's led a full life.
0: Yeah.
1: That's awesome.
0: That's good.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Chinoy are looking for the book. 점심 시간에 there is a book club. 다 모여가지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Everyone, turn to book, turn to page 67. 다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And then he says, is there something like a laminated bookmark? 자, 코팅된 책갈피가 있나요? 그 page 67. 다들 no, there's nothing. So here, this was impossible.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있는데 여기 impossibl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자, impossible, 불가능한. 아니, 책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 한 책을 찾아야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That's why the writer says, that was impossible. This is impossible.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우리 이거 책 어디 찾지? 그래서 자, 책이 많은 곳이 The library, 도서관이죠. All right,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at do you think Chinoy and Toby will do next? 자, Toby하고 Chinoy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무엇을 하겠죠? They're going to the library. 자, 도서관을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All right, so 도서관도 책이 많은데 will they be able to find that one book? I'm curious. Please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our book. Meanwhil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1: 오.
0: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1: 그쵸,
0: 봐요.
1: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안
1: 끓이고,
0: 그렇다면
1: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0: My shirt.
1: Your shirt?
0: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0: Stinky?
1: Yeah.
0: Who?
1: Stinky?
0: No, like it smells,
1: Smell?
0: like bad
1: Ah, bad
0: smell.
1: smell?
0: My shirt.
1: The... Oh,
0: Oh, is it me?
1: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비 때문이지. 비. It's
0: B?
1: raining. It's raining. 꾹꾹.
0: 아,
1: Yeah.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0: Yeah, musty.
1: Musty?
0: 어.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0: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0: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좋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0: 아.
1: 그 건조기에. 예.
0: 아하.

0: 예, 좀 여러 번좀
1: 오케이,
0: 히팅을 해줘야 돼.
1: 오케이.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Mm-hmm.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0: 어?
1: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0: 어허.
1: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0: 그렇죠.
1: 느낌.
0: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1: 그렇죠.
0: 예.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1: 냄새가 나.
0: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1: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0: 왜 냄새야? 왜
1: 자, 한번
0: 냄새야?
1: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0: 그쵸.
1: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0: 네.
1: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0: 바꿔서.
1: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0: 오.
1: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0: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1: 그래요? Oh, it's very
0: Stinky.
1: stinky 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거 있죠?
0: 네.
1: stink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라는 동사가
0: 스팅크하면.
1: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0: 네.
1: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 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쓰기
0: 스팅스.
1: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0: 네.
1: 사실은요, smelly
0: 스멜리.
1: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0: 그럼 냄새가
1: 이러면
0: 나는?
1: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쵸.
1: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0: 네.
1: 냄새나
0: 맞아요.
1: 이러면 벌써 안
0: 나쁜
1: 좋다?
0: 냄새?
1: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0: 네.
1: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0: 스팅.
1: stink.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네. 특이하죠, 그렇죠?
0: 예.
1: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or
0: 오돌.
1: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0: 그래요?
1: 네.
0: 처음 봐요.
1: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네네네.
1: 디오더런트 그거는 오더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0: 그러네요.
1: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더, 스팅크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0: 그럼
1: 그렇죠?
0: 연상이 빨리빨리
1: That's
0: 되겠네요.
1: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0: Is it me?
1: Is it me? 그건 나야?
0: 네.
1: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0: 예.
1: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0: 그쵸.
1: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0: 네.
1: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 야.
1: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막 because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0: 네.
1: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0: 예.
1: 어떻게 해요?
0: Is it us?
1: Is it us?
0: 응?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 shirt가 문제인가?
0: Is it shirt?
1: Is it the
0: Is it
1: shirt?
0: the shirt?
1: 그죠? 뭔가

0: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1: Is it the
0: 오늘은
1: shirt?
0: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이렇게 막 말릴 때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선생.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B.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B.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이렇게도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1: Because
0: because
1: of.
0: of.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So
1: 네.
0: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0: It's because of you.
1: of you.
0: 자, how about this?
1: Yeah.
0: 그건 그눈 때문이야. 그건
1: 아.
0: 그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수 있겠죠.
1: 네.
0: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0: Is it
1: me?
0: me? Make
1: 아하.
0: sense? Okay. So
1: Yes.
0: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 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1: 아이고,
0: 냄새나. 맙소사
1: 아이고, 아이고.
0: 같이 빨았나
1: 네. 아,
0: 봐요.
1: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0: 네.
1: 아이들 옷도 다
0: 엄마,
1: 그래요.
0: 엄마.
1: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0: 아.
1: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1: 네.
0: 이렇게 균이 옮기는구나. 뭐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
1: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1: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예,
0: 아.
1: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0: 아,
1: 싫어가지고,
0: 그 여름에
1: 예.
0: 장난 아닙니다.
1: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1: Yeah, stink, 이거였죠?
0: 네.
1: Stinky too.
0: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1: 네.
0: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That's
1: 아.
0: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1: 퀴퀴한 냄새.
0: 곰팡이 냄새 같은 거
1: 아,
0: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표현할 때 musty라는
1: Musty.
0: 단어가 또 있습니다.
1: 오.
0: Okay? So 뭐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1: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So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1: 꿉꿉한 거.
0: Right.
1: 네, 압니다.
0: So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1: Verb죠. 동사.
0: 동사, right?
1: Yeah.
0: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1: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나다.
1: 난다.
0: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난다.
1: Yeah.
0: Does that make sense?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1: Since a fresh.
0: fresh. 그럼 어때요?
1: The apple smell
0: fresh.
1: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1: Smells
0: smells fresh.
1: fresh.
0: 룩스
1: 맞네요.
0: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자, about this.
1: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1: H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1: 발
0: 끔찍한
1: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0: 내
1: 예.
0: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한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My feet smell horrible.
0: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1: Smell
0: smell. 그다음에 horrible.
1: horrible.
0: 이렇게 만들
1: Yeah.
0: 수가 있겠죠. So smell이라는 거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1: 그쵸.
0: 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apple smells fresh.
1: The apple smells fresh.
0: My feet smell horrible.
1: My feet smell horrible.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1: 룩
0: 질문형
1: 형용사.
0: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사용, 질문형.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1: 내 머리가 나쁜
0: 냄새
1: 냄새가
0: 나니?
1: 나냐고요?
0: 한번 해보세요. 쭉쭉.
1: Does my hair smell
0: 나쁜?
1: bad?
0: 맞을까요?
1: 오!
0: 완벽합니다.
1: 야,
0: 이거.
1: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0: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막
1: 네,
0: 헷갈리거든요.
1: 그쵸.
0: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1: 그쵸.
0: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so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1: Does
0: So
1: my
0: does my
1: hair?
0: hair smell bad?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1: Yes,
0: Make
1: yes.
0: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My pants smell musty
0: There you
1: too.
0: go.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1: 네.
0: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1: Smell.
0: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1: 네.
0: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뭐야,
1: 오.
0: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근데 또
1: 오.
0: 나면은 또 이제.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제
1: 네.
0: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1: 네.
0: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 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어쩔 수가
1: 정말요?
0: 없었어요. 예.
1: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댐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오케이. 나는
1: 네.
0: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이게
0: 라는
1: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자,
1: Laundry
0: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1: Washy, water.
0: 그렇죠.
1: 아,
0: You just
1: washy예요?
0: said it.
1: 아,
0: I just
1: 그래요?
0: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0: Wash the
1: 너무
0: clothes.
1: 딥하게 가면은 또 영어는
0: 그렇죠.
1: 자꾸 그르치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근데 오히려
1: 아.
0: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1: 해석대로
0: right.
1: 가야죠.
0: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1: 아.
0: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물,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0: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렇죠.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0: Of
1: 돼요? 아,
0: course. 둘다
1: 그렇군요.
0: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here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만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틀릴 수가 없을
1: 아,
0: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So,
1: 네.
0: put on, 아,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here는 입은,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댐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오늘
1: 네?
0: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쵸?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1: The
0: The
1: rain.
0: rain.
1: It's because of the
0: Right.
1: rain.
0: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1: 아,
0: 그비
1: 그
0: 때문이야. 라는 걸
1: 비.
0: 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 wash them
0: There
1: again.
0: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1: 네.
0: It's because of 명사. 근데
1: 예.
0: 목적어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1: 네.
0: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주어를.
1: 네.
0: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1: 네.
0: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비 때문이지.
1: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0: It's because
1: rain.
0: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the snow.
0: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1: Yes.
0: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0: 동사, right?
1: 맞습니다.
0: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1: 가운데에
0: 가운데
1: 넣는다.
0: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자,
1: 네.
0: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1: Loudly.
0: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1: Yes.
0: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1: 응?
0: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1: Take it
0: Hey, take it
1: off.
0: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take it off.
1: 네.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풀언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1: 그럴
0: 있어요.
1: 때가 있죠,
0: 예, 그래서
1: 당연히.
0: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영어도.
1: 네네.
0: 오케이.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자, 그렇다면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해결! Oh, honey, 어? why is my shirt so stinky?
1: Oh.
4: Is it me?
1: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1: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Part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0: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0: 아하.
1: 얘기로 한창 예, 열
0: 맞아요.
1: 올렸었죠.
0: 이거 뭐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2: Oh,
1: then
2: we
1: laundry.
2: should wait.
1: 그치.
2: Yeah, you're right.
1: 오케이,
2: My
1: 알았어.
2: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2: You know,
1: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2: What?
1: 응? You, 상처받을까봐 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응,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1: Yeah.
2: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2: Oh
1: off.
2: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올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예,
0: When it
1: 그쵸.
0: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it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1: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동사를 써야죠. 왜냐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1: 네네.
0: So,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1: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1: Laundry.
0: 빨래 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1: 아,
0: Remember?
1: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오케이?
1: 네네.
0: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1: Yep.
0: 요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Yeah, dry the laundry.
0: 오케이.
1: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을,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Yeah.
0: Fold.
1: Fold.
0: Remember?
1: 네.
0: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Okay, so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1: Let's!
0: 알고 있어요. 그쵸?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쵸?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네.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1: Mm-hmm.
0: 슬퍼하지 말자.
1: Okay.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0: 와우. 안 좋네요.
1: 예. Yeah.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뭐 today i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네.
0: 뭐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와,
0: 그게 예.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Yes.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예. 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편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를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1: 음흠.
0: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1: 음흠.
0: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I should have left early.
1: 뭐
0: 이러면서.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right?
1: 아이고.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1: Should have.
0: should have.
1: Should
0: 이런
1: have.
0: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ve는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쵸.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요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ve처럼 리을
1: Should have.
0: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러면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우리
1: 기다렸어.
0: 기다렸어야 됐나?
1: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거, 그렇죠?
1: 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예,
0: 디테일하죠.
1: 디테일하게
0: 딱
1: 짚어주셨는데.
0: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된 거죠.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0: 생소해요?
1: 생소해요.
0: 오케이.
1: 예,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그
0: 젖은
1: 젖은
0: 뭐라고요?
1: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0: 어렸을
1: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쵸?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다들
1: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1: 레게
0: 알겠습니다.
1: 파티. 근데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1: 네.
0: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과업을 알았다는 거에 전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타월인가? 막 이런
1: 네.
0: 생각하시거든요.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예. 네.
0: wet 한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쵸?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에서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1: 네.
0: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soaked.
1: 아.
0: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그럼
1: 그래서
0: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1: salt.
0: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1: Like.
0: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0: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1: 그녀는
0: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1: 아.
0: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Mayu.
0: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1: 아,
0: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오.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오.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1: 오,
0: 뭔가
1: yeah.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Mm-hmm.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1: 썼고
0: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0: stink.
1: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1: 오!
0: stunk입니다.
1: 오!
0: 나쁘지 않아요.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1: 어허.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빨래 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0: 남편한테
1: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1: 거의
0: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아~
0: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됩니다.
1: 아, 네, I know.
0: 바꿀 건 없어요.
1: 휴미드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1: 음?
0: 그런데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 때문이다.

0: 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있기는
1: 그쵸.
0: 해요.
1: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미리리. 이렇게 쓸 수도
1: 그건데.
0: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수 있죠. That's a car.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 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Perfume.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그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0: 그죠?
1: hair.
0: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Yeah.
1: That's just your
0: Very
1: feet.
0: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오,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There you
1: feet.
0: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쵸.
0: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했는데 살려서 한번
1: 네.
0: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0: 아,
1: We should have just
0: 네,
1: waited.
0: okay, very,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알라이트,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1: 네.
0: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0: Oh, that's your hair.
1: Ooh, that's your hair. 그건 내 향수야.
0: That's my perfume.
1: 그저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Oh.
0: Oh, that's not the humidity.
1: Very,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수고하셨습니다. 자,
0: 네.
1: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3: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3: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오늘 슈루피피 위주로 조금 입영작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0: 아,
1: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4: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5: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4: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5: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4: What?
5: Yeah.
4: No, it's the wet weather, the
5: No,
4: rain.
5: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4: 어? No.
5: 알 텐데.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알라이트,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1: There
0: today.
1: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난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쓰는 패턴이죠.
0: 네.
1: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By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영어 인터뷰가 많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해요? Oh my gosh, what am I going to say? All right, so toda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우리가 그동안에 we talked about job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Now we're going to shift gear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장점.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아,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 본인의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랑을 해야 되죠? Alright, so let's see what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Mm-hmm.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one possible answer that you can give is that you work very well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So, 저는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know.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player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팀할때 플레이어들이 있죠. 스포츠 플레이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So, I'm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출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n business,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This is a good quality.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팀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아시죠? 네, 생각한다고요. 네, so much can be done.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거를 할수 있는 거죠. As a team. 네, 팀으로서. No. Alright, next one is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Okay, let's see.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 think you know what this word side by side means. 자, I enjoy working. 네, 일하는 거는 뭐 즐기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해요?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f something is side by side, it's like side by side. They are You know, side by side. Okay. 그래서 같이 side by side 일한다는 거는 아주 함께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Yes, right next to each other. This is my coworker. I'm here. This is my coworker. We're all working side to side.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Great. So let's move on to some specific details in this whole answer. Okay. Key phrase. Team player. 자,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 네. So basically, you work well in a team. 자, 팀 안에서 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자, 그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이라면은 우리는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business interview나 아니면 business 이런 어떤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같이 잘 일해야 되니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팀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Alright?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당신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아니면 단체 작업을 잘 하나요? Yeah, I mean, everybody is different. Some people like to work alone. Some people like to, work as a team. You are a team player. 근데 아마 직장에서는 team player, being a team player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you have to work with other people. Okay? So, team player, very important, and you should try to be a team player. All right, next. Side by side. 자, 함께, 나란히. 네. Of course, there was a really famous English textbook called Side by Side. Okay. All right. We worked side by side for many years. We worked side by side for many years. 자,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나란히 일했다. So, you can say, we worked together for many years. 네, this is okay too. 근데 왠지 side by side 하면은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란히, 함께, 아주 타이트하게. We work side by side for many years. Our family lived side by side.
Our family live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쵸?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투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할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But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쵸? 마지막에란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쵸?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하루 10분씩 네, 매일매일 영어 즐거운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의 Try Again 이근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즐거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게 고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와 이거 즐겁다. 오늘은 이 식당을 가볼까? 오늘은 저 음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한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같은 10분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10분이 아주 소중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tally meaningless. 의미 없는 예, meaningless 10 minutes or meaningful 10 minutes. It's totally up to you. 자, 오늘도 let's make it meaningful with this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를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to 다음에 동작할 쪽으로 가고 있니? 해서 something pre-planned, 무엇인가 미리 계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를 쓰면 정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느낌으로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Are you going to? 예, 빨리 하면 are you gonn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find out more examples here. Try it out. 스텝 1.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will과는 다른 의미의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이 과일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소도 하나가 아니듯 다양한 걸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요. 그래서 will은 순간적인 결심을 보여준다면 are you going to? 작정이야? 이런 얘기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산책할 작정이야? 산책이 뭐예요? walk죠, walk. 얼마나 쉬워요? Are you gonna walk? 그렇죠. 물론 문맥상 너 택시를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때도 Are you gonna walk? 걸어갈 거야도 되지만 문맥이 밥 먹고 났으니까 Are you gonna walk?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내게 말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말하나 뭐예요? talk이 있고요. 그러면 Are you gonna talk to me? 해도 되고요. 뭣뭣에 대해서 말할 거면 Are you gonna tell me? Are you gonna tell me? 그래서 예전에 아주 tell me, tell me 할 때 그 tell me 할 때 여기는 tell to me라고 쓰면 틀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tell me, 됐죠? 그 다음에 그거 임대할 작정이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게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가 임대, 어려울 것 같지만 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rent it? 빨리 하면 Are you gonna rent it? 이 T 발음도 앞에 N 소리 때문에 rent it에도 들립니다. Are you gonna rent it? 어, rent it이 뭐지? Are you gonna rent it? 하셔도 되고요. 자, 서명할 작정이야. 거기에 sign이잖아요. sign. 그래서 Are you gonna sign it? Are you gonna sign it? 요 자리에 Are you gonna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할 작정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가지 했고요. 동작과 함께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거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단 얘를 보고 읽지 말고 저를 보고 힌트 드리면 직접 해보세요. 갑니다. 자, 산책할 작정이야? Your turn. Are you gonna walk? 됐죠? 산책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요. 나한테 말할 작정이었어? 말할 작정이야 지금부터? Your turn. Are you gonna tell me? 자, 세 번째는요. 그거 빌릴 거야? 임대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rent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 그거 서명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sig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are you gonna swim? Are you gonna get the tickets? 표 구할 거야? 예, 다 가능하잖아요. Are you gonna travel? 여행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50개만 붙여보세요.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작정이야? 개를 산책시키다는 뭐지? 어, 이거? 예, 그래서 Are you gonna walk까지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개랑 함께 걷나? Walk with the dog인가? 자, 개를 산책시키다는요. walk가 걷단 뜻도 있지만 얘를 뒤에 대상을 표시하면 걷게 하다, 그래서 산책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은요. 스스로도 하고 남도 시킨다. 즉, 자동사도 되고 남도 시키는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your dog? 되게 쉽죠? 예, 뭐 한 후에요? After dinner. So,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 walk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걸어서 바라다 주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her home? 그녀를 집까지 바라다 줄 거야. 걸어서 이게 바로 walk her home이에요. 내가 너 집까지 바라다 줄게 라는 Nat King Cole의 노래가 있습니다. Walking my baby back home. Walking my baby back home. 할 때 바로 walking my baby가 야 너 걸어 걸어 애기야 걸어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tell?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녀에게 her. 예,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Feelings. Are you gonna tell her about your feelings?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것을 빌릴 거야? 아니면 살짝 정이야? Are you gonna rent it? 아까 나왔죠. Are you gonna rent it? Or, 그렇죠. 사다, buy it.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거두 가지.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저녁 식사 후에 걔를 산책시킬 생각이었어? 그럴 작정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정해져 있는 거?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그랬더니, 예, 바로, That's what I do every day. That's what I do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nna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hen,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evse.co.kr 와서 무한반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에너지도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urage.

today? Oh, it's tasty and

0: some. What? Who asked for you?
1: Come on!

0: Th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On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0: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봉사, 봉사예요. 봉사란 말 들어봤나요?
3: 봉사는 누굴 도우거나 아니면은 뭘 지키기 위해 하는 활동 같아요.
4: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봉사는 나라나 사회 또는